0: 거 많죠. 또 쇼핑도 즐길 수 있죠. 정말 즐길 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은 곳인데요.
1: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육산빌딩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술관 육사마트가 위치해 있거든요.
0: 네.
1: 그곳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전시가 오픈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0: 함께 가보시죠.
1: 가보시죠. 네.

0: 때 이 건물이 새 건물일 때를 기억하거든요. 아. 뭐 초등학생 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아, 처음 탔을 때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0: 엄청 놀랐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정말 독보적인 건물이었죠. 포토샵도 우리 거. 네.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1: 맞아요. 약간 입구 되게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
0: 이거 멋있다. 아무튼요. 예.
1: 맥스 달튼이 이게 전시가 두 번째예요.
0: 맥스 달튼이 재밌는 게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화가인데 네. 원래 미술을 전공한 게 아니라 음악 대학을 나왔어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를 되게 좋아했대요.

0: 그림도 좀 잘 그렸고 또 영화도 좋아하니까 주제가 점점 영화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화를 본 그대로 그리는 건 아니고 영화를 보고서 자신만의 그 개성을 담아서 재탄생시키는 거죠. 이게 원래 없었어요, 그게. 근데 작가가 직접 와가지고 그린 건데 뭐 그린 거 같으세요?
1: 자기 그린 거 아니에요? 63빌딩?
0: 맞아요. 63빌딩에 전시한다고 63빌딩 그래서 위에 올려놓은 걸로 본인이 사인해놓고 간 거예요.
1: 이게 뭐라고 써있냐?
0: 시네마! 예쁘죠? 시네마!
1: 아, 극장! 극장으로 가보시죠.
0: 유명한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영화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보셨나요?
1: 티파니에서 아침을.
0: 맞아요. 그 유명한 이 보석가게 앞에서
1: 티파니
0: 보고 있는 장면이죠.
1: 제가 오늘 그래서 끼고 왔잖아요.
0: 아 진짜? 정말요? 몰랐어. 아, 근데 의상도 약간 블랙으로 좀 어울려요.
1: 예, 죄송한데 이 다리아는 가짜입니다.
0: 여기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오늘

0: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표되는 장면들을 뽑아서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1: 우리 오드리 헵번의 그 장면도 기억하지만 맥스 달튼이 재해석한 영화를 보면서 다시 되새겨보는 거죠.
0: 맞아요.
1: 감동을.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0: 그쵸. 뭐 이터널 선샤인 워낙에 유명하고. 네, 제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림에 시간을 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장면을 그린 다음에 횡단면으로 자르는 거였대요. 자른 다음에 그 안에 원래는 시간순으로 나와야 되는 걸 다 시간순으로 그림에 넣는 거예요. 장소마다. 그래서 영화 속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0: 이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1: 그렇군요.
0: 이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베스트셀러입니다.
1: 러브스토리.
0: 러브스토리.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거. 테오도르와 사만다.
1: 이거 없어요?
0: 보시면은 혹시 영화 보셨나요? 허.
1: 허 봤죠. 아, 그 인공지능.
0: 인공지능이랑 사랑에 빠지잖아요. 잘 보면 있어. 이런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1: 어디 있어?
0: 여기 주머니에. 인공지능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 영화 캐릭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 찾아봐야 돼.

0: 됐다는 그런 약간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레트는 어디 있을까요? 영화 안 봤죠?
1: 저도 안 봤어요. 제가 이 세대 차이가 어떡하지 이거? 아 세대 차이가 제가 본 영화가 많이 다르네요.
0: 근데 이렇게 맞춰보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기억하는 거 부모님이 기억하는 영화 다른 거 맞춰보는 맞아요. 거 재밌겠어요.
1: 근데 제대로 짚어주신 게 관람객을 보니까 네. 여기 커플이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렇죠.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요.
0: 그렇군요.
1: 이거 봤다 이거 못 봤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0: 이거 좀 부끄럽네요.
2: 영화 장르별로 이렇게 배경 색이 바뀌어요.
0: SF인가 보군요?
1: 네, SF.
0: 오! 스타워즈!
1: 맞아요. 아, 포스가 함께하길.
0: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함께하길.
1: 네, 많이 보셨나봐요.
0: 그러니까.
1: 이게 또 맥스달튼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아니, 우리 아들은 아직 스타워즈 못 봤는데 그 스타워즈 당연히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그쵸. 것 같고 아, 아이들도 좋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 작가의 특징을 짚어드리면 잘 보시면은 보통 예술가들은 주인공을 그리잖아요. 근데 맥스 달튼은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주연, 조연, 몇 엑스트라까지도 다 그려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주인공이라고 크게 그리지 않아요. 부각시키지 않고 똑같이 여기 다스베이더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영화라는 게 주연만 주목받잖아요. 자기는 조연들도 좀 봐줬으면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어떤 작품이든 누가 주인공이라 크게 그리거나 예. 조연이라 작게 그리거나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다 똑같이.
0: 저는 좋은 작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그린 것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아마 이 조연들의 의상까지 또 이렇게 몸짓까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려면은 정말 애정을 담고 관찰을 했을 것 같은
1: 맞아요.
0: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거든요. 레드 버틀러와 스칼렛이 여기 있어요.
1: 전 그건 못 봤었어요.
0: 전 제가 약간 어릴 때 제가 스칼렛

0: 옆에도 막 여러분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와보셔야 네. 되겠어요.
1: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횡단면.
0: 또
1: 횡단면 잘라서 맞아요. 그 안에 영화 내용을 넣는 게 이 작가의 매력 포인트예요.
0: 저는 이 부분이 정우철 도슨트와 굉장히 비슷한 예술 세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철 씨도 평면적인 그림을 해설하는 일을 하잖아요. 영화적인 관점에서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을 입힌다는 측면에서 맥스 달튼하고 한번 형 동생 하셔야겠어요.
1: 네. 좋은데요?
0: 이렇게 아까 주인공이 조금 나 크게 보고 싶어 이런 맞아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고.
1: 이거 되게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주인공들 따로 그려져 있잖아요.
0: 예.
1: 명대사가 적혀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 아이디어를 아내가 줬대요. 아내가 줘가지고 해봤는데 인기가 되게 많대요.
0: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내가 네 아버지다.
1: 내가 네 아버지라요.

0: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자기만의 해석을 거쳐서. 여기는 약간
1: 공포, 약간 호러인가 봐요.
0: 아, 새면은 히치콕의 네. 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1: 네. 어. 아까 러브스토리처럼 이번엔 공포영화 특집이에요.
0: 아, 공포영화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구나. 네,
1: 캐릭터들 다 모여있잖아요.
0: 예.
1: 저 이렇게 약간 피규어 세워놓은 것처럼 아. 정렬해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세도 거의 다 똑같잖아요.
0: 예.
1: 이것도 이 작가 특징이에요.
0: 그렇구나.
1: 아, 여기서 척키 이런 거 좋아하고.
0: 척키를 알아요?
1: 저 척키 알죠.
0: 아, 어.
1: 저 공포영화 좋아합니다.
0: 진짜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요?
1: 의외로 좋아했어요. 해외 공포영화.
0: 시청자분들은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멀리서 볼 때는 몰랐거든요.
1: 네.
0: 해골 모양.
1: 아, 맞아 맞아. 해골이네.
0: 이게 아마 공포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히치콕 감독의 새

0: 많이 알고 있는 네. 게 폭발 지금.
1: 그러니까.
0: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맛있었어.
2: 아, 여기 와봤어요? 아, 진짜?
0: 분위기 때문에 오는 거지.
2: 그렇지. Makes you lie awake
0: all through the night. 좋아요. 올드한 분위기.
1: 어디서
0: 여기가 나 겉에 답죠.
1: 올드한 분위기.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전신샷 찍어볼게요. 잠깐만요. 꽁초 조금만 뒤로.
0: 뒤로, 뒤로.
2: 네, 뒤쪽으로. 그러니까 조심, 조심. 그림이야, 오케이.
0: 맛집도 여기 한번 들어볼 것 같아.
2: 네. 자기자기한 갤러리가.
0: 오, 저희 오. 작가 작품 예전에 본 적 있네요.
2: 네, 이런 거 멋있다.
0: 이거 하는 분들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2: 네.

0: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어마롱 작가님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1: 어.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기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인데 네. 작가님 작품 만나볼 수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1: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같이 가보시죠.
0: 안내해 주세요.
2: 네, 한번 가보실까요?
0: 여기 골목길이 꼬불꼬불해서 네. 계시는 조금. 분들이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안내 받아야 돼요. 네. 네.
2: 거기가 예전에는 화약을 만드는 공장이었었는데
0: 여기 너무 웃기다. 다방 있어, 다방.
2: 여기 좀 명소예요. 오래된 다방인데
1: 요즘 이런 거 좋아하더라. 네. 언젠가부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더라.
0: 요새는 이렇게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1: 그러니까.
2: 네, 여기입니다.
0: 아니, 저희 이상한 데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2: 네. 들어오세요.
0: 와!
1: 오, 신기하다. 기계 같은 게 많은데? 오.
0: 숫자가 막 지나가는데요?
1: 네, 그러니까.
0: 작가님 작품 네. 어디 있어요?
2: 이쪽에 있습니다.
0: 제일 멋있어.
1: 이게 작가님 거구나?
0: 이야. 어머머.
2: 저는 이제 도시를 기반으로 버려진 공간이나 잊혀져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물레동 혹은 이 영등포구 안에 있는 이 산업단지 내의 어떤 변화들을 기반으로 작업 활동으로 이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프랙탈 우주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물레동 안에 작은 공장들이 모여서 다양한 큰 형태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이건 다른 작가님 건가 봐요?
1: 느낌이 네. 다르네요, 확실히.
2: 총 네 팀이 지금 전시 중인데요. 네. 그중에 여기는 러봇랩이라는 팀으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접목된 형태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티테크는 네. 개인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여러 명이 하면 더 좋은 작업 되겠어요.
2: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죠.
0: 천정 보세요, 천정.
1: 요즘에 전시 공간도 네.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런 데가 미술관이 될 수도 있군요.
1: 그렇죠. 사운드.
2: 여기는 한재석 작가라는 작가인데 이렇게 스피커들이 다 매달려 있고 스피커의 소리에 따라 빛이 반응하는
0: 아 여기다 불이 들어왔다가
1: 아, 그러네 소리에 따라 빛이 바뀌네
0: 이거 옛날 그거 아니에요? 저기
2: 아 맞아요
0: 성당 아니에요?
2: 맞아요
0: 아 소리가 나면
1: 여기서 나오네 아 소리가 신기하긴 하다
0: 뭔가 엘리언이 나올 것
1: 그러니까,
0: 같아
1: 그러니까 약간
0: 기괴하기도 하고
1: 외계 영화에 나올 것 같아
0: 좀 무서워요 오늘 너무 좋은 게 한강역 미술관부터 철공소역 예술공간까지 정말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특히 오늘은 맥스 달튼 전시 덕분에 영화학도였던 정우철 도스틱 활약이 대단했어요.
1: 아, 예, 과찬이십니다. 네. 저도 맥스 달튼 전시도 좋았지만 여기 물레 창작촌처럼 뭐 큰 대규모 전시가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소규모 전시 그리고 정말 우리 동네 미술관처럼 네. 작은 미술관들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오늘 참 행복했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미술여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1: 우리 동네 미술관.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군부리는 군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 첫 무대는 김영랑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멋진 가야금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만 무대에 서다가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5월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무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가족이 함께해서 더 빛나는 우리 집 소리자랑 무대. 김영랑 친구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드시고.
1: 네, 김영랑 친구 가족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우리 영랑 친구가 가족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2: 아, 네. 대한민국 가야금 여신 이애랑 이모를 소개합니다.
3: 아, 가야금 여신.
1: 이거 이모가 시켰죠? 여신이라고요.
2: 네.
1: 그래요. 그리고요.
2: 맞습니다.
1: 또.
2: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3: 와.
1: 예, 최고의 소개다.
3: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랑 친구가 아빠 그리고 이모랑 함께 온 거예요. 네. 엄마는?
2: 아, 엄마가 네. 오늘 대학교 강의가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3: 아, 그러면은 엄마도 국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원래는?
2: 아, 원래 하세요.
4: 아. 이론 전공입니다, 엄마는. 제가 쌍둥이여가지고 네. 영랑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3: 아.
4: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부르고요.
1: 네.
4: 제 딸도 제가 없을 때 영랑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젖동냥 들어보셨죠?
1: 네네네.
4: 심청가에 나온 젖동냥을 저희는 실제로 했습니다.
1: 아, 요즘 시대에도 젖동냥을 하시는 건가요?
4: 현대판 젖동냥을.
3: 그게 요즘 분유 잘 나오던데요.
4: 아이들이 분유를 거부해가지고.
3: 그러니까 이모랑 엄마랑 그만큼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그죠?
1: 아버님도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랑이는 어떤 아들입니까?
5: 영랑이는요.
1: 예. 네.
5: 영랑이는 심성이 네. 굉장히 고운 아이고요. 네.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근데 영랑이랑 정반대로 완전히 말괄량이거든요.
1: 아이고.
5: 그래서 맨날 형 괴롭히고 네. 막 이러는데도 영랑이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다 참아주고.
3: 아이고.
5: 네. 그래서 동생을 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네, 멋진 아들입니다.
3: 아, 착한 형? 착한 형이네요.
1: 그런데 상대가 네. 국악 가족이에요?
5: 네네네. 저희 어머님이신 옥계 변영숙 선생님이 이제 네.
3: 장모님이시죠. 네,
5: 저, 네. 네, 장모님이시고.
1: 아, 진짜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5: 네네 맞습니다.
1: 예, 예, 예.
5: 그래서 그 어머님의 동생분들도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키우시면서
1: 예.
5: 국악을 시키셨고.
1: 오.
4: 그래서 그 가야금, 네. 정가, 거문고, 해금,
1: 네.
4: 조카들 대금까지. 또 우리 제부의 고수까지 장구까지 모이면 국악 네. 실내악단 가족이 되는 겁니다.
1: 아 우와. 진짜?
4: 네.
3: 근데 저는 이제 영랑 친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모든 가족이 이렇게 국악을 하는데 이제 뭐 엄마, 이모, 아빠, 할머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비밀로 해줄게요.
1: 참 이런 안 좋은 질문을 그죠? 그 괴롭고 힘든 질문을 던지네요. 얘기가 가능할까요?
2: 할머니요.
3: 할머니.
1: 할머니.
2: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셨고
1: 네.
2: 또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와 제가 엄마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그럼 우리 할머니 네.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 보고 할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네. 네, 할머니.
2: 할머니 다 나와주셔서 빨리 같이 또 방송 나가요.
1: 할머니 편찮으세요?
3: 네.
1: 왜 왜?
5: 원래 이 삼중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3: 응급실 가셔서 지금 수술하시게
5: 되죠. 입원해 가셔가지고 오늘 녹화를 못하게 되셨거든요.
1: 아유 영랑이 어떻게 걱정 많이 되겠어요.
3: 영랑이 엄청
5: 울었어요.
3: 아니 지금도 보는데 지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 그러니까 할머니도 영랑이 네.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3: 우리 영랑 친구 무대 보고 다 나으실 거예요.
1: 네. 괜찮죠? 그래 아유 울먹울먹해요. 아무튼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멋진 국악 가족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4: 네, 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무대도 특별한 가족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무대는 세 자매가 함께 꾸민 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세 자매를 국악 무용단으로 키워내신 아버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흐뭇하시죠?
1: 아, 네, 많이 흐뭇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네. 이 세 자매 중에 무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2: 처음에 이모가 오디션 포스터를 보고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셔서 다 같이 지원했어요.
3: 네.
2: 그런데 언니만 붙고 저랑 동생은 떨어져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 진짜 뿌듯하겠어요.
0: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3: 예, 한 예. 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렇게 세 자매가
0: 그렇죠.
3: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 딸이 모두 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0: 아, 현실적으로
3: 예, 부모님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0: 어떠셨습니까?
1: 예.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세 자녀가 모두 무용을 한다기에 네. 경제적인 부담이 솔직히 걱정이
0: 그래,
1: 컸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다행히 네. 어린이 무용단에서 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오. 얻어서 아이들의 그 달라지는 모습이나 눈빛을 보면은 네. 아빠로서 네. 그 서포트를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우는 거예요? 울지 마요. 우는 거 아니에요. 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애가 하나인데도 제가 알거든요. 셋인데. 아유, 예. 어떻게든 참 힘을 실어주고 싶은 우리 딸내미들인데 네. 매력이 가지각색일 것 같아요.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 냉면으로 비유하자면 네. 우리 첫째 딸은 네. 물냉면처럼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래, 그래. 믿음직한 첫째 딸이고요.
3: 네.
1: 둘째 한보미는 네. 겨자랑 식초처럼 없으면 섭섭하지만 있으면은 분위기를 확 돋궈주는 단초 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막내 한별이는 그 비빔냉면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교쟁이입니다.
3: 근데 사실 이렇게 개성이 서로 다르다는 건 네. 조금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 티격태격?
3: 네, 서로 의견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약간 썰을 풀어보자면 할머니가 네. 닭발 해주셨어요.
0: 닭발?
2: 네, 닭발이요.
0: 네, 맛있죠.
2: 그래서 둘이 먹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 거다 하고 젓가락으로 탁 집었는데 비니강 장갑을 이렇게 낀 손으로 탁 낚아채서 막 우적우적 앞에서 막 아무나 하면서 먹는 거예요.
0: 또 싶다. 네.
2: 저도 먹고 싶었는데 네. 조금 하나고 언니로서 약간 존중받고 싶은 것도.
0: 근데 한별 친구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4: 할머니 닭발이 너무 맛있어서 네. 제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0: 끝이에요?
4: 네.
3: 아, 너무 맛있었대잖아요.
0: 아니, 언니한테 혹시 양보할 생각은 한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한보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4: 재밌게
0: 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래요.
3: 세 자매 다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예.
3: 근데 우리 세 자매가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필살기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2: 네.
3: 뭐예요?
4: 네, 트리플 세배인데요.
3: 트리플 세배?
0: 트리플 네. 악셀은 들어봤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거. 트리플 세배?
4: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리플 세배라. 자.
3: 어머.
0: 야, 뭐야, 멋지다.
3: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4: 제가 원래 유튜브를 보다가 네. 한별 언니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0: 아버님 흐뭇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1: 한국무용이라는 아름다운 길 위에서 우리 세 자매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멋지게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아빠 엄마는 너희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그
0: 울어요.
1: 아빠 엄마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응원할게. 너희들의 그 팬이 1호 팬이 되어줄게.
0: 네, 고맙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1호 팬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시고 저희가 2호 팬 할게요. 우리 세 자매 응원할게요.
0: 그럼요.
3: 자, 세 자매가 함께 만들어줄 다음 무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0: 네.
1: 조우종 씨, 네. 우리도 이참에 뭐 가족음악단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0: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1: 노래 잘하시잖아요.
0: 아니요. 저희가 화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실력이 이분들 실력 을 보면 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건 그렇죠.
0: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두 가족의 연합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 네,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 이번에는 특별히 두 가족이 함께 무대를 꾸며줬는데요. 효은혁 친구 가족 그리고 홍아율 친구의 가족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이 두 가족이 어떻게 뭉치게 되셨는 거예요?
1: 아, 예, 저희 가족은 거의 매일 풍물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나와서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이렇게 봤습니다.
2: 엄청난 각오로 나오셨네요. K-POP, 네. K-뮤직을 재패할 네. 각오로 네. 멋진 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족 구성이 약간 달라요. 비슷한 듯하면서 우리 하율 친구가 엄마랑 같이 무대에 섰고 하율 친구 아버님은 국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3: 저희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제가 풍물을 배웠었는데요. 엄마와 저의 소원은 가족 사물놀이 팀을 결성해 해외로 버스킹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만 꼬시면 된다고 항상 얘기하곤 했었는데 결국 못 꼬셨어요. 대신 아빠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복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0: 복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3: 네.
0: 아, 그럼 아빠하고 하율 친구 좀 친한 편이죠?
3: 네.
0: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봐요. 그럼 아빠가 그 꼬임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3: 네.
0: 가능할까요?
2: 아,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이 함께 국악을 한다는 게 참 흔치 않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함께하면서 특히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4: 아, 저희 부부가 원래 국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2: 취미로?
4: 네, 근데 보통 아이가 생기면 취미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0: 예.
4: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와, 신기하다. 하율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5: 네, 원래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0: 예.
5: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풍물을 하면서 함께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2: 네.
0: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국악 공연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희 가족 중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저희 둘째 형까지 모여서
0: 네.
6: 저희 3학년 학예회에서
2: 네.
6: 사물놀이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0: 예.
6: 그때 친구들 반응이 정말 예. 좋았어요.
0: 폭발적이었어요.
6: 네.
2: 그리고 우리 은혁 친구와 하율 친구가 꼭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요?
6: 저희 둘이 번화를 예. 할 수 있는데요.
2: 오, 네.
6: 이 번화를 돌리고
2: 네.
6: 같이 주고받으면서
2: 주고받고.
6: 또 여러 기술들을
0: 기술들을
6: 보여줄 수 있는데요.
2: 네.
6: 지금 한번 해볼까요?
2: 아, 기대돼요.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0: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들. 네. 자, 갑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오.
2: 어머, 어머, 어머.
0: 야, 일단 안정적이야. 와. 오, 오.
2: 어, 어.
0: 야, 오, 오, 더 빨리 돈다. 와. 자, 또 있어요? 연결해서?
2: 더 커졌어요.
0: 혹시 이거 머리에. 신기하네. 잡고 우와. 오!

0: 하율이도 갑니다.
1: 어!
0: 어! 야, 이 친구도 난리 났네. 자, 하이라이트 갑니다. 하이라이트. 와! 야!
1: 와!
0: 대단하다. 대단해. 예, 프로다, 프로. 와, 정말 대단한 개인기였습니다.
1: 네.
0: 정말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이 두 가족의 활약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최은혁, 홍하율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아, 정말 무대마다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1: 네.
0: 보는 재미가 엄청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아무래도 가족끼리라서 더 편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들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때요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박을 한번 다 보는디

0: 속에 마누라 예
1: 제
0: 톱소리를 맡아주소 에이.

내가 고파서 못 낫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 주소. 실건 시리릉 담궈 주소. 시리릉.

0: 박이 쫙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셨는 놈 그놈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 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께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게 어서 어디 잡혀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늘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보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요. 흥보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0: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1: 흥보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 하나 더 보고
0: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1: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겄다.
0: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1: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1: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아 봅시다.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아 버는디.

0: 나무도로 하나 가득 떨어 푸고 나무도로 하나 가득 떨어 푸고 나무도로 하나 가득 툭툭 돌고 돌아서 떨고 보면 돈가살이 하나 가득
1: 툭툭 돌고 돌아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0: 네, 시원한 소리가 꼭 닮은 형제를 모셔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을 멋지게 키워내고 계신 어머니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연우 연재 친구는 몇 살 차이예요?
1: 아, 네, 제가 형이고 네. 두 살 차이입니다.
2: 그렇군요. 근데 우리 두 형제 판소리가 정말 너무 멋졌거든요. 그렇게 형제지만 서로 보면서 좀 우리 형이지만 우리 동생이지만 좀 멋진데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럼요.
2: 어때요?
1: 연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립창극단 흥보전에서 네. 흥보 큰아들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네. 거기에서 솔로 대목이 있었는데 일명 송편 대목입니다. 네, 해오름 극장 큰 무대에서 그쵸. 혼자 울면서 송편을 만들어 달라고 한 소리를 보고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2: 아, 막 절절하게 막.
1: 네네네.
0: 진짜 송편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
1: 그럴 수도 있죠.
2: 그래요. 동생이 보기에도 또 형이 엄청 멋졌다 이런 순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3: 그 작년에 학교에서 네. 놀보전을 했었는데요.
2: 놀보전.
3: 형이 생긴 거는 흥보처럼 생겼지만 생겼는데 네, 네. 놀보 역을 했는데
2: 아, 형이 네. 네.
3: 형이 무대에서 너무 놀보 연기처럼 막 심술궂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집에 있을 때 고민하고 연기하고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예.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 그 평소에는 흥보 같은 형이에요? 놀보 같은 형이에요?
0: 놀이요? 놀흥
3: 약간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0: 아, 놀흥 섞였어요.
2: 입체적이다.
0: 아무튼 서로를 인정해주는 형제 정말 멋진데 네. 어머님 이 끼가 어디서 네. 내려온 걸까요?
4: 사실 저희 부부는 지금 네. 결혼 20주년인데 예. 단 둘이 노래방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아. 저희는 끼가 있는 부부는 아닌데요.
0: 그래요?
4: 근데 아이들이 공연 보는 걸 좋아했고 또 선생님들의 영상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예. 그걸 꾸준히 해왔던 게 아이들한테 스며들어서 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 재능이 있으니까 예, 좋은 예. 경험들이 다 밑거름이 되나 봐요.
0: 그럼요.
2: 이렇게 두 아드님, 두 형제들 보면 든든함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4: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저보다 커져서 뭐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예. 연재가 저에게 네. 엄마 여기 앉아 엄마 뭐 카드는 여기다 찍는 거야
0: 챙겨주네.
4: 저에게
0: 챙겨주네.
4: 네 알려주더라고요.
0: 남친분으로?
4: 네. 오, 야, 야. 가끔 주변 분들이 예쁘다고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툭 얹어놓고 용돈 써? 뭐 이렇게 하고
2: 엄마 쓰라고요?
4: 네. 네 학교를 가고
0: 남편 모드 남친은 남편 모드 다
4: 네,
0: 가동하네요.
4: 네. 가끔 그럴 때 보면 이제 애들이 컸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근데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마음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종식 남자 형제 예. 있잖아요.
0: 저는 네. 동생이 있는데 네. 마음 맞는 거는 사실 크게 바라진 않아요. 마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기를 바라겠죠. 제 동생이. 근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네. 둘이 있으면 사이가?
1: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0: 그래요?
2: 어?
0: 형 입장에선 그렇고
1: 네 그럼요. 네.
0: 동생 입장에서는?
3: 다른 분들이 봐도 너무 안 닮았다 할 정도로
2: 근데 형제라기엔 진짜 안 닮긴 했어요. 네. 그럼 취향 네. 같은 거, 뭐 먹을거리 같은 건 어때요?
3: 먹을 거를 봐도요. 네. 제가 회를 먹고 싶으면 형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만약에 놀러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산을 가고 싶다 하면은 네. 형은 또 바다를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아.
2: 하지만 또 이렇게 달라도 보니까 노래할 때만큼은 예. 와 진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맞추는 거 제가 봤어요.
0: 아, 잘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형제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예.
0: 아무튼 형제 간의 무대 안에서도 또 든든하게 계속해서 파트너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2: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네.
2: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0: 정말 실력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네. 가족끼리 서로 맞춰가고 웃고 또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다은 씨, 네. 저희 이 노래 들어볼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손현우, 손현재 형제가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5: 그때여 남의 용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리 약을 써도 대작이 무효라. 하늘에서 도사가 내려와 육지에 있는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수국의 어진신아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따구해 왔겄다.
1: 그래, 주부가 왔다니 수로 말린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쩌고 왔는고?
5: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에이,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그럼 어서 바삐 토끼를 잡아 들여라. 어명을 내려놓으니

0: 막혀 벌렁 벌렁 떨며
1: 아이고 나 도끼 아니요.
0: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1: 개요.
0: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기장도 좋거니와 네 안을 내오겐 당내렴 혹고 네 껍질 벗겨내야 잘량와 갈거드면 어혈내룡 혈담에는

0: 아이고 나 개도 아니오.
1: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0: 망아지 새끼 죠.
1: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뭐 구간족이라 요다 난장 절림 하루다. 연왕도 500금으로 주문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몰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한 2주랴 드리거라. 우.
0: 도끼를 열어야 빨글 안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 매디 토끼 할일 없이 테라.

0: 와야 나타난 게 무엇이야?
1: 오 그게 수국 남유라 하는 것이다.

고민과 생각을 담아서 전달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입니다. 저희의 음악을 쉽게 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아이씨고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컨템포럴 밴드 곧꼬리입니다.

하는 음악이 가진 아정하고 멋스러운 매력을 저희만의 색깔로 통통 튀고 발랄하고 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음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인천공항 K컬처 뮤지엄에서 체크인 K사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체험형 K-콘텐츠 상설 전시관인 K-컬처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퓨전 국악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체크인 K-사운드 함께 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재기발랄하고 이렇게 개성 넘치는 음악을 그동안 나는 왜 모르고 있었던 거지? 라는 아쉬움이 좀 드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플레이

0: 본일오구나 그때는 회원이가 저기 하고
1: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그거 추임새 하는 거는 저희 둘이 알아서 보고
0: 그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저희만의 색깔을 넣어서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을 담아서 전달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입니다.
2: 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에서 타악 연주자를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1: 네, 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에서 경기 민요 보컬을 맡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 작곡, 그리고 건반을 맡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4: 네, 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에서 판소리 보컬을 맡고 있는 양혜원입니다.
1: 네, 첫 번째 곡은 나비 같다라는 순 우리말의 나빌레라라는 곡이었는데요. 사랑을 찾아 자유롭게 떠나는 나비의 여정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4: 네, 두 번째 곡은 돈이로구나라는 곡인데요. 판소리 흥보가 안에 돈타령이라는 곡이 있고 또 서도민요의 파경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두 곡의 모티브를 얻어서 저희만의 돈이라는 고민을 담아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3: 네, 세 번째 곡은 자유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통음악을 전공을 다들 했지만 이 전통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저희의 음악을 쉽게 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옛날의 우리의 음악을 최대한 오늘로서 오늘의 음악으로서 최대한 세련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함께 자유를 상상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K-사운드 체크인 화이팅!

0: 자, 체크인 K사운드 창작 아티스트 오늘 나빌레라를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멋진 무대를 선보인 우리 창작 아티스트 오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와, 네, 반갑습니다. 자, 창작 아티스트 오늘 어떤 팀인지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2021년에 제15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국악으로서는 최고의 경연 무대인 한국음악프로젝트에서 무려 대상을 차지한 팀입니다. 판소리와 경기소리를 바탕으로 한 보컬에 또 타악과 건반을 얹은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상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많은 해외 공연을 또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해외 공연, 어떤 공연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2: 네, 저희가 프랑스 그리고 나이지리아, 최근에는 중국도 네 다녀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나이지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0: 나이지리아. 네,
2: 나이지리아는 와. 뭐 저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쉬운 나라는 아니기도 하고 저희가 갔을 때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한국말로 애국가를 부르는 무대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저희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게 나이지리아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무대도 있었는데 너무 잘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외국 해외 공연 갈 때마다 뭐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거를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여기 프랑스 나이지리아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요 앞에 지금 외국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네 어디서 오셨어? Where from?
3: From 콜롬비아.
0: 콜롬비아. 이제 다시 콜롬비아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신 거예요?
4: 오늘 도착하셨다고.
0: 오늘 막 도착하셨어. 이야. 제가 잠깐 마이크를 좀 전해드릴게요. How was your feeling?
3: Hi, my name is Gerardo. I am from Colombia. I work for the airport. I listen to your show and after sit and watch. I love your voices, your performance, the screen, the history. I love. What's emotional?
1: Thank you so much.
0: 와,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들어도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사실 마음은 통하잖아요. 예. 자, 계속해서 어떤 풍경이 창작 아티스트 오늘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면 멋진 무대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돈이로구나 라는 곡이었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이 다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자유라는 곡입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이 곡으로 대상을 수여받았는데요. 자유라고 하면 어떤 감정일지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초원, 그리고 푸른 그런 초록한 느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이 자유라는 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심이 다가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0: 어딜 다가가시나요? 네. 네, 상에 다가갔습니다.
1: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 다가갔죠.
0: 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자유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었습니다.

0: Thank you.
1: Thank you.
2: See you.
1: I hope enjoy your trip in Korea.
0: Thank you.
1: Bye-bye. Bye-bye. Thank you.
3: 자, 여기는요. 인천공항 제1역의 터미널에 위치한 K컬처 뮤지엄인데요. 한국을 찾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퓨전 국악을 하는 젊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오르겠습니다. 아, 요즘 K-POP의 전 세계적인 열풍,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K-컨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서 이거 대한민국을 찾은 해외 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방문객들에게 우리 K-사운드의 또 다른 매력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무대가 바로 이곳 체크인 K-사운드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악기로 아마 많은 외국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맞이해 주시죠.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컨템포러리 밴드 곧꼬리입니다. 꾀꼬리의 옛말인 곧꼬리를 이름으로 해서 한국의 전통성악인 정가를 주축으로 여러 가지 음악을 시도하는 밴드입니다. 곡꼬리의 오늘 공연에는 총 3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Lucky You라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분들께 행운을 빌고자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 Nothing이라는 곡인데요.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다시 의지를 불태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 똑똑인데요. 똑똑의 메인 테마는 통통 튀는 발랄함입니다. 사랑을 시작하기에 앞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해요.
1: 우리 함께 사랑해보아요 때문에 강강술래를 한 거 아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를 불러봅시다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전통음악 중에서 강강술래를 차용했고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강강술래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가라는 음악이 가진 아정하고 멋스러운 매력을 저희만의 색깔로 통통 튀고 발랄하고 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음악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저희의 음악을 듣고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곧꼬리

0: 감사합니다.
1: 자, 다섯 분의 멤버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다들 너무 모범생 같아요.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하고 엄격하고 근엄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각자 다를 줄 아는 악기들이 좀 달라지면서 음악이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기서 이제 해외 관광객분들도 많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각자 어떤 악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지, 아까 뭐 대금, 소금부터 시작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2: 먼저 정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1: 네네.
2: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라는 음악은 발을 정자에 노래 가자를 사용해서 옛날 임금님, 그리고 왕비님, 그리고 양반님네들이 정신을 수양하고자 했던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2: 굉장히 거창하죠?
1: 조금만 보여주세요. 예.
2: 한번 들려드릴게요.

0: 듣고 싶네요. 아, 목소리로만 지금 했는데 시간 여행을 떠난 것처럼 공간이 갑자기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요 대금 굉장히 좀 크기가 달라요.
2: 네. 네. 얘는 둘 다 대금이고요.
0: 네.
2: 긴 악기는 정악 대금이고요. 얘는 산조 대금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얘는 민속악을 연주할 때 사용을 하고 얘는 궁중음악이었던 정악이나 아니면 창작곡을 연주할 때 사용했던 악기인데요. 대금 독주곡 청성곡이라는 곡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0: 조금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2: 짧게.

0: 조금 길게.
1: 와, 앞에 지금 막 호수가 쫙 펼쳐지고 하늘에 막 새가 날아다니고, 아 정말 좋네요.

0: 퓨전 국악 밴드 곶고리가 선보일 두 곡의 무대 기대감을 갖고 계속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해요. 떡떡이라는 곡입니다. 통통 튀는 발랄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일보 직전에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되려나 할 때 들으시면 참 좋을 만한 곡입니다. 저희 그러면 떡떡이라는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Yeah, I could feel the energy in the music. Yeah, sure. She sings very good. Traditional Korean vibe, which I'm not used to, so I'm just visiting. So it was very good to hear. Yes.
0: Estuvo muy interesante. Muy hermosos sonidos. Estuvo muy bien. Hermoso sonido.
2: Gusto, gusto. Totemo yoi. Nanti uno. Kanpoko de nanti uno. Chowasso.
3: 아,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이 멜로디가 이곳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크인 케이 사운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정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5: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임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임회는 크라운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임 영재들 및 한임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공연을 저희 국악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290회 영재한음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하동정재예술단 친구들의 궁중정재 아방무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무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상아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한 모습이 돋보이는 무용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우아하고 절제된 춤사위와 박의 음색이 음악과 잘 어우러져 질서와 조화의 미를 물씬 느끼게 해준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궁중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채우미 친구의 지영이유 해금산조 중몰이 중중몰이입니다. 민속음악의 대가 지영이 명인이 만든 산조로 경기 신화위의 선율적 특성이 풍부한 곡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이면서 담담한 내면의 긴장이 서서히 형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중몰이와 흥과 역동성이 살아나는 중중몰이를 연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채우미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

섬세한 선율에 이어 다채롭고 익사스러운 선율이 발랄하고 아기자기한 맛을 담고 있는 연주로 듣는 내내 귀가 춤을 추는 듯한 김채음이 친구의 해금산조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신사철가 진도아리랑입니다. 신사철가는 빠른 장단과 경쾌한 선율 위에 사계절의

풍경과 정서를 재치 있게 풀어낸 곡으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남도민요 진도아리랑은 굵직한 가락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국 민요가 지닌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리의 삶을 자연의 변화와 춘하추동에 빗대어 노래하고 생로병사의 이야기를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것들로 풀어낸 신사철가와 깊은 한과 흥이 공존하는 남도소리의 대표 민요 진도아리랑을 한 흐름으로 엮어내 흥겹고 구성진 무대를 보여준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박세연 선배님의 체육삼류 짧은 산조 중모리부터 휘모리까지입니다. 가야금 체육삼류는 느리고 장중한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박자를 좁혀가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에 이르는 전통적 산조의 흐름을 담았습니다. 섬세한 가락과 격정적 장단의 대비 속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대표 산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세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맑고 투명하면서도 연주자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듯한 가야금의 선율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일상의 번잡함을 잔시나마 잊게 만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을 아름답게 표현해준 박세연 선배님의 무대였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민요로 추석 밤에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매기고 받는 형식과 단순하면서도 힘찬 선율이 특징이며 공동체의 흥과 소망을 담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놀이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린속놀이 강강술래를 소리소운 친구들의 귀여운 무대로 만나보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태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태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태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에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태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경지를 보여주는 듯한 무대였습니다. 태교는 무예와 문화가 어우러져 한국 고유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형유산입니다.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무대를 잘 표현해준 수원 태견 전수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60간지로 병오년, 바로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벽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관객분들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우리들의 꿈입니다. 흥부의 박 3개는 아이들의 꿈이 담겨 있어 하나씩 터뜨리며 이루고 싶은 꿈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세계 국악 엑스포의 폐막식에서 공연된 무용입니다. 첫째 박은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꿈, 둘째 박은 모두가 우리 국악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꿈, 셋째 박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영재 한음회가 대박나기를 바라는 꿈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은 친구들과 함께 더 특별한 무대를 꾸며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2026년에도 지금처럼 저희 영재아님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국악 꿈나무 친구들의 꿈을 향한 노력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희였습니다.

하고 난데없는 개 짜게 들었지. 한 개를 가만히 열어보니 쌀이 하나 소복하고 또 한 개를 열어보니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최근 전통음악을 현대화한 창작 국악이나 퓨전 국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튼튼한 뿌리인 정통성을 갖춘 전통예술의 원형을 계승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승자 시리즈 화음인데요. 화음은 청년 전승자들을 위한 전통예술의 장으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을 배출한 무대이기도 하죠. 성악, 기악, 무용을 한자리에서 즐기도록 전통 기악 분야 율객, 전통 성악 분야 가객, 전통 무용 분야 무객으로 나누어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그중 첫 번째 공연인 기악 공연 율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화음의 무대, 전통의 고유한 울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1: 20대 젊은 전승자들이 펼쳐내는 기악, 소리,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 전통의 본류를 잇는 무대, 살아있는 진짜 전통을

0: 지난 4월 22일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2026 화음 공연이 열렸습니다. 2010년 시작한 화음은 계량악기나 창작곡이 아닌 민속악과 정악에 사용되는 전통악기와 전통곡, 전통춤만이 오를 수 있는 전통예술 무대인데요.
1: 전승자 시리즈 화음은 청년 국악인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전통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무, 악 각 장르의 우수한 기량을 가진 차세대 명인이 될 국악인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전통 국악을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2010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0: 그동안 소리꾼 이희문, 김준수, 유태평양 등 실력파 국악인들을 배출한 전승자 시리즈 화음. 올해 선발된 청년 국악인은 총 24명으로 기악, 전통소리, 무용으로 나눠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는데요. 올해 음악감독은 1993년에 창단한 크로스오버 국악그룹 노름마치 예술단의 김주홍이 맡았습니다.
2: 율객, 가객, 무객 모두 전통 음악과 정통성에 대한 기반을 첫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올곧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표현력, 앞으로 미래 명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화음의 문을 연 곡은 최유빈의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거문고 산조 양대 산맥 중 하나로 간결한 선율과 농연의 묵직함에서 거문고 특유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윤서가 선보인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조인데요. 빠른 속도와 현란한 기교, 꿋꿋한 기계가 담긴 소리가 특징입니다.

0: 신광용류 가야금 산조는 지금 많이 연주되는 전남제 가야금 산조와 달리 전북제 가야금 산조고요. 진양부터 휘몰이까지 각 악장에 따라서 같은 가락이 옥타브를 넘나들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다른 유파와 달리 징계면 성음으로 거의 90% 이상이 연주가 되기 때문에 독특한 산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율갱 무대를 만나볼까요? 대금 연주자 윤진우는 다른 유파에 비해 소리가 높고 맑으며 가락이 화려한 이생각류 대금 산조로 관객과 호흡했습니다.

0: 이생강류 대금 산조는 다른 류파에 비해서 청이 높아서 밝고 청아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생강 선생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메나리초가 있으며 섬세한 표현이 매력적인 산조입니다. 제가 이생강류 대금 산조를 선택한 이유는 대금의 매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산조의 음악을 같이 함께 잘 보여줄 수 있는 산조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서정적이면서 변화무쌍한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선보인 유수민. 부드럽고 고운 음색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선율을 섬세하게 연주합니다.

0: 지영이류 해금 산조는 지영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해금 산조입니다. 다른 해금 산조에 비해서 고개 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경드름이나 이런 간드러지는 그런 가락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김다인의 이태백류 아쟁 산조에서는 깊고 묵직한 음색과 다채로운 장단과 조의 변화로 아쟁 산조의 백미를 느낄 수 있고요.

0: 이번에 만나볼 악기는 피리입니다. 권도윤이 연주한 서용성류 피리산조는 서용성 명인이 구음으로 구성한 음악에 피리 구유의 연주법을 더한 작품으로 남도 음악의 흥취와 피리의 담백한 음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이분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전통음악의 뭐 식임서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장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밝혀가면서 앞으로 예술가로서의 길도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서도 갈 수 있는 전통음악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공연이 아닐까? 화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은 것 같습니다.
2: 모든 연주자들 다 너무 잘해서 너무 듣기 좋았고요. 정말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다양한 산조 유파를 또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고 젊은 연주자들의 힘있는 연주가 인상 깊었습니다.
0: 우리 국가 유산을 전승 보급하고 국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국가유산진흥원. 올해는 또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4: 저희 진흥원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6월에는 민속극장 풍류에서 무악대전이라는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굿음악을 다양하게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민속극장 풍류에서 보유자 선생님들 그리고 전승교육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는 공개행사, 기획행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펼쳐집니다.
0: 켜켜이 쌓인 전통의 결과 깊이를 잇는 무대, 화음.

0: 음악의 고유한 맥을 지키는 젊은 국악인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1: 네, 각 악기가 가진 소리의 매력과 유파별 특징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요. 현대의 율객들이 전통 기악 연주의 맥을 온전히 잘 이어가고 있어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전통 예술가들의 등용문인 만큼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총 24명을 뽑는 이번 공모에 200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악가무 전 분야의 전통을 잇는 국가유산진흥원의 전승자 시리즈 화음. 전통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내는 전승자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고유한 정체성이 온전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23년 장애인의 예술 창작과 향유,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름처럼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이 열렸는데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가야금, 판소리, 피아노 병창 등 국악 기반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이야기와 음악을 마주한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0: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에서 관객과 예술가들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인데요. 이번 공연은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판소리, 피아노 병창, 사물놀이 등 전통과 현대, 장애와 비장애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공연은 모두 예술 극장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장애인 전통음악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즐겁게 우리 전통 가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2: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맡은 오정혜고요. 옆에 우리 수어 통역사님 김선미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전통을 잇는 소리꾼 오정혜가 사회를 맡은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김병오류 가야금산조 예능부유자 선영숙입니다. 선영숙 명의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가야금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3: 장애인이 연주한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정말 유명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공감하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빨리 조선을 나갔다 흥부 제비라.
0: 이어지는 무대는 흥부가중 제비 노정기인데요. 판소리 소리꾼 허정은 장애인 국악협회 회장을 맡아 국악과 장애 예술의 가치를 함께 키워가는 예술인입니다.
5: 용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반우 장안 구경을 정양문 대달아 창달문 지내 동관을 들어가니 삼미르기 백이로다.
6: 이 장애

0: 나를 맞이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사실 장애인 날이 공연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 오늘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1: 다음은 피아노와 우리 소리가 만나는 무대입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피아노 병창을 창안한 음악가 최준. 이번엔 흥보가 중 화초장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발달장애인 최초 경기민요 전수자인 이지원이 최준과 함께 창부타령과 태평가를 불러 관객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병창하는 최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셔야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경계민요 소리꾼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공연을 보시고 많은 관객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흥겨운 자리에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있죠. 뭘까요? 사물놀이지요.
3: 배우 전화!
4: 2003년 결성한 사물놀이 땀띠는 장애가 있는 국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원구, 땀띠 설장구, 매우 철아 등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여 왔습니다.

0: 저희 팀 이름은 땀띠입니다. 서로 각각 4명의 다른 장애로 되어 있는 팀입니다.
1: 메오철화가 가장 기본적인 사물가락을 연주하는 곡인데, 사실 저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고 다른 멤버들도 다 각각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익히기 어려운 곡이기도 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대화를 하면서 성취를 해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이 곡으로 고르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2: 또 발달장애 예술인들로 구성된 드림온 무용단이 신명나는 진도 북춤을 펼쳤고요. 국악그룹 악당 광칠이 축하 공연에 나서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0: 보통은 관객석에 장애인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공연을 베풀었다면 오늘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라 더욱 멋진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국악을 예, 주 모체로 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좋았죠.
2: 저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춤을 출 수 있었으면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췄을 것 같아요.
3: 장애와 비장애가 국악으로 하나 된 화합의 무대,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앞으로 더 많은 장애 예술의 꽃이 국악과 함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야말로 신명과 감동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예술이야말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0: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소리꾼 허정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꾸준히 판소리를 배워 완창 무대에 섰고요. 2017년 한국 장애인 국악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창단한 드림 온 무용단은 몸짓과 표정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장벽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무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야기로 큰 화제를 모았던 웹툰 나빌레라 속 주인공은 70대 노인으로 남몰래 품었던 꿈, 발레에 도전합니다. 웹툰 나빌레라가 창작 가무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의 주인공인 최인형, 이재환 배우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국악방송에 처음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켄, 그리고 배우 이재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예.
1: 반갑습니다.
0: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예,
1: 네.
0: 아이돌의 미모를 갖고 계시군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최인형 배우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인형입니다. 네, 아이돌.
0: 아이돌을
2: 네,
0: 했을 것 같은.
2: 하고 싶었던.
0: 네.
2: 네, 반갑습니다.
0: 서울예술단의 어떤 대표 배우 하면 딱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최인형 배우가
2: 과찬이시고요.
0: 있는데. 네.
2: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벌써 올해로 몇년차 하신 거죠?
2: 저 올해 2002년 월드컵 때 들어갔으니까 25년
0: 5년 차요.
2: 차네요.
0: 이야,
2: 네.
0: 그야말로 서울예술단을 이끌어가는, 지키고 계시는
2: 아유, 열심히, 열심히
0: 가수.
2: 뛰고 있습니다, 같이.
0: 네.
2: 네.
0: 우리 이재원 배우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1: 네.
0: 가수 켄으로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일단 그 백이성 형님 있는 그켄 아니고요. 네. 저는 어이 켄 이제 기억 어이 이렇게
0: 비겁하다 이거 말고
1: 네
0: 빅스의 켄
1: 맞습니다.
0: 그쵸?
1: 빅스의 켄으로 이제 12년에
0: 네
1: 데뷔를 했었습니다.
0: 12년에 빅스로 데뷔를 했으면 벌써 방송계에 13년 14년
1: 네, 이제
0: 차네요.
1: 올해 14주년이 되고 이제 15년
0: 와
1: 차입니다. 저
0: 네
1: 형이랑 이제 10년 차이.
0: 그러면 그렇게 가수로 아이돌로 쭉 지내시다가 배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1: 저는
0: 네.
1: 네, 기본기 자세부터 막이 동작부터
0: 네.
1: 이런 걸좀 열심히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얼마나 배우셨어요?
1: 사실 한달 정도
0: 뭐한
1: 네,
0: 달 만에 그게
1: 시간이
0: 돼요? 동작들이?
1: 근데 사실 안 돼요.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고
0: 네.
1: 진짜 그 그래서 약간 뭔가 분노의 씬이라든지
0: 네.
1: 뭔가 그런 춤을 출때 약간 저도 그렇고 재윤이도 그렇고 이제 아이돌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0: 네.
1: 그런 느낌을 좀 컨셉추얼하게 이렇게
0: 네.
1: 좀 안무를 짜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예, 또 회영 쌤이랑 또 두산 쌤이 또 예,
0: 네.
1: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0: 네.
1: 어울리게 예, 춤을 췄습니다.
2: 그래서 저도
0: 궁금합니다.
2: 옆에서 보면서
0: 네.
2: 발레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2: 한 달에서 진짜 쉽지 않은데
0: 그럼요.
2: 아이돌은 아이돌이구나.
0: 진짜 한달 만에 달라져요?
2: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뭐 분노의 씬이나 이런데
0: 네.
2: 좀더 이제 컨템포러리하게 혹은 아이돌의 춤 어떤 그런 각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거가 굉장히 돋보였고 그걸 하면서도 계속 자세에 대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게
0: 네.
2: 태가 점점 되더라고요.
0: 어떻게 한번 좀 동작, 팔 동작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나요?
1: 우선 이러시면 안 되죠.
0: 그러니까
1: 이미.
0: 여기에 딱
1: 그러니까
0: 어깨가.
1: 이게 그냥 전에는 약간 어깨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리고 예, 좀 약간
0: 어머
1: 막
0: 진짜
1: 이렇게
0: 손이
1: 팔을 예,
0: 나온다.
1: 진짜 이렇게 끝까지 뻗는
2: 그렇지.
0: 이야.
2: 그래
1: 약간 이렇게
2: 좋아.
1: 들고
0: 그렇지 그렇지.
1: 예.
0: 어깨가 딱
2: 맞아요.
0: 내려가면서 팔이 꽤
1: 맞습니다.
0: 기네요.
1: 제가
0: 발레리노.
1: 몰랐어요.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0: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2: 길어.
1: 네, 그래서 발레를 하면서
0: 네.
1: 연습을 좀 하면서 팔도 길어지고
0: 네.
1: 예, 다리도 좀
0: 자세도
1: 길어지고
0: 좋아지고.
1: 예, 자세도 좋아지고

0: 키도 한 0.5cm 정도 컸어요.
1: 그래요?
0: 네.
1: 오, 숨어있던 키를 또 찾아내는. 예, 좋습니다.
2: 근데 안무전 선생님께서
1: 네.
2: 이제 두 재윤 씨랑 재환 씨를 보고,
1: 네. 잘한다.
2: 발레 잘 했어? 라고 계속 하면서, 정말
1: 역시.
2: 어려운 턴이나, 뭐, 트랑레나 이런 거까지도 시도를 하는데, 이게 축이 흔들리지 않고 할수 있는 게,
1: 그래요?
2: 그래서
1: 아,
2: 많이
1: 너무 보고
2: 놀랬던.
1: 싶네요.
0: 그래서 저
1: 예.
0: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1: 어떤?
0: 얼굴에 발레가 있다고. 네.
1: 있어, 있어.
0: 얼굴에 발레가 있다고
1: 예.
0: 해주셔가지고, 네.
2: 맞아요.
0: 너무 좋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창작 가무극이기 때문에 춤도 물론 있지만 노래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뭐 약간 인물과 관계 어떤 감정을 노래로 표현해서 또 유명하기도 한데,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래를. 덕출의 가장 메인 테마송은 뭘까요?
2: 저는 이 채록이한테 이제 채록이와 좀 떨어져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노래인데 기억을 잃기 전에
1: 네.
2: 이제 그 채록이가 기억을 잃고 있는 나보다 대신 날아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의 곡
1: 네네.
2: 끝에 부분만 조금 불러드릴게요.
1: 네.

0: 아니 한국 무용을 전공하셨으면 연기와 노래는 언제 배우셨어요?
1: 중이스탄 들어와서 제가 원래 무용팀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연마를 했죠.
0: 그렇군요. 어, 일단 발성과 그 보이스 자체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록의 노래도 또 들어볼까?
2: 네. 어, 그럼 저는 이게 맞는 걸까라는 네, 넘버
0: 약간 갈등하고 방황하는
2: 맞아요. 네. 그 할아버지를 뭔가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예. 네, 내가 뭔가 고민 고뇌 예, 약간 넘버인데
0: 네.
2: 짧게 그냥 앞 부분만
0: 네. 네.
2: 뒤에는 이제 또 보러 와 주시면은
0: 아, 그럴게요. 네. 네.
2: 이게 맞는 걸까?

0: 네.
1: 좋다.
2: 가사를 틀리긴 했지만.
3: 아니 개구쟁이 네, 같은 모습에서 노래 시작하니까 딱 눈빛이 맞아요. 변하네요. 배우로서도 예.
0: 감사합니다.
3: 재능이 아주 돋보입니다. 너무 궁금하고 이제 이거 발레 동작과 함께 보면 더 감동으로 다가올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극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 공연에 앞서서 이미 김해, 안동을 다녀오셨잖아요.
0: 네.
3: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0: 약간 웹툰이나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3: 네.
0: 또 이제 저의 또 팬 여러분들이 애기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기별도 그렇고 그리고 후기를 좀 이렇게 봤는데
3: 네.
0: 그 이진아 연출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미장센?
3: 네.
0: 미장센? 뭔가 이런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지루한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시려고 관객분들을 위해서
3: 네.
0: 그렇다 보니까
3: 네.
0: 정말 지루하지 않고 좀 웃긴 포인트들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멋진 뭔가 발레리노 분들과 그리고 같이 추는 뭔가 그런 춤 퍼포먼스들도
3: 네.
0: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감정선 정말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네, 좀 살면서 한 번쯤은 좀 울어보고 싶기도 하고
3: 그치.
0: 정말 힘들 때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3: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슬픈 일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그냥 진짜 넉넉히 펑펑 우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3: 네. 네.
0: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3: 오, 반응이 좋았다. 예. 세 번째 시즌 하시는 거니까
1: 네.
3: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1: 재한 씨 얘기했듯이 그 이게 이제 현장성이 있다 보니까
3: 네.
1: 웹툰이나 이런 드라마

0: 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발레라는 그 장르 자체가 무대 예술이다 보니까 저희 공연은 정말 뮤지컬을 보러 와서 발레 공연을 보는 듯한 이런 퀄리티를 또 가질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좀 많이 슬픈 극이다 보니까 관객 여러분들의
1: 눈물 소리가.
0: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1: 흐느끼는 그 소리요.
0: 그리고 손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김해나 안동이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고 또 에피소드는 제가 기억을 잃고 이제 잠깐 이게 나가서 기억을 잃고 체력이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니까 원래는 그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체로가 놀래는 신인데 웃어 주셔가지고 앞에서
1: 정말요?
0: 누구세요? 했더니
1: 웃긴 장면이
0: 네.
1: 아닌데.
0: 그 전에 막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그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1: 새롭기도 하고.
0: 더 뭐랄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더그 집중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1: 예상치
0: 더
1: 못했던 반응인데
0: 네.
1: 괜찮으셨어요?
0: 훨씬 더 열린 상태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이 좀더 관객분들이 보기에 훨씬 다양한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1: 아니,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7월 대만 타이중 국립극장 공연이 예정돼 있다고요?
0: 저희가 워낙에 그 코로나 그 시국에 그 전에 원래 신과 함께 저승편으로 대만을 가기로 얘기가 돼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영화 극장에서 상영회를 이제 개최해서 그 대만의 관객분들을 이제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쇼케이스로 청계파랑도 그렇고, 나빌레라도 그렇고, 대만에 가서 이제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계기로 저희가 이제 타이중 국립극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판권을 넘겨서 그쪽 배우들로 나빌레라를 다시 만들어서 작년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게 잘 돼서 올해도 그 일본 지역에서도 순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 꼭 봐야 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 하나씩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2: 네, 이게 정말 나이를 떠나서 그 누군가에게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목표를 그리고 내 꿈을 좀 이뤄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게 어린 아이든 뭐 정말 할아버지든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로 인해 뭔가 삶에 좀 원동력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힘, 원동력, 네,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우리 최인영 배우.
0: 이 공연이 3연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업난, 청년 실업난과 그 노령화로 인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만 무겁고 슬픈 일이기 이전에 그 공감하고 서로를 좀 보다듬어 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공연을 하면서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시면 좀 힘들었던 부분들, 좀 어려운 상황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치유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한테 그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러 와 주시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어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꿈과 우정을 그린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 두 분의 멋진 우정과 발레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5월 17일까지 열리는 나빌레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서울예술단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의 두 배우 최인형,

0: 이재환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저 마지막으로
0: 네.
2: 그 애기별 사랑이
0: 아, 예. 우리 팬분들.
3: 네. 저도 해야 돼. 정수와 유리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4: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록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기획공연 이야기 보따리를 펼칩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강아지 별에서 지구로 내려온 강아지 별이와 지유리의 모험을 그린 작품을 선보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오는 5월 16일에는 학이 키운 아이 오늘이가 사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되는 여정을 그린 인형극 오늘 오늘이의 노래를 만날 수 있고요. 5월 23일에는 조선서커스 풍악의 마스코트이자 얼굴이 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변검사자 보검이의 탈출사건을 다룬 가족연희극 변검사자 탈출사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주에 열리는 어린이 무용극 공주전에서는 국악과 춤, 창작 안무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36개월 이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5: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보자. 시작. 아니야. 뭐 기본 장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시작.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0: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회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회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회금 연주뿐만 아니라 회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고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 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1: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2: 맛있다.

이영신의 소리탈의 특별한 만남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무대는 춤을 공연을 감상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판소리와 샌드아트가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색다를 것 같죠. 예. 이번에 보여주실 대목이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원의 수변부터 관대장자 대목을 가야금 병창과 샌드아트가 함께 이루어질 텐데 여기가요. 용왕을 속이고 위기에 탈출한 토끼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별주부를 놀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만 그물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참 감언이설도 잘하고요. 또 아주 재간이 돋보이는데 그 토끼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번 무대에서 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박선경 작가.

0: 작가의 샌드아트 그리고 이영신의 소리타래에 가야금 병창이 함께하는 판소리 수군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1: 그때여 별주부가 수변을 당도하여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가 들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고 있겄다.

0: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갔지.
1: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따이게 되었는디 아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2: 용왕을 딱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디
3: 자라는 옆에 나오겠다.

이놈이 산천에 깜짝 내려서더니 자라를 보고 욕을 딥딥 퍼붓고 달아나는디 이런 가관이 없겄다.

이놈이 지가 수궁에서 살아나왔대서 귀를 털고 발을 떨며 지 개교자랑을 한번 해보난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것도 좀 특별해요. 요즘 진짜 뭐 식당도 그렇고요. 메뉴도 그렇고 가요계도 그렇고 콜라보가 대세라고 하는데 오늘 공연도 그 트렌드를 좀 잘 따라서 구성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 병찬과 경기민

요가 만나게 되거든요. 태평하여 꽃이 피니를 만나볼 텐데 사실 여러분 태평가 아시죠? 짜증을 내요. 예,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만 이게 태평가고 가야금 병창 꽃타령 꽃사시오 이거 이 꽃사시오 이 두 가지를 재구성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평가와 꽃타령이 만나서 어떤 노래가 탄생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경기민요는 아마 우리가 가장 민요 중에서도 흔히 많이 듣게 되고 또 아리랑을 떠올리면 쉽게 어떤 거구나 생각이 나실 텐데 이 경기민요와 가야금 병창이 함께 만나서 사실 노래 부르는 창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색다른 조화가 나타날지 저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경기민요를 불러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강효주 씨인데 이분은 정말 경기민요의 교과서라고도 불리시는 분입니다. 역시나 전통을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인데요. 경기민요와 가야금 병창 태평하여 꽃이 피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평화요 꽃이 피니 경기 민요와 가야금 병창이 함께 만났고요. 정말 이색적이면서도 참 잘 어울리는 현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무대도 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무용,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묘미를 꼽자면 정중동, 동중정이라고 하거든요. 정적인 가운데 어떤 동적인 또 움직임이 있고 동적인 가운데 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한국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무대에서는 좀 그 매력이 잘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승무예요. 승무하면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배운 그 시조 생각이 나나요? 시조는 아니죠. 예, 조지훈의 시 기억나시나요? 얇은 사 하얀 곡갈 고이 접어 나빌레라 이게 떠오르실 텐데 정말 얇은 사 하얀 곡갈을 쓰고 무대 뒤를 보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참 승무 열심히 배웠었는데 또 추억을 떠올려 보자면 이 장삼이라고 해요. 이걸 끼고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쫙 뻗쳐야 되는데 제 키가 좀 작잖아요. 항상 이게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승무보다 너는 살풀이가 더 맞겠다 해서 살풀이로 콩쿠르 나갔던 그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 약간 한 호흡으로 연결이 돼서 내 몸의 일부처럼 뻗어나가는 그 장삼의 나비처럼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 그 장삼의 매력을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춤은 진유림 명무의 허튼 벚꽃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벚꽃 하면은 불전사물 중에 하나인 벚꽃 를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는 건데 이 북소리가 뭐 고통, 번뇌, 두려움 이런 걸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허튼 벚꽃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즉흥적으로 벚꽃 그리고 바라춤을 추는 게 이 춤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바라의 신명과 법고의 진중함이 어우러지는 이 춤과 그리고 승모의 장삼자락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녹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녹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하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 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0: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 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성흥!

회록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 올리는 회록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식물은 이 자체는요, 좋은 하나의 문화 공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공부하다가 이렇게 지칠 때 나오면은 좀 리프레시도 많이 되고 기분 전환도 좀 많이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2: 고등학교 마무리를 지어준 장소?
3: 공기 좋은 곳에서 다 같이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통과 현대의 색깔을 담아내는 밴드 온도입니다.

0: 저는 밴드 온도의 보컬 김아영입니다. 박수 주세요. 아, 역시 반응이 좋아요.
1: 대금 연주가 하동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도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최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저희 팀명이 온도인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초면이지만 한번 유추해보아요. 온도!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온도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밴드라는 의미에서 온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온도는 여러분의 이렇게 일상에서 국악을 선사하고 우리의 음악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팀이 되고자 하는데요.
1: 오늘 첫 곡으로 이제 레드벨벳의 피카부라는 곡입니다.
0: 이제 모르셨어요? 들으셨잖아요. 오 가시 난리야 맞아 난 좀 기분 파 금방 또 사랑에 빠져 예예예 굿
2: 저희 지금 이제 피카부처럼 좀 다양한 곡들을 들려드릴 예정인데 이제 저희만의 색깔로 곡을 다 편곡해가지고 왔으니까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크루엘 서머라는 곡 아세요? 어? 가사도 알아요? 어? 해볼까요? 아, 고등학생

0: 이곳 서울식물원에 평소에도 자주 오세요? 아니면 오늘 그냥 오신 거예요? 처음 왔어요, 저도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혹시 나는 서울식물원 근처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곳에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나는 여기에 늘 온다 하시는 분? 네, 계실까요? 왜 여기에?
1: 여기 직장이에요.
0: 아, 직장이세요. 아, 이렇게 직장인의 귀한 점심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동민 씨는 여기 중에 어디가 가장 좋으셨나요?
1: 저는 일단 여기 뭐 주변을 둘러봐도 안 예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디 광장 특히 여기가 제일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호수도 굉장히 넓어서 산책하기도 정말 좀 맞아요. 좋은 곳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 저도 근데 여기 이제 오면서 작은 연못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거기 밤에 개구리랑 맹꽁이 소리가 그렇게 들린대요.
0: 서울에 맹꽁이가.
2: 그럴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밤에 와보려고요.
0: 네, 좋습니다. 나중에 함께 또 이곳에 와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이 됐길 바라고, 지구 끝에 온실 혹시 아는 분?
3: 저요.
0: 맞아요. 그거를 보고서 제가 이 가사, 이 세계관으로 가사를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구 끝에 온실이라는 책을 발견하시면 저희 원도를 생각해봐 주시고 이 곡은 좀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렵지 않죠? 뒤에 분들도 어렵지 않죠? 네. 이 점심시간, 귀한 점심시간을 내주신 만큼 초록들 빠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식물원의 초록빛 풍경에서 저희 함께 초록을 나눠봤는데 기분 좋으셨을까요? 네, 저희는 크로스오버 밴드 온도였고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0: 네,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지금 마침 그늘이 생겼어요. 지금 안 오면 가까이 오면 너무 저 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 편하게 이동하셔도 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어우, 햇빛이 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아, 배터리가 문제가 있진 않고요. 그러면 저희 둘이라도 좀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네.
0: 뭐 진도아리랑 한판이라도 할까요?
2: 진도아리랑이라고 들어보실래요?
0: 네. 여러분 아리랑 좋아하세요? 박수 셋 넷.

0: 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예쁜 포스트 박스 안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1: 좋습니다.
0: 노준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네요. 항상 어둡고 힘든 앞날을 저를 위해서 헤쳐나가시느라 항상 하루하루 고되실 텐데 이곳 서울식물원 한번 들러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덜진 못하더라도 하루에 10분 아니 1분이라도 자유롭게 안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감동적이고 이렇게 자연은 늘 사람에게 좀 치유가 되고 기쁨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볼까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서울 식물원에서의 오늘 하루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인가요? 그 이유는? 이라고 질문이었는데요. 초록색입니다. 왜냐하면 긴 학교 생활 중에 식물원에 온 오늘이 가장 활기차고 학생만의 푸름을 뽐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0: 굉장히 시적이네요.
2: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요.
3: 네. 이렇게 아직 낭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신선하네요. 네. 그 다음은 오늘 서울식물원에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라는 질문에 졸업사진을 계기로 친구들과 고등학교 3학년의 마지막을 좋은 추억으로 끝맺으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보냈네요. 안 그래도 저희 여기 왔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졸업사진 찍는다고 하하오 하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3: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0: 맞아요.
3: 진짜로. 그래서 잠깐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0: 서울식물원 정말 예쁘죠?
3: 너무 예뻐요. 저 처음 와봤는데 반했어요. 진짜로.
2: 아, 애들 좀 더 크면은 이제 바로 여기로 와야 되겠습니다. 아직 뭐 거칠 못해서.
0: 자랗게나 아가들 생각.
2: 그러네요, 머릿속에.
0: 네, 이렇게 서울식물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쉴 수 있는 그런 포근한 공간 같습니다. 저희 온도의 음악도 여러분들께 그런 음악이었으면 합니다. 언제든 가볍게 즐기고 여러분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곡이요.
2: 편안하게 좀 국악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국악하면 좀 어렵고 또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3: 저희가 안 그래도 좀 저희끼리 항상 하는 고민이 이런 좀 전통 국악을 어떻게 더 쉽게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저희끼리.
0: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국악의 매력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음악 끝까지 지켜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들려드릴 다음 곡은 온도의 포레스트와 더 웨이브라는 곡입니다. 포레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식물원에 온 만큼 숲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요. 참 어울리는 곡이잖아요. 포레스트는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서로에게 우정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나에게 저렇게 맹목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언제나 너의 곁에 있겠다라는 의미 Stay with me 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함께 언제나 하자 이런 곡이고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강릉 바다의 거친 파도를 보고 만든 The Wave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자연을 느끼면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식물원에 와서 초록을 마음껏 즐기셨으니 이제 한번 바다를 즐겨보는 거 어떨까 해서 The Wave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편하게 감상해주세요.

0: 여러분, 온도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네! 동민 씨, 그리고 지우 씨, 어떠셨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공연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쁜 곳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2: 온도 색깔에 맞는 그런 온도의 음악, 그리고 온도의 사람들, 초록색, 파랑색 성격의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조선버스커즈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남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온도로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곡은 Color of the Winds라는 곡이에요. 바람의 빛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희가 자연에 함께 하는 만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어떤 것이든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빛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0: 산책 나왔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국악 노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었는데 한번 이 밴드 거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제가 마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들 보고서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보면은 뭐 팝송이며 뭐며 다 이렇게 섞어서 지금 노래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특별한 이런 것도 좋고 하여튼 오늘 공연 참 좋았습니다.
2: 이게 손으로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3: 아 그렇죠. 원도 공연을 보려면 맨날 그 유튜브로 조그만 화면에서 보다가 이렇게 큰 하늘 배경으로 이렇게 직접 대면에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4: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음악을 들려드리는 원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그래서 오늘 날씨가 오후에 괜찮대요, 대장님.
1: 여보세요. 대장님하고 다니는데 뭘 걱정하냐?
0: 전 걱정 안 했습니다.
1: 뭐 걱정한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야. 순천.
1: 와. 좋다. 순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0: 순천하면 저는 꼬막. 꼬막 정치요.
1: 꼬막.
0: 아, 나간 입성. 뭐 이런 아,
1: 꼬막
0: 거.
1: 꼬막 좋지.
0: 네.
1: 순천하면.
0: 네.
1: 순천하면.
0: 네.
1: 순진한 마음에 또 천진난만한 어? 생각도 들고.
0: 이행시 하신 거예요 지금?
1: 아, 아닙니다.
0: 순진한 아, 마음에 천진난만한.
1: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 거야?
0: 글쎄요, 다들 여기 어? 모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그래.
0: 어, 저기 두 분이 오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 네. 일행 같은 느낌이 약간 아, 딱 들긴 느낌이. 합니다. 네네. 어. 오. 맞으신가 보다.
1: 배낭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유.
0: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합니다.
0: 반갑습니다. 아이고.
1: 멀리서 이렇게 딱 봐도 벌써 산악버스 탑승객 딱 서 있어요. 이렇게
0: 네네. 딱. 딱 복장부터 완벽하십니다. 네. 오늘 어디서 오신 거예요?
2: 창원에서 왔습니다.
0: 창원에서? 네네.
1: 아, 저기서 나 보셨네.
0: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1: 아니야.
0: 네.
1: 세진.
0: 어머, 네.
1: 우리 이제 드디어 산악버스가.
0: 네.
1: 내셔널이 아니고. 인터내셔널로.
0: 그럼
1: 대한민국을 벗어서 세계로.
0: 네.
1: 와, 포기하는 거 아니죠? 어, 반갑습니다.
0: 네. 어, 영광입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라니.
1: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어디 뭐 동일이시라고 같은데?
3: 네, 맞습니다.
1: 아베세, 아베세, 데, 이, 에, 프, 케, 하이, 어, 카, 하이, 레, 베, 베, 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0: 끝은 모르게.
3: 끝은 모르게.
0: 하나 어머나.
1: 아니요. 뭐 갑자기 여기서 막 불쑥불쑥 났잖아.
0: 안녕하세요.
1: 야, 반갑다. 요거 이름이 어떻게 되죠?
4: 윤호성.
0: 우리 호성이 이름표 한번 잠깐.
1: 윤호성 군?
0: 네.
1: 아유. 어디서 오셨죠?
4: 아, 저희는 김해에서 왔어요.
0: 김해에서.
1: 네. 여기 창원.
4: 네. 여기
1: 우리
0: 부산에서
1: 조리 님은?
5: 네, 부산.
1: 어떻게 오셨어요?
5: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1: 얼마나 걸려요?
5: 2시간 반 정도?
1: 아, 우리가 항상 이 버스 안에서 막 좋은 데서 타고 막 올라오시고
0: 맞아요.
1: 또 우리 맞아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확 트인 데서 야외에서
0: 너무 좋다.
1: 이 광장에서 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좋네 또 차 바깥에서
0: 너무 좋습니다.
1: 그 버스가 어디 있나?
0: 버스는 아직 안 오고 아직 한 세 분 정도 더 계셔야 되거든요. 오셔야
1: 아, 그래?
0: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1: 같이 오셨다.
0: 네, 좀
6: 늦었습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1: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1: 오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0: 아, 저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김혜기가?
7: 네.
1: 어이구야, 이게. 야, 우리 아들. 김혜기 넘치는구만, 네가 김혜기 넘친다.
0: 친구,
1: 반갑습니다.
6: 김대원님.
1: 예, 반갑습니다.
6: 네.
1: 어디서 오셨죠?
6: 저희 용인에서 왔습니다.
1: 용인?
0: 용인에서?
1: 용인이면 어떻게 지금 오신, 어떤 분이 어떻게 오신 거야?
6: 아,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오송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네, KTX 타고
1: 오신 네. 거예요? 아.
6: 그 이거 집에서 네. 만든 건데 네. 좀 드시라고 제가
0: 갔어요.
1: 뭐예요? 와. 오이 뭐야? 야, 빵을 다 진짜 이 산악 버스는요. 참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왜냐면 항상 굶고 시작하거든요. 아침을 안 줘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빵을 또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제가 자 산악버스로 가시죠, 이동하시죠.
0: 가시죠. 출발.
1: 어디 유치원 애들 버스 같아. 네. 유치원 어린이들 갑자기 이렇게 작아졌어. 유치원 버스 타지 우리가 어린이들. 와.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0: 네.
1: 차는.
0: 네.
1: 예, 예, 예.
0: 자, 우리 아유. 어린이 먼저.
1: 예.
0: 올라가실게요. 그린이도 타시고. 조밀조밀 이렇게.
2: 멋지다.
1: 자, 우리 어몽길의 산업버스. 우주항공의 도시 고우로 공의 발령산을 향해서 출발!

0: 우리 기백. 야, 이름도 야, 아, 용기백백.
1: 느껴지는데.
0: 용기백백. 아, 용기백백. 난 아까 이게 계속 너 이거 보니까 머리가 무거울 것 같아서. 어디서 깎았냐 머리를?
2: 집에서요.
0: 집에서?
1: 오, 네. 어머.
0: 누가
2: 엄마.
0: 어, 어머니께서? 야, 어머니께서 솜씨가 대단하시네.
1: 진짜.
0: 오, 진짜 이쁘게 멋지게 잘 깎았다. 아니 저 아버님 저 우리 어떻게 여기 참석하게 되신 건가요? 아, 기백이하고?
3: 그때 아마 2회차 촬영 때 갔던 바랑산.
0: 바랑산.
3: 저희가 그렇죠. 그때 촬영하기 바로 다음 날인가 전날 저희도 바랑산 갔었거든요.
0: 오, 그래서, 그래요?
3: 예, 그래서 바랑산.
0: 그래서 가서.
3: 바랑산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해서 이제.
0: 바랑산을 갔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셨냐? 그게 중요한 거죠.
3: 저희 어묵집에 올라갔죠.
0: 아, 그렇죠. 바랑산 하면 어묵 길이죠.
3: 네. 어몽기 산악버스가 거기 갔다 온 거를 보고 거기다 댓글도 남기고 했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예.
3: 그래서 아마 연락이 닿아서.

0: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때 안 가지고 있으면 연락 못 해봤는데.
2: 오늘 이제 가실 때 저 로또 복권 하나 사십시오.
0: 아,
2: 네. 로또 복권 하나 사십시오. 네. 우리 저 최정숙님, 호성이, 맞아, 호성이.

0: 어디든 같이 이모가 가는 곳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오야 아주 기특합니다.
2: 진짜. 예,
1: 그러니까 호정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3: 10살이요?
1: 김혜기는?
2: 10살이요.
1: 오, 야, 둘이 친구네. 어?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서로 친구를 지내면 되겠다.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아, 이게 기본적으로 곡기를 좀 채워야지, 우리가.
0: 안녕하세요. 맛있네. 집에 가서 잘 먹을게.

0: 가기 전에 이곳이 마지막 화장실이에요. 아, 혹시 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여기서 아니, 꼭 아니.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1: 아, 나 물 많이 마셨으니까.
0: 아이고, 물 많이 마셨구나. 아,
2: 다들. 야, 화장실 다녀오시고.
0: 와,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성우님 먼저 다. 가자, 가자, 가자. 네. 우와.
3: 아, 다행이네. 비가 멈춰가지고. 아, 비 와가지고 등산 못할 뻔 했는데. 아, 멀다. 고고. 아, 이게. 산악버스구나. 야, 귀엽네. 어? 계시네.
2: 어? 야!
4: 안녕하세요.
2: 좋아요.
4: 아,
2: 야!
4: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2: 어, 야, 야.
4: 아이, 얼마에.

0: 우리 오늘 송진호 씨가 이제 이렇게 또 서울에서 멀리 이렇게 내려오셨어. 오늘 저희랑 같이 촬영하실 분입니다.
1: 너무 환영합니다.
2: 반갑습니다. 연기자 송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 근데 방송 때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시네요.
1: 네, 훨씬 더. 맞아. 옆에서 듣기 너무 좋아.
2: 아.
1: 오! 너무 좋네.

0: 아니 근데 저희 이제 어몽길의 산악코스가 외국인도 송출된 뭐 그런 방송이에요?
1: 모르고 모르고 온 거야 지금?
0: 아니.
1: 아 벌써 지금 세계로 미래로 가고 있어.
0: 아, 그리고 게스트가 이제 또 이제 포리너가 예. Where from?
2: 아 그냥 편하게 한국말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한국말 하시면 됩니다.
0: 아직 저도 영어 잘 못해. 어느 나라 분이세요?
2: 네, 저 독일 사람이에요.
0: 아, 구텐 모르겐.
2: 아, 구텐 모르겐. 좋은 아침입니다.
0: 간단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쩌다가 여기 끼시게 되셨어요?
2: 저 부산대학교 산악부 동아리 멤버예요.
0: 어, 맞나?
2: 네.
0: 오, 막 지네, 막.
1: 여기 저 뭐.
2: 암호예.
1: 클라이밍도 하고 있었어. 암벽등반도 하고 그래.
3: 그러니까, 암벽등반도. 아, 네.
2: 그 한국에서 마지막 회의라서 저. 아. 특별한 경험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몽길 대장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산악부 동아리에서 진짜 대 레전드예요.
3: 아, 레전드.

0: 봉네.
1: 제비봉 이런 거. 저 봉 보이세요? 저 봉이 약간 왕관 같기도 하고.
2: 아, 드디어 한령사에 도착했습니다.
3: 아이고. 한령사의 기운을 받자.
2: 받자, 받자.
1: 여기 느낌이 확 달라가지고.
2: 저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3: 하차!
2: 하차, 하차, 하차! 와, 드디어 한령산에 오, 저 멀리 보이네. 야, 와, 저희가 도착하니까 구름이 싹 다 걷혔어요.
4: 그러네요. 야, 진짜 위에 구름이 딱 있었어요.
2: 글쎄 말, 아까 가리고 있었는데, 야.

0: 산령산을 또 올라가는데 산신령이 배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몸을 쫙 간단하게 좀 풀고 네. 스트레칭을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발 쭉 펴세요. 쭉. 쭉 당기세요. 이렇게. 쭉 당겨. 앞꿈치를 쭉 당겨. 쭉. 이모니 앞꿈치를 쫙 당기시라고요.
1: 종아리. 종아리.
0: 예, 그럼 좌우를 또 바꿔서. 어깨. 자, 어깨. 어깨 좀 돌리시고. 돌리시고. 또 가볍게 반대쪽 돌리시고 쭉 풀어주시고 아 심호
1: 아 공기가 좋으니까 공기가 쑥쑥 들어가네요.
2: 너무 좋네요.
0: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자 다시 모여서
2: 모여서 모여서
0: 길을 모아서
2: 네
0: 자자자
2: 모아 모아
0: 자 팔령산 도전 그룹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가는 겁니다. 팔령산 도전
3: 화이팅!

0: 짝짝짝해가지고 시야가 다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간밤 비가 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고.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2: 야, 애기들 오르기 힘들겠는데.
3: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4: 아 무서워.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4: 오 잘할 수 있어.
5: 잘할 수 있어.
3: 괜찮아 괜찮아.
5: 자 다리 힘주고.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3: 저희다 탐방로 입구 저쪽이야. 저기에 있는 저 비석들이 우리가 오늘 올라갈 화룡산의 봉우리들이야. 이름이
0: 다 있다.
3: 유영봉, 성주봉, 생왕봉, 사자봉,
0: 오로봉, 두류봉, 칠성봉,
3: 적취봉,
0: 깃대봉이 제일 609m. 예. 야, 아님. 이게
3: 할미꽃이에요.
0: 야, 할미꽃이 잘 폈네.
3: 진짜.
0: 거기서 폈어. 오, 야.
3: 네, 이거. 이게 할미꽃이거든요.
0: 김혜가, 호성아, 니네 할미꽃 알아 이거? 이걸 할미꽃이라고 그래 이런 거.
6: 몰라요.
0: 이거 여기 할미꽃입니다. 잘 보세요.
7: 공손하게 봐, 공손하게.
0: 네.
7: 손 모으고.
0: 쑥은 알지, 쑥은 알지, 쑥. 쑥.
6: 네.
0: 쑥은
6: 네.
0: 알지? 그래요. 출발하겠습니다.
7: 예.
5: 출발.
7: 출발.
0: 제1봉인 유영봉을 향해서.
7: 자, 안산하세요.
3: 안산하세요.
7: 네, 안산하세요. 출발!
0: 여기는 아직 산자락이라서 뭔가 벚꽃이 몽우리가 졌네. 온갖 그냥 식물들이 다 그냥 다 자라서 다. 이야, 이게 참.
8: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3: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이와 새잎들 그러니까
8: 새싹이 엄청 파릇파릇.
4: 나도 찍어야겠다.
3: 그치.
6: 아까 지금 여기 많이
9: 피었다. 여기 많이 폈다.
6: 많이 폈다 여기는. 진달래 벌써 펴? 전에 먹고 싶다 진달래.
9: 진달래 화전?
6: 화전
7: 전도 있지. 진달래 전 나는 진짜 이쁜 꽃 아는데. 미나미 꽃 알아? 미나미 꽃.
6: 진짜
7: 미나미 꽃 몰라? 처음 들어봤지? 삼촌 아내야.
4: 이 장면이 꼭 방송에 나가야 할 텐데.
3: 이 파령산이 왜 파령산인지 아는 사람?
4: 팔봉우리가 있어.
3: 오, 정답. 봉우리가 8개라서 그치?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이 8개 봉우리가 저기 옛날에 그 한양에까지 봉우리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그래서 파령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중국의 위왕이라고 있었대. 근데 그 왕의 세숫대야에 이 8개 봉우리가 비친 거야. 그러니까 이 산세가 너무 멋져서 거기까지 그 산세를 펼쳤다 이래서 파령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대. 근데 이게 공룡능선이랑 닮았다고 해서 호남의 설안 이런 별명이 있대요.
8: 호남의 설안.
3: 호남의 설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야.
4: 이 오르막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 아니야. 아직 시작이다. 아직 시작.

0: 아직도 안 했어요.
1: 네.
2: 아이고. 야, 좋다. 야, 이게 다 돌길이네, 돌길.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길 오래 걸으면 발이 굉장히 피곤해, 이거. 자, 오늘 저, 간밤 비가 오고 그래서.
0: 네.
2: 예, 네. 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3: 바위가 먹게요. 아, 오르막길이 따로 있었구나.
1: 아까 그게 단 줄 알았어.
3: 가기 힘들겠는데?
0: 아, 할 수 있어.
1: 할 수 있어.
4: 할 수 있어.
1: 기백이는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야, 호성아.
0: 아, 호성, 우리 호성이도 아직 흔들리지 않아요.
5: 왜 안 가방 안 먹어?
3: 어?
5: 가방.
3: 가방 안 먹어.
5: 가방 안 먹어? 지금 어때, 기백이?
3: 아니, 체력은 많이 남아있는데.
5: 어?
3: 체력은 100%라고.
5: 체력은 100%라고?
3: 어, 근데 속은 빵프로야.
5: 근데 뭐가 빵프로야?
3: 속.
5: 스피드?
6: 스피드가.
5: 어?
3: 속 터져.
5: 속 터져.
3: 속 터져.
5: 속 터져. 속 터진대요.
0: 아직 잠깐만, 잠깐만.
3: 어, 잠깐.
0: 호성아, 잠깐만. 삼촌전 지나가시면 가자.
6: 야, 또 멈춰야 돼.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백이는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 가고 싶은데.
0: 아, 너무 천천히
1: 그치,
0: 가지.
1: 가지.
6: 예, 그래서 이런, 체력이 더 없었어.
1: 이런 초보자들. 어.
6: 아버님은 이 기백이랑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등산하셨잖아요.
5: 네.
6: 같이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5: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등산을 좀 좋아하니까 아이가 등산을 좋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 했죠.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7살 됐을 때 한번 가볼래? 해서 이제 일요일 날 그냥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산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걸 즐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백대명산을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이제 보여줬죠.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또 보여주니까 아이도 오,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해볼까?

0: 다 했다. 백대백성 다 했다. 성취감이 있고 산은 올라가는 게 일단 재밌고 공기가 맑고 상쾌하니까 엄청 시원하고 여름에 올라가면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1: 주중에는 어쨌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면은 뭐 길어야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보는데 산에 가면서 뭐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학교에서 뭐 좋은 일은 뭐가 있었고 엄마랑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아이가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이런저런 거 자연 보면서 또 막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이 관계

0: 내가 좋아진 것 같아요.
1: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가야죠.
2: 아 그래? 대학교 가면?
1: 대학교 못 갈 거예요.
2: 왜 못 가?
1: 아빠가 산에 갈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요.
2: 아 이제 그때 되면 내가 이제 기력이 딸릴까 봐 열심히 해야겠다. 야 내가 운동을. 그때까지 아빠가 체력 관리 열심히 해서 그때 꼭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알겠지?
1: 응.
2: 그래 약속.
3: 엄마도 산 잘 타?
1: 아니요.
3: 아니야?
0: 버텨다 가끔씩 같이 가는 경우 있고 네. 주로 이제 우리 둘이 가고.
3: 거의 네. 뭐 그런 주말만 기다리시겠네요 아내분은. 자유부인. 안 가? 이번 주 쉬라고. 왜? 왜 안 가?
0: 빨리 좀 나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그 시간에. 네.
4: 아우 진짜 뭐. 야, 비가 오고 나니까 막 개구에 물이 막 어우 꼭 여름철 장마철 비 물 흐르듯이 흐르네. 물소리 들으니까 그냥 막 아우 정신 바짝 놀라.
5: 오 여기 물 봐라 가까이 있다.
6: 와, 엄청 깨끗해.
4: 와. 야 물 한 잔. 봄의 기운을 야 여기서 우리 잠깐 쉬면서 야 물 한 잔 마실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큰일 나. 예. 뭘 오늘 진짜 바위 진짜 내가 출발할 때 바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아 한량산의 기운을 마시자.

0: 너무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데.
1: 아우, 정신 바짝 드네, 그냥.
2: 실장님, 대장님,
3: 저희 왔어요.
2: 안 들리신다, 아직. 대장님! 대장님, 호성이가 애타게 대장님을 부릅니다.
1: 왜? 나를 왜 부르는 거야?
2: 자기 호성이가? 왔다고.
1: 호성이 왔어? 호성이 모자 벗었네? 3조는 뭐 가볍게 오는 것 같습니다.
2: 엄청 가벼워요.
1: 아, 여유가 있으면 옵니다, 3조.
2: 네.
4: 아우, 왜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신호등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걸려요? 기백이나 지금 답답해가 미치겠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기백이는 저 백대명도 한번 완주했지, 한 번.
5: 네.
1: 한번 했잖아. 여기 우리 이전수 아저씨는.
5: 네.
1: 세 번.
4: 우와.
1: 세 번. 세 번.
4: 우와.
1: 세 번.
2: 우와.
0: 한 1년 동안 그 백대명사 완주하면서.
1: 아이고, 1년 동안에.
0: 네.
1: 백대명사 완주하신 거예요?
0: 네.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어게인으로 해가지고 네, 네. 두 바퀴를 또 돌았습니다.
1: 두 번 완주하신 거예요?
0: 네. 아, 세 번 했습니다.
1: 세 번? 이야.
0: 세 번 하고 이제.
1: 아, 진짜. 아니, 이게. 야, 스무 공주가 계시네.
0: 대장님 앞에 무슨 고스라고 말씀을 하겠어.
1: 한국 사람 다 되셨어.
6: 저의 병을 산이 치료를 해준 거죠.

0: 조심. 천천히.
1: 천천히.
2: 오, 가스가 샥이네, 몰려오네. 야, 돌길 조심하세요, 돌길.
0: 여기 돌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3: 네.
2: 이종 귀신 잡아야겠다. 산업버스 2조 오세진, 오세진 3조 송준호 대원, 지금 거기 상태도 괜찮으세요 대원들?
3: 예, 지금 체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에가 안개가 많이 껴서 시야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이상
4: 알겠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서요. 많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조심하십시오.
0: 네, 조심하며 올라가겠습니다.
4: 네, 3조 알겠습니다, 이사. 안개가 끼니까 생각나네요, 갑자기. 안개비 주면은 하얗게 줄을 짓는 몸을 감싸고
0: 힘내자.
4: 주름치에 비틀거리는 하얘 나의 모습 이제는 싫어. 스토로그룹에
0: 노래 엄청 잘하셨다.
5: 40대 이상만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0: 와, 개인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6: 구름은, 아, 이 안개 위로 올라가면 진짜 땡인데.
3: 그치? 진짜 안개 위로 올라가도 일본 갔을 때 딱 밑에가 깨끗하게 보였으면
5: 네.
3: 좋겠다.
5: 네, 그러니까. 운해가 쫙 깔려있으면.
6: 설악산 갔을 때 그랬어요. 이야.
7: 아니, 이거 정말. 함부르크 날씨. 딱 이런 날씨예요. 아, 뭔가 반갑다.
0: 아, 반갑다. 모양 생각나는. 요거 피해서 왔는데.
7: 보고 싶어서.
0: 아, 좀 오래 있다 보니 그리우셨구나.
7: 우울한.
0: 조리님은 사실 이렇게 진짜 먼 타국이잖아요.
7: 네.
0: 한국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7: 아, 저 네. 원래 세계 여행 하고 싶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0: 아, 그치.
7: 그래서 네. 뭐가 해외 간 방법 딱 네, 하나만 네. 있었어요. 네. 입학.
0: 아, 입학하는 거.
7: 네. 그래서 제가 지도 봤을 때 네. 제일 먼 나라 뽑았어요.
0: 아, 진짜요?

0: 생각 때문에 2주 격리 있었는데 기숙사 안에서 그 한글 그냥 직접 배웠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비, 바, 나, 나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 고민했어요. 이거 한국에 오는지 맞는 선택이었는지 그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계속 너무 외롭고 답답했어요. 그 금정산 올라갔을 때 모든 스트레스를 외로움 다 사라졌어요. 어차피 항상 혼자 등산 했으니까 산악부 동아리 가입. 아,
1: 그래서 그 많은 동아리 중에 산악부를 선택하셨어요.
0: 네, 근데 저 네. 처음에 등산 동아리인 줄 알았어요.
1: 그렇죠.
0: 근데 딱 첫날부터 아 조린 하네스 입어봐.
1: 하네스? 하네스는 바위 탈 때?
0: 그래서 저 하네스 왜 우리 무슨 등산 할 거예요?

0: 왜 필요해요?
1: 그래서 너무 놀랬겠다.
0: 딱 전날부터 암벽 등반 시작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 나한테 뭐 한국어부터 뭐 맛있는 한식, 뭐 암벽 등반 방법, 음주 문화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한국 생활 시작했어요.

0: 얘들아, 사랑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나한테 주셨던 기억을 평생에 잊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도 다 같이 등반, 재밌게 합시다.
1: 그치, 조금 낫지?
2: 고성 할수 있어.
1: 할수 있어, 할수 있어.
2: 가자, 다 왔다, 다
1: 자,
2: 왔다. 한 발씩.
3: 400m나 나왔죠.
0: 힘들 때안 힘든 척
2: 맞아.
0: 해야 돼요.
2: 오, 맞아.
0: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호흡하고
2: 그래.
0: 갑시다.
2: 그래, 조린 팀장님이 얘기를 듣고.
1: 맞아, 맞아. 호흡하고.
4: 팔 뻗고
5: 오른손 고성이 오른손
4: 팔 뻗고 그렇지 자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3: 네
4: 낙렬 두면 안돼 낙렬 두면 안돼
3: 뒤에
5: 오오

0: 야, 애기들 오르기 힘들겠는데.
1: 야, 여기 계속 자꾸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제.
0: 네.
1: 야,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가 다치겠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팔령산을 이게 계속 바위산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또 더구나 비가 오고 안개비까지 내리고 시야도 안 좋고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바위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발을 디딜 때 확실하게 제대로 어설프게 지금 미끄러지잖아요, 이렇게. 예? 완벽하게 딱 디뎌야지 안 미끄러지지. 안전하게. 그래야 딱 디딘 거지. 예.
2: 신발이 이제.
3: 아, 저기 신발 간 거야?
1: 좋은 신발이어가지고 안 돼?
4: 야, 신발이 너무 좋아서야 안 돼.
1: 안 미끄러져. 좋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앞사람, 뒷사람 간격 너무 붙으면 앞사람이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 뒷사람까지 저기 다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바위 같은 데 올라갈 때 낙석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낙석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기 좀 이 난간이 저 비가 오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바닥이. 잘 디드셔야 된다. 아시죠?
5: 네.
1: 자, 네. 출발하겠습니다.
5: 네. Let's go.
2: 출발.
5: 자, 1초 출발하시고.
1: 한 도로 한 도로 신중하게.
5: 예, 앞걸이, 앞사람과 허리 조금 벌리시고.

0: 아니, 호송이를.
1: 와, 여기 거의 그 절벽 아니야?
2: 으쌰.
3: 앞에서 먼저 끊어준가요? 먼저 올라갈까요?
2: 됐다.
0: 호송! 호송, 난간을 잡아, 난간. 난간을 잡아, 스틱을 반대로. 발을 딛고, 센스를. 발 뒤집고서 확실히 딱 딛고, 그 다음 난간을 확실히 잡고.
2: 어, 그렇지, 그렇지.
0: 어, 난간을 놓으면 안 돼. 난간을 꼭 잡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2: 3초 손잡아, 3초 손잡아. 옳지. 으쌰, 으쌰. 자, 다리 힘주고.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0: 자, 올라오실 때, 오늘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기백이 올라와.
4: 네.
0: 강릉이 잘하고, 자, 천천히, 천천히. 바위 잘 딛고. 그렇지.
5: 야,
0: 잘 잡고. 잘하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5: 베테랑이야, 쟤는.
0: 절대 손으로 안 돼. 절대. 네. 알았지?
4: 네. 네.

0: 아빠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무섭다.
1: 그러니까 꽉 잡아야 돼.
2: 자, 바닥 잘 보시고 옆에 봉 잡으시고.
0: 와. 옳지. 옳지.
3: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다리가 꼬였다.
4: 시진 씨 저를 안 잡아줘요?
5: 한 걸음 한 걸음 잘 바닥을 잘 보고.
6: 아, 끝까지 화이팅!
7: 화이팅!
5: 자 이조 이조 화이팅 화이팅!
7: 화이팅!
5: 화성이 화이팅!
7: 화성이 화이팅!
0: 거의 다 왔다.
1: 오, 다 왔다, 다 왔다.
0: 우와, 여기만 계단. 올라가면 돼.
1: 어, 여기만 올라가면 돼.
8: 아이고, 곰탕이다.
1: 이야.
9: 완전 곰탕이다.
8: 곰탕이다. 응.
9: 진짜 완전 곰탕이다.
1: 아, 이걸 곰탕이라 그러나요?
8: 네. 아, 완전 곰탕 전에.
0: 네? 와, 다리 곰탕이다.
1: 와, 구름 속이야, 완전 구름 속.
0: 안개, 안개.
1: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비가 덜 온다, 그치?
0: 우와.
5: 유영봉, 490m. 한령산 제1봉, 유영봉. 좋아, 좋아, 좋아.
1: 어.
5: 이런 운해가 막 그냥 막 굴 타고 넘어가는 거 진짜 멋있죠, 이게.
7: 오.
5: 아, 우리 구름에 떠 있다. 구름에 떠 있어. 야, 진짜 멋있다.
7: 와.
5: 우리 구름에 떠 있어 지금.
9: 아이고.
2: 여기 무슨 코마키야, 뭐야?
7: 오. 와.
4: 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5: 자, 경기 반짝 차리셔야 됩니다.
0: 네.
5: 예, 예. 발 뒤들도 확실히 잘 드세요. 미끄러지니까.
0: 네.
5: 예.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출발.
2: 안개비. 천천히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운 거 감안하시고. 야, 오늘 내려가기 전에는 날이 좀 갰으면 좋겠다.
7: 맞아요.
5: 자, 난간 잘 잡으시고.
7: 와, 여기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5: 여기가 스테인리스가 미끄럽습니다.
7: 네. 네.
5: 미끄러워요, 계단.
7: 철계단 미끄럽습니다.
2: 야, 계단 엄청 가파르다.
5: 가면 호석이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8: 아, 참.
5: 아니.
8: 호석이 먼저 올라와야 되겠는데, 지금.
5: 올라와서 호석이를 잡아줘야 돼.
9: 자, 3초 손잡아.

0: 어머님, 시장하세요? 아, 자, 술 갖다 드려요, 어머니.
1: 썩을 놈. 정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놈.
0: 저, 누구 말씀이세요, 어머님?
1: 누구냐? 몰라서 못냐? 설빈 인연이 그러진 않았을 거이고. 안 그러냐? 그것이 그렇고 맹꽁이는 아닐 거 아니냐? 그것이 사람 시켜서 날 잡아갔다가는 뭔 봉변을 당할지 뻔한 일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
0: 아,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엄님.
2: 차 못 세우냐? 이 오살 놈들아! 아이고, 이놈들!
1: 아이고리야, 물 부려다 쪽방만 깼단께. 아,
0: 네?
1: 그놈들이 생긴 건 허며도 방패 같지는 않더란께.
0: 저, 어디 짐작 가는 데라도 있으세요, 엄니?
1: 어느 놈이 시켰든 뭔 상관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설빈이 요 백녀씨 같은 것이 양반집 족보를 훔친 백정일지라도 속사정 빤히 아는 식구끼리 모임은 양반 행세를 걷어치우는 거인디. 나 또 두껍다. 아이고, 뒤뜰 양귀비보다 앞뜰 나팔꽃 신세가 낫다는 것쯤은 안다. 내가 따돌림 받고 소박대기 팔자가 된 까닭은 돈도 청춘도 없기 때문이요. 내가 20년만 젊었어 봐. 밥값은 바르고 산호잠 꽂고 척 나서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돌장승이라도 침을 길게 흘리면서 따라왔을 거이다.

0: 값이 얼마냐?
1: 무슨 말씀이셔요?
0: 억만금을 주고라도 내 눈을 삼아. 이 돈이면 자네 한번 하나 봐도 되겠지.
2: 소실자리로 치면 이런 자리가 없을 걸세. 아유, 돈 많겠다. 그만하면 인물 번듯하겠다. 뭘 그렇게 재고 있나.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이 생기는 판인데 마다할 것인가?
1: 난 몸판은 화초기생이 아니라 예수를 파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렇게 전하세요.
0: 뭐라고? 화초기생이 아니고 얘기라고.
2: 아유, 다녀마시는 게 좋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계집은 정이 아니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0: 아이고, 죽겠다. 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란 말인가. 어디 뒷년이 얼마나 독한지 두고 보자. 어디
2: 아이고
0: 뒷년이 얼마나 도도한지 얼굴 좀 보자. 저리 집에 불을 확 질러버린 전에 나오지 못해. 내가 오늘 밤 누가든 너를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사이다를 먹고 네 앞에서 죽을 것이지라.
2: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새. 아이고 참으시라니까요.
1: 점잖으신 양반이 무슨 추태입니까?
0: 그마야.
1: 가야금이라면 언제든지 들려드리겠소. 하지만 지 집을 찾으시면 기생방으로 가보셔야지요.
0: 좋다.
2: 아이고 참으세요.
3: 아이고 제발 참아요.
0: 참으세요.

0: 뚫는 것을 보게 되죠.
1: 선해대장부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한다고 합디다. 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 내가 무슨 죄.

0: 편이 있나? 어? 아이고.
1: 아이고.

0: 허망한 인생의 풍각쟁이니라. 환쟁이라 그림을 남길 수가 있나, 글쟁이라 책을 남길 수가 있나.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귀에 한번 슬쩍 스치고 나면 그뿐이니. 헌데 그 소리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1: 참, 문화자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머님 가야금 소리를 들으려고 몰려오는 세상은 아니에요, 어머님.
0: 안다. 다 알고 말고. 그렇지만 아가야.

0: 귀명창들이 안 오겠냐?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듣는 귀야 바뀌겠냐? 한 사람이 와도 좋거다.
1: 아서라.

0: 아가야.
1: 네?
0: 네 얼굴이 어째 뇌란 게 뜯어먹은 옥수수 자루 같냐? 화들짝 핀 모란꽃 같을 나인디 어째 나보다 더 건늙어 보인다. 에? 예팻네 공방살이 철을 넘기면 부처님 앉은 자리에도 풀이 돋지 않는다더라.

0: 계속해 언니.
1: 어디서 용기를
0: 내? 오늘 언니가 부는 단소 소리는 듣기 좋다. 언니 마음이 실려 있는 것 같아.
1: 윤호 씨한테도 전화했었다.
0: 뭐래?
1: 그냥 찾았어.
0: 조금 전에 헤어졌어.
1: 그래?
0: 결혼하재. 윤호 씨 아버지도 만났어.
1: 차 마실래?
0: 생각 중이야.
1: 뭘?
0: 윤호 씨.
1: 유학 가는 게 네 소원이었지 않니? 같이 떠나렴.
0: 끊임없이. 언니, 나하고 윤호 씨 사이에 언니가 자리 잡고 있는 기분이야. 여잔 그렇잖아. 직감으로 느끼잖아. 사랑을 하면 그런 걸 알게 되잖아.
1: 네 예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짐작하고 있는 것만큼 심각했던 건 아니야. 스쳐간 사람에 불과해, 손인호 씨는.

0: 어머나 어머님, 꽃밭에 서 계시니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어머나, 한 교수님 오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1: 네.
0: 민규님께서 이리죠. 진짜 영광불비예요. 누리끼리 한 게 기름이 잘잘 흐르죠?
1: 아,

0: 이렇게 비싼 걸 세상에. 어머니 입맛 돋구시게 잘 구워드리세요.
1: 아유, 범버디 잘 먹겠어요.
2: 잘 가있어.
0: 어머님 덕분에 고민이 무사히 잘 끝났어요.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셨죠? 야단들이에요. 서기봉 선생님의 선조가 죽지 않고 되살아났다고요. 올가을엔 어머님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실 거예요. 문화재 위원들이 제 연주 듣고 나서 마음대로 정했나 봐요. 아 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뒤에 선물 있는데 어머님 마루로 올라가세요.
3: 철빈이 아니요?
0: 네, 어머니. 제 절 받으시고 밖에서 선물도 받으세요.
3: 아이고, 우리 설빈이 왔구먼. 그려, 이쁜 거.
0: 가자.
3: 그려, 그려. 연주에도 잘 끝났다면서?
0: 네. 이거 박교수가 어머님 드리래요.
3: 뭔디?
0: 저번에 말씀드린 땅문서요.
3: 아이고, 박교수가 땅문서 거죠?
0: 지금은 그린벨트라 묶여있지만 내년에 풀린대요. 어머님 그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3: 아이고, 그려 그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아니 근데 나는 뭘 줄까?
0: 아니에요 어머님, 주식이요.
3: 그려도 고마워서.
0: 어머니, 저번 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딴 맘 없어요. 어머님이 지켜온 서기봉 선생의 산조가락을 널리 알리고 싶은 일념에.
3: 아유, 안 되겠다. 나도 좋은 선물을 받았은 게 담례를 해야지.
0: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
1: 어머니, 어디 나가세요?
3: 아가, 가게 가서 뭐 마실 거 사오니라. 손님 접대해야 될 것 아니냐.
1: 아, 저... 아이고,
0: 올여름은 유난히 덥죠? 어디 피서 안 가세요?
1: 아, 네, 저 다리 옆이 대고인데요, 뭐.
0: 난 머리나 좀 식힐 겸 설악산이나 좀 다녀올까 해요.
4: 한 교수님.
0: 네?
4: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0: 왜요?
4: 어머니
0: 다 풀리셨는데요 뭐.
4: 그런 게 아니라.
1: 어머니!
3: 아, 나는 선물이다!
1: 어머니!
5: 2년은 허물을 뒤집어 써야 온당헌디. 오늘은 운수대통인 줄 알아. 내 집에는 꾸중물밖에 없은 게. 맛이 좋으냐? 웃어싹해? 2년.
1: 아이고, 어머니!
5: 그래도 잘했다고 웃었었냐?
1: 어머니!
0: 응? 사람 모아놓고 내기라도 해볼까요?
5: 뭣이요?
0: 손마디가 다 굳어서 산조는 고사하고 병장가락 하나 제대로 못 넘기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나는 속아줍니다,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 자신은 못 속여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 아이고, 어머니!
0: 연주 가라서 어머님 인생은 끝났어요. 제자들마저 외면하면 어머니

0: 어머니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녁님 손이 덜덜 떨리세요. 아가씨, 정말 가야금에 손 안 댈 거예요? 어머니 자꾸 나이 들어가시죠? 아가씨 가야금 손 안 대면 정말 한 교수가 후계자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난 한 교수 존경해요.
0: 아가씨.
1: 엄마를 이길 수 있다면 한 교수는 바퀴벌레라도 집어삼킬 거예요.
0: 징그러워요. 아가씨 바퀴벌레라니.
1: 잘된 것이든 틀린 것이든 한 교수한테는 그만한 정열이 있어요. 그게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어요. 밉고 경멸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아유 참 어머님.

0: 여보, 옷이랑 내복이랑 갖다 놨어요. 헌옷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탁해주는 사람 있어요?
1: 저 아줌마들이?
0: 속내일 같은 거는 따로 챙겨놓으세요. 흉 봐요, 속내일 같은 거 벗어놓으시면.
1: 그건 저 밤에 내가 봤지.
0: 궁상 맞잖아요. 마누라는 알겠고. 딴 여자들이 당신 속옷 만지는 거 나 싫어요.
1: 점심 먹었어?
0: 집에 가서 먹어야지.
1: 가자.
0: 아, 싫어요. 왜 돈 써요?
1: 새로 시작해보자 그래.
0: 아가씨한테 좋은 사람 생겼나봐요. 부잣집 도련님이래요. 결혼하면 미국 가서 살게 된대요. 잘됐죠? 아가씨 집 떠나면 집안이 너무...
1: 당신은 알고 있잖아. 난 어렵지만은 난 실패했지만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0: 전에 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중에 남편이 바람 같은 거 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할까 각오했어요. 난 그때부터. 남자들 결혼하면 한두 번씩은 다 그러잖아요. 모른 척 하기로요. 비싼 거니까 다 먹을게요.
2: 어디 있어요?
1: 누구?
2: 오프 때린 왜 험한 날 치고 날라요? 내가 당신 옷 하나 제대로 못 갈아입을까봐 걱정이래요? 뭐예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그년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마음

0: 술잔은 넘쳐야 마시고 시집은 어려야 마시고 젓갈은 묵을수록 제맛이 나는 법이 아닙니까?
1: 자네 술주 좋다.
0: 용서하세요 영감님. 술과 정은 넘쳐야 제맛이 난다기에.

축사가 노랫가락을 입에 담다니. 가야금 병창 쌍것이나 하는 소리라고 머리를 내젓더니만 자네들 늙었구만.

마지막이 오늘로서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요. 다 지워버리고 어머니의 흔적, 어머니의 가야금, 어머니의 한이 서린 인생 그늘 다 지워버릴 거예요. 그렇게 지워버리고 나서 무의식을 새롭게 내 가슴에 묻고 새길 거예요.

0: 들어와. 왜 그러냐?
1: 여기 있을 줄 몰랐으니까 놀랬지.
0: 별걸 다 가지고 놀라네.
1: 이 예산을 다 어디서 조달하려고?
0: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1: 계획은 좋은데 돈이 문제네.
2: 뭔데 언니?
0: 졸업 공여 끝낸 후에 전국 순회를 해올 참이야.
2: 일 벌리네.
0: 말했잖아. 사람들이 구학 연주회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찾는 수밖에 없다고.
1: 좋아. 나도 같이 고민해 볼게.
0: 어느 좀 돈 많은 사람이 국악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척 그냥 100만 원 정도 안 내놓나?
1: 예산이 200만 원이 넘잖아.
0: 아 그러니까요. 돈 많은 사람 두 사람만 100만 원씩 내놔도 안 그래요? 아, 뭐 돈 많은 사람한테 100만 원이 돈이에요? 풀빵값이지. 그만 가볼게요.
1: 그래.
0: 간다.
2: 갈 거야?
0: 그래.
1: 조심해 가라.
0: 돈이 뭔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돈이라 벌어.
3: 그게 쉽니?
0: 무인아, 여자는 다 그러니?
3: 뭐?
0: 돈 좋아하는 거.

0: 많이들 드세요.
1: 이 사람 술 여전하구먼. 그만 마시게. 그렇게 마신다고 유당을 찾아 지긋는가? 방법이 있다.

0: 어디?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 원래 형님, 참말로 좋은 방법이 있단 게요.
1: 자, 이거 갈까요? 자. 이거 가자.
2: 출연자 대기시켜놨어?
3: 예.
2: 리허설 가자고. 자, MC 위치로 하세요. 좋습니까?
3: 여기 보세요. 출연 순서 알려드렸죠?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 1번 가야금 병창은 이경자 씨, 그리고 문은희 씨인가?
3: 예. 1번 손 들어보세요.
2: 2번 이금아 씨가 누군가?
3: 아, 할머니! 할머니 앞으로 나와보세요. 할머니, 앞으로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아, 저 뒤돌아보시는 할머니!
4: 할머니 말이에요.
0: 나?
3: 예. 아, 그럼 몇 번씩 불러야 알아듣겠습니까, 할머니?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아, 말 조심히요, 천박!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어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록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하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선생님 존경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나한테 했었다고?
1: 너한테 했는데?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0: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1: 왜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
2: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지하여 갈등과 차별하는 사회를 만드는, 어제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언론인. 그 입시 비리 방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3: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4: 무슨 말?
3: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4: 아, 뭔 소리야 이게. 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수상하신 분께서 든 트로피를 보았을 때 이 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이 상을 받게 되니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정의로운 언론인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기사를 세상 밖에 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싸우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이상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이들의 것

0: 한마디만 했던 것인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1: 남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

0: 같아? 세상에서 제일 처음 이룬 사람은 너 혼자잖아. 됐고, 나중에 수빈아 살아.
1: 그래, 알았다. 조심히 들어가.
2: 적인 곳에는 촉각을 세우지. 오늘도 예민한 이야기를 얘기하니 바로 반응이 오잖아.
3: 사람들이란 언제나 논쟁거리를 던져줘야 해. 그래야 서로 불꽃을 구하는

0: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TV 유명한 정치, 재벌, 연예계 온갖 가십거리를 전해주는 요즘 좀 뜨고 있는 레카 스트리머. 다른 스트리머들과는 다르게 정말 1급 비밀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음.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기사화되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 유명하니 지금까지 신상 정보 하나 알려지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면 때문.
1: 여보세요? 예, 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네. 남은 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내려갈게요. 네, 쉬세요.

그럼 시작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접속에 문제가 있어서 2분 정도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자,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미모 출중하죠. 노래 잘하죠. 연기 잘하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니나 양.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그녀. 아이돌로 데뷔해서 지금의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니나 양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니나 양의 1급 찌라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1급

0: 찌라시는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입니다. 여러분, 압구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술을 먹으러 갔다. 아,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모두 아닙니다. 니나 양이 압구정에 갔던 것은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건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병원에 갔는지에 따라 특별해질 수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죠.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니나 양의 발걸음, 걸음걸이가 아주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이상했다는, 어쨌거나 니나 양 이번 드라마 복귀도 무사히 하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1: 매일매일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죠. 모른 척, 아닌 척, 관심 없는 척, 들었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옵니다. 이건 심지어 6개월 전에 들었던 이야기, 니나 양이 복귀할 때쯤 터뜨리려고 아껴왔던 이야기.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지, 교묘하다고 해야 할지, 이렇게 차곡차곡 말들을 모아온 유명한.
0: 뭐야? 아, 뭐 사진을 뭐 이런 걸 갖다 썼어? 아, 이거 누가 찍은 거야? 트위터에 뭐가 올라왔지? 오, 나쁘지 않구만. 아주 물고 뜯고 알아서들 하고 있네. 아, 말로 한번 쐐기를 박아야겠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부족한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저의 힘만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여러분에게 시해하겠습니다.
2: 시해하겠습니다.

0: 니나, 압구정에 나타난 이유는 업로드 완료!
1: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2: 마약한 거 아니야?
3: 와, 마스크 쓰고
2: 얼굴 다 가렸던데?
4: 스캔들 진짜야?
2: 진짜야?
3: 진짜
5: 나 같으면 복귀 못함.
0: 시해하겠습니다.
6: 시해하겠습니다.

0: 자.
1: 에이, 좋은 아침. 어, 김 기자, 좋은 아침.
0: 좋은 아침은 무슨.
1: 뭐야, 아침부터 왜 이래?
0: 기사 봤지?
1: 기사? 무슨 기사?
0: 기사 못 봤어?
1: 뭔 얘기하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사고?
0: 맞지?
1: 뭐가?
0: 너 맞지?
1: 아, 뭔 소리야?
0: 맞지?
1: 아, 뭐가?
0: 너 맞잖아.
1: 아, 무슨 소리냐고.
0: 네가 돈 받고 정보 팔아넘겼지.
1: 알아듣게 말해.
0: 레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
1: 레카 유튜버? 뭔 레카 유튜버? 나 당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0: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거
1: 있잖아. 아, 네가 뭘 얘기했었는데.
0: 그 치질. 그거 말이야. 수술했다고 한 거.
1: 뭐, 너 치질 수술했어?
0: 나 말고!
1: 누구 말하는 거야?
0: 오늘 사고 난 그 배우 말이야.
1: 사고? 무슨 사고?
0: 못 봤어? 여배우 교통사고 전치 4주 부상.
1: 여배우 그 사람?

0: 지혜들! 그 배우라고.
1: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다고?
0: 너한테 했는데? 너한테 분명히 말했잖아.
1: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0: 왜 그때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
1: 난 당최 기억이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0: 야,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넌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네카 유튜버한테 정보 팔아넘길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남들 이야기에 관심 있는 건 가십거리가 아닌 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인 걸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1: 누가 무슨 얘기를 어디에서 전했다고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야?
2: 안 돼!

0: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1: 야, 알았어. 뭐 이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0: 이런 쓰레기 콘텐츠는 소비하면 안 돼.
1: 그니까. 야, 근데 이 사람 어그로는 다 끌어놓고 정작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사람들이 소문 만들어내기 아주 딱 좋게 영상 뽑았다니까.
0: 당연하지. 어그로 팔아먹는 놈들이 만드는 그런 쓰레기 콘텐츠니까. 넌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니? 어? 시간이 남아 돌아?
1: 그니까. 아침부터 정신 없었지? 들어가자.
0: 아니야. 너 먼저 들어가. 난 전화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1: 그래.
0: 들어가. 어. 전화통화 좀. 뭐야? 조회수 엄청 올라갔잖아. 대박! 대박 사건!
2: 기분이 좋겠지요.
0: 내가 제일 잘나가. 진짜 제일 잘나가. 진짜 제일 잘나가. 진짜 제일 잘나가. 아, 조회수 대박.
2: 오전에 확인했던 조회수보다 높아졌습니다. 구독자도 늘었습니다. 타이밍 참 절묘합니다.
0: 아, 소호진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뻥이 가지. 아, 진짜.
2: 오늘도 방송 준비를 하는 유명한.
0: 아,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어그로를 끌어보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언론인인데.
2: 언론인이라는 자긍심이 있나 봅니다.
0: VIP 채널. 아, VIP 채널 가입 유도시켜야겠다.
2: 없네요.
0: 아, 오늘 영상 조회수 잘 나오려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시간이 자 가보는 거야.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어제 원래 영상 덕분인지 오늘 방송을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반갑습니다. 전매일 짜장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방송하고 있는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0: 아, 영상의 알고리즘을 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 덕분입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시해하겠습니다.
2: 시해하겠습니다.
1: 아, 오늘 하루 종일 온갖 포털 사이트에서 니나양 이야기로 가득 찬 거 보셨죠? 네, 소속사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니나양이 압구정에 갔던 것은 바로 치질 수술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배우 이미지에 치질 수술이라니. 뭐, 치질은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치질 예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에? 뭐라고요? 니나양에 대한 악성 루머 근원지가 이 유명한 TV라고요? 당치도 않은 소리. 전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0: 아, 니나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 자,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자그마치 두 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오늘의 1급 찌라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 첫 번째 소식. 대한민국 최고 학교 한국대 음대에서 발생한 입시 비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미운 오리 내 새끼에 출연하는 그 고정 패널 김 교수 말입니다. 그 김 교수가, 사람 좋아 보이던 그 김 교수가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데요. 그 입시 비리 방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 방법은 VIP 채널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VIP 채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두 번째 소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 두 번째 소식. 몇 달 전 모든 영상이 사라지고 종적을 감춘 300만 게임 유튜버 베이코 씨에 대한 근황입니다. 그의 근황이 발견된 건 다름 아닌 해외였는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아주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다는 베이코 씨의 근황에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방송은 VIP 채널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VIP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3: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야기를 궁금해하죠. 또 가십거리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죠.
1: VIP 여러분, 이건 정말 특종입니다. 특종!

0: 소어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데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차례차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 넓은 강의실이 가득 찼네요. 아, 그렇다고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조명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감독님. 감독님. 네, 저희 이거 조금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서 한번 전체 조명 비춰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조명을 할게요. 감사해요. 아, 근데 정숙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학생들 쪽 조명은 조금만 어둡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오늘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진행은요, 최근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하신 소어진 기자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언론의 진실과 정의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언론인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소어진 기자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1: 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어진입니다. 아, 오늘 특강의 주제, 언론의 진실과 정의. 특강 제목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0: 네.
1: 네. 여기 있는 이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라는 단어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써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기레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기자를 비해하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저도 평소에도 기레기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 기자란 정말 재밌는 직업 같아요. 누군가의 비밀을 캐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밀이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굶주린 하이나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출입처에 가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의 기사거리가 될까 하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언론의 진실과 정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진실과 정의란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죠. 그것이 언론의 책임이죠. 공정과 균형을 지켜야죠. 진실과 거짓을 밝혀야죠. 사회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언론이 존재할 이유이며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죠. 언론 언제나 자유롭게, 취재는 언제나 정당하게, 공정한 객관성 유지하는 그것이 언론인의 기본 자세. 이제 사법법을 뛰어가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하여 갈등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어제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언론이 언제나 여러분.

0: 네, 오늘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소호진 기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1: 아, 물론이죠.
0: 네, 여러분 혹시 소호진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종종 듣곤 합니다. 네.
0: 네, 정말 외모가 훤칠하십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자님, 혹시 올바른 언론인이 되기 위한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1: 습관? 전 습관으로 팩트체크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0: 팩트체크?
1: 네, 팩트체크라고 하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예민하게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0: 아, 팩트체크. 예.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 질문할 용기가 생기셨을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님처럼 되고 싶어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 네.
2: 기자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레카 유튜버요?
2: 네, 그 가십거리랑 루머 생성하면서 자극적인 썸네일 올려놓는 유튜버들이요.
1: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말 많은 양질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도 많지만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유튜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쓰레기 컨텐츠들,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공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계정을 폭파시킨다든지 수익 창출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지라.
0: 네, 소호진 기자님 역시 답변이 거침없으십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처럼 네,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1: 예.
0: 혹시 질문의 답이 되셨을까요?
2: 네, 아 그리고 기자님 그래서 시해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1: 시해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무언가를 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소에 독서할 때 좋은 표현,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2: 저도 책 많이 읽어야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1: 네, 독서 많이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주셔서.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고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멋진 특강 들려주신 송호진 기자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 조회수 엄청 오르는구만. 대박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TV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매일 자정 방송을 켜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들고 오는 유명한 일주일 동안 VIP 회원제에 대한 관심이 어찌나 많은지 회원들이 늘수록 유명한은 더 유명해집니다.

0: 여보세요? 예. 남은 일좀 하고 있었어요. 예. 내려갈게요. 예. 쉬세요. 아니, 내가 만든 콘텐츠를 왜 불품하고 난리들이야? 1급 찌라시는 나만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콘텐츠가 없나? 아.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어그로를 끌지? 아, Q&A 해야겠다.
1: 오, 오늘은 Q&A 시간!

0: 오늘 잘해야 돼. 오늘 방송 잘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아, 바로 오늘의 1급 찌라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급 찌라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시간! 예, 질문들은 미리 사전에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두었고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체가 무엇이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젠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더욱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VIP 채널 구독자들이 100만 명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이 정보들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아니, 이런 질문이 유명한 TV에서 나온다고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 단 한 번도 거짓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기사화 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거짓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니까요. VIP 채널까지 구독했다는 건 절 믿는다는 뜻인데 어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시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1: 기자님?
0: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질문. 이 가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가면은 제가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가면. 이렇게 앞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요. Q&A 시간인데 제가 너무 소통이 부족했나요? 빠르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기자님?
0: 기자님, 제가 남들이 모르는 1급 비밀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저를 기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기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1: 시해하겠습니다.
0: 시해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시해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이렇게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제가 낮에 먹은 식사가 좀 문제가 생겼는지. 방송을 이대로 종료하기는 아쉬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걸 거야.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오타가 난 거겠지, 오타.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1: 기자야?

0: 기자?
1: 아, 여러분.
0: 대한민국 기자상 그 사람?
1: 방송이 끝나가는 게 정말 아쉬운데요. 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자정에 다시 만나요.
0: 진짜 기자라고.
1: 지금까지 유명한 TV의 유명한이었습니다.

0: 김 기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1: 늦은 시간에 물어볼 게 있어서. 유명한 TV의 유명한이 너야?
0: 무슨 소리야?
1: 내가 메일 한 통을 받았거든.
0: 뭔 소리야? 스팸 메일이겠지.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나 전화 끊는다.

안에 행보나 들켜서 떠나는 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

0: 아, 왜 이렇게 어둡지? 아, 몸이 왜 이러지?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0: 거기 누구세요? 여기 저 좀 도와주세요.
1: 유명하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는데 서워진 기자님.
0: 아,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어?
0: 무슨 말?
1: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0: 아, 뭔 소리야 이게. 아, 모르겠어요. 몰라.
1: 네가 매일 자정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0: 뭐야, 너 누구야?
1: 어디 가? 우리 대화가 아직 남았잖아.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어디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0: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무도 없지. 내가 널 만나려고 부른 것이니까 너랑 나 단 둘 뿐이야. 네 마음대로 못 움직여.

0: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또 어디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넌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응?
1: 유명하기도 하면서 서워지는데 네가 뭐랬는지 모르겠어?
0: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몰라.
1: 진짜 모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0: 알아요. 알아.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다고 하니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겠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고.
0: 네.
1: 넌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말의 무게? 말의 무게? 말의 무게?
1: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시간 볼수록 너한테 더 안 좋을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어?
0: 네, 알고 있어요.
1: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내뱉었단 말이야?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0: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1: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았다고?
0: 모른 척하지는 않았어요. 기자로서 세상에 이런 기사도 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1: 네가 잘했다는 거야?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1: 아니? 들어봐.
2: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바로 오늘의 내관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오늘의 1급 유명한 오늘의 1급 지자체 니나양에 대한 소식 오랜만에 드라마로 유명한 니나양에 대한 소식 지금까지 유명한 TV 유명한 유명한이었습니다.
0: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0: 여보세요.
1: 으따, 니 그러고 바쁘냐? 참,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들다잉.
0: 엄마.
1: 어째 니는 전화 한 통이 없냐? 니 뭐 상 받았드마.
0: 상이요? 무슨 상?
1: 대한민국 기자 상이가 뭔가, 응? TV 나오드마. 야, 니 그런 거 받았다고 헤이지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고 안 바쁘면 좀 내려와.
0: 내려갈게요. 심한
1: 심한.
0: 아, 내려갈게요. 아, 진짜. 예.
1: 너 왜 엄마한테 버릇없게 전화를 그라고 끊냐? 의진아, 나는 니를 그라고 안 키웠어야. 내가 니를 바른 사람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디. 서울 가더니 고향에 있는 엄마는 생각도 안 나는 거요? 응? 니가 누구 덕분에 상도 받고 그 자리까지 있는지 알아? 니 하나 바라보고 여태까지 희생하면서 니 출세시키자고 엄마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의진아, 많은 거 안 바래야. 네가 엄마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라고 매정할 수는 없어야. 안 그려? 내가 네한테 많은 거 바래야.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참,
1: 지가 의사, 검사, 변호사처럼 사짜 직업도 아니면서 참,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어? 내려와서 네 엄마 사는 것도 좀 보고 하라고.
0: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1: 내려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0: 에휴, 내려간다고.

0: 다녀왔습니다.
1: 성적표 나왔다며 갖고 와봐라. 쭈뼛쭈뼛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머시마가 돼갖고. 98점?
0: 아, 뭐 한 문제 틀렸어요.
1: 이번엔 믿어달라며. 네 100점이라며.
0: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1: 또?
0: 저도 한다고 했는데.
1: 핑계도 좋다. 다 어려웠더라도 니는 더 잘했어야지. 어? 이 정도에 만족하면 쓰겄냐?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만족하면 쓰겄어? 서울에 있는 아들은 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네가 싸워야 되는 아들은 다 거가 있는데 네가 여기서 100점도 못 맞고 만족하면 쓰겄냐고.
0: 만족한 적 없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요.
1: 노력? 됐다. 노력한 게 그런 거면 그냥 공부 때려쳐버려. 응?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엄마랑 여서 살자. 어진아, 엄마가 네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니는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0: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 잘할게요.
1: 맨날 다음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적으로 갖고 오라고. 알았냐?
0: 예. 다음번에 꼭 보여드릴게요.
1: 어진아,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2: 어진아,
1: 엄마는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거야. 괜찮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하고 싶은 말 숨기고 웃어.

가면을 쓰면 해결될 일, 이 마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돼.

0: 평생 감추며 살면 돼. 평생 비밀로 하면 돼.
1: 우진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엄마는 언제나 우진이 너를 생각한다. 응?
0: 가면을 쓰지 말걸. 비겁하게 가면 뒤에 숨지 말걸. 인정받고 싶었다고, 칭찬받고 싶었다고.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칭찬도 없었냐고. 싸워볼 걸, 따져볼 걸, 말해볼 걸.

여러분 많이 떨고 계실 기자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쟁쟁한 후보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제 감히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후위기, 난민 문제, 마지막으로

0: 죄송합니다. 전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전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전 매일 밤 자정 오늘의 1급 찌라시를 방송하고 있는 유명한 TV의 유명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정체를 밝히는 이유는 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기자님!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제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서도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이제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이제 서도 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 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 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강호마 누라가 보이어려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 소리의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도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음악은 뭐 착하지 않나?
3: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근데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그래도 너무 이게 같지 않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어.
3: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따가

0: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주 확 터이네.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 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한국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되게 불렀던 것도 알고. 네.
1: 올라가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균등하게
2: 삼가 이렇게 다 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배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잘해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3: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0: 달려라 활짝 도깨비 무.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1: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3: 가면 되잖아.
1: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3: 여기야, 여기!
4: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3: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4: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3: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4: 응, 바다래!
3: 그럼 가야지!
1: 간다고?
4: 그럼!
1: 어떡해?
3: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1: 도깨비 몸? 그게 뭐야?
3: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4: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2: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멈춰라, 여길 봐.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0: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2: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0: 벌써?
2: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뤄질 거야.
0: 난 말이야.
3: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0: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4: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5: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4: 정말요?
5: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2: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0: 개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1: 삐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녹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녹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하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가 국악의 높은 담장을 한결 더 낮췄다고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그랬나요? 국악의 높은 담이 낮춰졌나요?
1: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까기를 하는 것처럼 국악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0: 맞아요. 그 아무리 근엄해 보이는 사람도 바둑판 앞에 앉아 알을 까면은 이 친근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모든 시청자들이 국악의 높은 담장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합니다.
1: 네, 먼저 네. 백돌을 잡은 정성호 8단입니다.
0: 네, 정성호 8단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네. 1998년 M본부 네. 9기 공채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는 뭐냐? 네. 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활쏘눈에 있잖아요.
1: 레골라스요?
0: 레골라스. 맞습니다. 네. 그 캐릭터로 분장해서 그냥 근근히 네. 이렇게 먹고 살아왔었습니다. 성대모사 겨우 떨렁 하나, 서경석. 네?
2: 반갑습니다.
0: 예, 저 초고예요, 초고.
2: 반갑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당시 서경석은 네. 아주 탑 개그맨이 돼서 광고도 네. 많이 하고 광고 있지 않습니까?
1: 유명한 거야.
2: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0: 아직도 하네요.
2: 모두 다 같이 애들이.
0: 네. 네, 합격입니다. 예. 네. 그렇게 서경석이 잘 나갈 때 문명으로 지냈던 정성호 8단 마침내 네. 드디어 개그야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주연아 주연이 너 주연아 저는 잘 못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요?
3: 주연아 주연아 무당 주연아
0: 네.
3: 주연아 연기 잘 주연아
0: 그만하시지요
3: 주연아
0: 야 그만해
1: 네.
0: 바로 저거였죠.
1: 네, 맞아요. 바로 그 해죠. 또 2006년 M본부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성호 8단이 이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4: 사람이 오래됐다고? 아이디어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0: 내가 언제 웃었어?
3: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도 위에서 안 써주니까 8년 무명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짜로 꼭 이 말은 드리고 싶다고
0: 정성호 8단 네. 여기 토크쇼가 아닌 그만 야 그만해
1: 네, 그 이후의 시간은 정성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인데 거기에 안면모사까지 하는 완벽함이 특징이죠.
0: 그렇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추사랑으로 분장하고 뛰어나오는 모습에 네. 추성훈이 네. 정말 킥업을 하면 정색을 해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나도 가수다에서는 임재범 분장을 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 바람에 인기가 급상승했죠.

0: 정성호 8단. 자,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1: 성호 씨. 아유, 이거 왜 이래. 아유, 정호 씨. 아유, 왜 이래. 정성호 씨.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름이. 이름이 까리예요, 까리. 제아에서 까리라 불렸거든요.
2: 무슨?
1: 예, 그래서 오늘 진중하게 제 실력 보여드리고 연말에 왕 중에 왕에 제가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아, 조사표 좀 긴데 있습니다만.
2: 너무 길었습니다.
0: 정성호 8단 본인 목소리가 제일 어색해요.
2: 네, 맞아요.
0: 근데 뭐 상체군데.
2: 네. 네. 자.
0: 하여튼 강호 네. 대단했습니다.
2: 네. 그에 맞서는 흑돌 신승태 6단입니다.
0: 강원도 그 아름다운 네. 고장이 있지요. 속초. 속초의 아들로 불리우는 야생마 신승태. 신승태는 원래 타학을 전공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에서 네. 동상을 받은 팀에서 네. 소리 노래가 네. 아니고 꽹과리 연주를 했다고 해요.
2: 네.
0: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네. 그 실력이 일취월장. 7년 전이죠.
2: 네.
0: 퓨전 국악밴드 싱싱으로 오, 네. 미국 방송에 그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까지 네. 나와서 K컬처의 신박함을 자랑했는데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2: 맞아요.
3: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신미도 먹어서 발병이 난다.
2: 그리고 소리꾼 신승태를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0: 또 그럴 것이 여러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죠.
2: 네.
0: 호프집에서 먹태는 몰라도 되지만 야생마 신승태 모르면 간초.
2: 네.
0: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2: 네.
0: 신승태 6단 역시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까리님이랑 붙게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약간 처음 해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1: 아, 부당이에요?
4: 아니 선무당.
1: 아, 선무당. 예.
0: 그런 속담이 있지요.
4: 예예. 예.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0: 그럴 수 있습니다.
2: 네,
0: 알까기 몰라요. 자, 기대되는데요?
2: 네,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시타는 헛손질 혹은 또 힘조절 실패로 인해서 이 수업 방지하기 네. 위해서 대국 전에 이제 손가락 푸는 거예요.
2: 네.
0: 뭐 한번 까보세요. 예. 상대한테 까보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랬니 입니다. 네. 그 강도를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지. 정성호 8단. 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0: 네.
2: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자리와 경례. 예.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하게. 8알씩 보소 끝나 이미 끝났나요? 아, 이제 바꾸네요 또.
2: 네.
0: 아, 주로 이제 하수들이
2: 네.
0: 그냥 틈만 나면 저렇게 바꿉니다.
2: 저는
0: 그러나 정성호 8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2: 네.
0: 벌써 플랜 정해져 있습니다.
2: 네.
0: 네. 딱 바둑판을 넓게 활용하는 정성호 8단 보석으로 봐서는
2: 네.
0: 네. 그리고 약간 촘촘한 듯한 신스테 6단입니다.
2: 네.
0: 자, 그러면 흑선, 흑돌을 잡은 신스테 6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까주시죠. 첫 수. 그렇습니다. 아, 과연 저 한 점이 성립이 될까요? 꽤.
2: 아...
0: 첫 수에 꽤이 나왔어요.
2: 네, 아, 아쉬워요. 알이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0: 네. 거기로 들어가야
2: 돼. 아,
0: 낙이 된 알이
2: 네.
0: 저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갔다.
2: 이게 좀 약간.
0: 괜히 이제 식경전인데.
2: 네.

0: 이 신시대 육단은 그 페이스에 빨리 변한.
1: 아니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명중을 하는 게임이 아닌데 네. 네, 지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0: 네. 자, 과연 아까 연습하는 거 봐서는 와, 이 정도로 부드럽다.
1: 우와.
0: 저, 내 손가락을 봐라. 자, 그래놓고.

0: 역시 우와. 깨끗하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0: 정성호 8단. 이야, 이렇게 되면
1: 기선제압을
0: 신세계 6단 상당한 강자를 만났습니다.
1: 네.
0: 대진운이 안 좋아요.
1: 아.
0: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1: 네, 아직 모르죠.
0: 예, 내가 할 길로. 그렇습니다. 네, 야생마.
1: 네.
0: 신승태 6단. 아, 그거 신경 쓰지. 아, 이쪽에.
1: 아.
0: 네, 그렇습니다.
2: 난감하네.
1: 조준이 좀 빗나갔어요.
0: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0: 너무 큰 거리에.
1: 네.
0: 네?
3: 너무 차이가 나. 급이.
0: 네, 오히려 네. 정성호 8단은 아니 상대방이 실수하면
1: 네.
0: 그렇게 승리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가 너무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3: 예. 승태 어떡하지? 우리 승태야. 아너 아이씨.
1: 아, 지금 한석규
3: 승태야. 아, 속초야.
0: 네, 하도 성대모사를 많이 내서
1: 네, 한석규 8단이 온 것 같아요.
0: 목소리를 까먹었어요.
3: 아이씨, 승태야.
0: 지금 약간 한석규 네? 성대모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1: 오.
3: 아, 보라고.
0: 네.
3: 잘 봐, 잘.
0: 퍼펙트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실점을 안 하고
1: 네?
0: 완벽한 승리가 그런 알까기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건방을 떨었어요. 네.
1: 네.
0: 실수. 원숭이도 네. 뭐라 그랬습니까?
1: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0: 바로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방심원 금물입니다.
1: 네, 맞아요. 이게 알까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0: 모릅니다.
1: 네. 이 정성호 8단은요.
0: 네.
1: 2009년 인플루언서 경말금 씨와 결혼해서 슬하의 3남 2녀를 두고 있는 다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0: 야, 오남매. 그런 건 이제 우리말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좋다.
1: 와.
0: 네, 넘칩니다. 다산왕. 아니, 진정한 총자왕은 정성호 8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신수태 6단.
1: 네.
0: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한 점 득점했습니다만은 거리가 늘 멀어요. 단 한 방에 저 세 점을 향해서.
2: 난감하네. 아.
1: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0: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멋진 공격이 없었어요.
1: 네.
0: 과연 저 두 점을 공격하겠다.
1: 오.
0: 네. 그러나 네. 과연 뜻대로 될지? 좋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1: 아, 그렇죠. 다음에
0: 모든 거 한 걸음 한 걸음. 네.
1: 네.
0: 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그렇게 예. 될까요?
0: 제 웃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저 한 점이라도 어떻게 처리만 해도
1: 네.
0: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1: 네.
0: 저 한 점만이라도 안 되죠.
1: 어떻게 이렇게 다 빗나갈까요?
0: 약간 지금
1: 네.
0: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대국입니다. 이 정성호 8단의 어떠한
1: 네.
0: 현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네. 대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또 난전을 유도하고 네. 있는 정성호 8단입니다.
1: 네.
0: 역시 영리하지요.
1: 네.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1: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0: 롤스.
1: 문을 열고 나갔어요.
0: 네?
1: 아, 진짜.
0: 오늘 신스테 6단은 야생마가 아니고 병든 마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0: 안타깝네.
1: 네.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0: 이제 그 네. 흔들려서
1: 네.
0: 인류를 부르는 모습이 들판을 달리는 야생.

0: 악마와 같다. 네.
1: 그 밖에도 또 이제 5초 유아인.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0: 6초 넘어가면은 아닙니다. 5초.
1: 1, 2, 3, 4, 5.
0: 예,
1: 1, 2, 3, 4, 5. 네. 그리고 그다음에? 트로트계의 구교환이란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아직 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망뿐입니다.
1: 네.
0: 만회를 해야 되겠지요.
1: 네.
0: 자, 뭐 가지고 논다는 표현. 네.
1: 네.
0: 그러면 네, 이렇게 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오.
0: 그래. 그렇게. 예.
1: 이게 또 살짝씩만 해도
0: 그렇습니다.
1: 알아서 떨어져 주니까 네. 지금 정성호 8단이
0: 알아서 떨어져 준다.
1: 살짝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신승태 6단은 무시하는 네. 이야기 아닐까요? 제발 한 점이라도.
1: 제발요.
0: 네. 과연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 속초 내려가자.
2: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오히려 정성호 팔도는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러네요. 난 망했다. 오히려 네. 정성호 팔단이 떨렁 하나 흙을 잡은 선수 같고.
2: 네.
0: 자세 봐서는 진승태 기자이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2: 네.
0: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2: 네.
0: 예, 혼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끝내기 데려가네요. 자, 멋지게. 과연 농계탑.
2: 우와.
0: 네, 농계탑으로 아, 네. 이렇게 끝내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은 너무나 쉽게
2: 네.
0: 가볍게 예, 백을 잡은 정성호 8단의 승리. 적대결에서는 정성호 8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2: 포석이 되게 특이해요.
0: 어, 네. 야, 신승태 6단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냥 공격으로 나가겠다.
2: 어, 다 앞으로 예, 나왔네요.
0: 예, 거리가 좀 먼 거리였으니까
2: 네.
0: 어, 사정권 안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겠다.
2: 네.
0: 반면 정성호 8단은 저렇게 붙여놓으면은
2: 네.
0: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좀 완전히 신승태 6단을 속된 말로 봐버린 거지요.
2: 네.
0: 이렇게 두 단이 이긴다.
2: 그렇죠. 지금 약간 무시하는 게
0: 겁니다.
2: 보이고 있어요.
0: 저런 보석은 사실은 없습니다.
2: 네.
0: 그러나 결과는 모르지요.
2: 네.
0: 자, 2차전도 신승태 6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아 이거
2: 네.
0: 밥 껐네요. 엄지타법이 정확합니다.
2: 네.
0: 어,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저 속점을
2: 네.
0: 향해서
2: 잘 네. 들어가면은
0: 네.
2: 새 알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우, 꽤 안 되게 다행이에요. 성공은커녕 네, 꽤 안 되게 다행입니다.
2: 네.
0: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0: 예. 오히려 핀 맞아가지고
2: 네 다행이에요.
0: 네. 야, 다행입니다. 자, 오 그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공격 세 점을 향해서
2: 네!
0: 성공했습니다.
2: 드디어
0: 6단 드디어 야 생마 승진대 6단 상하다.
3: 미나노
0: 신승태.
2: 와, 드디어.
0: 네. 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이러면 이제 풀리는 겁니다.
2: 네.
0: 알까기 몰라요.
2: 그럼요.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2차전에서
0: 지나치게 건방을 떨었던
2: 네.
0: 네? 정성호 8단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2: 네. 네.
0: 당황입니다. 얼굴 빛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2: 네.
0: 당황하는 기색이. 네. 우습게 봤죠, 너무. 네. 네. 당황은커녕 차분하게
2: 네.
0: 처리합니다.
2: 역시. 어딜 들어와. 네. 역시 정성호 8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참 동안이에요.
2: 네, 어, 맞아요.
0: 네? 누가 저 50대로 보겠습니까?
2: 맞아요. 진짜 동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2: 피부도 너무 좋아요.
0: 네, 피부도. 네. 아유, 네. 네, 승자의 여유입니다.
2: 네.
0: 만약에 치고 있으면
2: 네.
0: 귀에 안 들어옵니다.
2: 네, 맞아요. 네. 지금 신승태 6단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2: 네, 네.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2: 네.
0: 자,

0: 동문서답이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거. 네. 좋아요. 자, 과연 저거는? 와! 보고 있습니다! 신승태! 사다 신승태! 일단! 와! 저희는 사실 뭐 정성호 8단이 네. 승리하든 신승태 6단이 승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약간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약자를 응원하게 되네.
1: 네.
0: 네. 뭐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두 선수라도 좀 네. 지고 있는. 네.
1: 맞아요.
0: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의치 않고 정성호 8단은 어? 네, 노련합니다.
1: 어? 너무 깔끔하지
0: 않습니까? 네. 내 알은 그 자리.
1: 네.
0: 상대의 알만 공격하고 네. 처리하는 네,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과연 네. 이번에는 어찌 될지 성공을 할지? 그러나
1: 네.
0: 1차전과는 달리
1: 네.
0: 오, 한 점 차이입니다.
1: 맞아요.
0: 크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네.
0: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과연 저건 어려운 안타깝습니다.
1: 논개타법이 되네요.
0: 네. 그래도 네, 논개타법이기 때문에 네.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1: 네.
0: 네. 과연 그래도 두 대국자는 양반이에요. 매너 좋습니다.
1: 네, 맞아요.
0: 왜냐면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 네. 네. 위치까지 가서 막 비키라고 그러고
1: 맞아요.
0: 막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두 대국자는
1: 양반이
0: 아니에요.
1: 아니었네요.
0: 네. 양반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다. 이제 깨달았나 봐요.
1: 몰라서 못하고 있었나 봐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안 비켜주네요. 안 비켜줘도 네. 할 말 없는 겁니다.
1: 네.
0: 네.
1: 자,
0: 과연 자리까지 이동했는데 보람이 있었지? 네. 하여튼 그런,
1: 네, 뭐,
0: 그런 정도.
1: 그래도 네. 그냥
0: 예. 네, 뭐. 사이에 끼인 네.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어우. 자, 1타 2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8단. 흙 두 점을 향해서.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
1: 네.
0: 자, 흙이죠.
1: 네.
0: 저거 굉장히 유리한 네, 위치입니다. 자. 안 돼요.
1: 신중하게.
0: 저런 현상이 네. 자신감 보죠.
1: 네.
0: 자신 있게. 네, 자신 있지 않습니까?
1: 아, 진짜 정성호 예, 팔단은 아주 깔끔해요.
0: 정성호 팔단 정말 잘하네요.
1: 네. 아, 이제 한 알 남았어요.
0: 정성호 팔단을 못하는 게 뭔가요? 네, 다 잘합니다.
1: 오.
0: 죽으려고 네. 한 장을 했지 왜 또 그 한 점.
1: 보통은 이제 하나가 남으면 도망을 가는데
0: 날 죽여주세요. 날 처리해주세요.
1: 역시 야생마 덥습니다.
0: 아, 네. 아 저거 끝내기 들어갑니다.
1: 아,
0: 여기서
1: 진짜 신승태 6단은 오늘 네. 의상도
0: 네.
1: 일부러 흑돌 백돌 상징하는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는데
0: 네, 준비를 좋아요.
1: 네.
0: 준비성들 본인이 스스로 야 어떻게 보면 상대를 우롱하는
1: 네.
0: 우롱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1: 네.
0: 3대 1이다.
1: 네.
0: 네, 그것도 멋지다고 신승태 일단 추접스럽습니다. 저거는
1: 네.
0: 맥없이 끌려가는데
1: 네.
0: 자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1: 네.
0: 한번 멋지게
1: 진짜
0: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예.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서 1타 3득이 나오느냐? 우와! 3득은 안 나왔습니다만
1: 우와!
0: 득점을 올리는
1: 네.
0: 신승태 6단! 속초의 아들 신승태! 와
1: 깔끔했어요. 네.
0: 아, 아깝지만
1: 아, 이게 약간 먹히나 봐요, 이게.
0: 네. 좀 동정심 유발,
1: 네. 네.
0: 어, 그런 거 없어.
1: 아.
0: 그거를?
1: 아니.
0: 네.
1: 지금.
0: 네. 어떤 바보가 자기 아를 네. 연달아. 그것도 넘어가. 네, 결과.
1: 아, 노래를 해주면?
0: 응.
2: 오봉산꽃대기 애와 돌배나무
0: 네 거기까지 네.
1: 오 과연
3: 네. 이러면 못 가지

0: 그래서... 와, 과연?
1: 예?
0: 와, 분진화를 깔아요? 와! 깨지, 지금 여러분! 이야! 자, 요게 에? 만약에 무승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데. 2차전은 정리했습니다.
1: 자, 이제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흑돌 신승태 6단 성공해 주세요.
0: 네. 자, 신승태 6단은 뭐 집중해서 중앙에 네. 이 세 점을 포석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넓게 활용하겠다.
1: 네.
0: 정성호 발단은 세 점을 포진을 했고요. 자, 이게 세 알이기 때문에 첫 득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첫 득점 성공해야 됩니다.
1: 신중하게.
0: 꽤기 나오면 안 돼요? 와! 아! 그래도!
1: 오!
0: 네, 미칠 거 없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네. 네. 신승태 6단은 1차전 다르고 2차전 다르고
1: 네.
0: 지금 결승전에는 오, 진짜 프로다운 모습.
1: 네, 이제야 손이 풀렸나 봐요.
0: 이제야 풀렸습니다. 와, 그러나
1: 와.
0: 정성호 8단이네요.
1: 역시
0: 네, 네. 차원이 다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1: 이...
0: 깨끗하게 득점을 네. 하는 정성호 8단.
1: 네.
0: 줄지에 떨렁 하나를 남은 신승태 6단.
1: 네.
0: 그러나 이것도 처리하면 모릅니다.
1: 네.
0: 실수 없어야 됩니다.
1: 네,
0: 네 성공하는 신승태 오! 6단. 이게 웬일입니까?
1: 와.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신승태 6단 멋집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는데요.
0: 알 수 없는 저게 만약에
1: 네,
0: 이 신... 정성호 8단이 네. 실수라도 나오면
1: 네,
0: 네. 역전승을 거두는 겁니다.
1: 과연
0: 어. 어, 네.
1: 아.
0: 방해된다.
1: 네, 이제는 마. 흔들리지 않겠다.
0: 네. 네. 자, 제가 볼 때는 정성호 8단 평소 실력 같으면 충분히.
1: 와! 와!
0: 역시! 정성호 8단! 국악기가 이날 지정지점 말까기 명전 시즌2 오늘 대국 최종 승자는 정성호 8단입니다! 여기 이제 사인을 네. 여기 해가지고. 재밌게 잘했어.
1: 아.
0: 어, 저렇게 못한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2: 이야, 진짜 잘한다. 성호는.
0: 자, 축하드리고.
3: 아.
0: 일단. 자.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3: 아, 오늘 어쨌든 즐거웠고
4: 예.
3: 야생마로 다시 돌아가서
4: 예.
3: 속초에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1: 속초에서
0: 신승태 6단도 잘했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4: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알까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또 오늘 고수님을 만나가지고 한수 배우고 갑니다.
0: 국악의 날 지적이님 알까기 시즌2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 첫 무대는 김영랑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멋진 가야금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만 무대에 서다가 가족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5월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 무대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가족이 함께해서 더 빛나는 우리 집 소리자랑 무대. 김영랑 친구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그러시고.
1: 네, 김영랑 친구 가족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우리 영랑 친구가 가족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2: 아, 네. 대한민국 가야금 여신 이애랑 이모를 소개합니다.
3: 아, 가야금 여신.
1: 이거 이모가 시켰죠? 여신이라고요.
2: 네.
1: 그래요. 그리고요.
4: 맞습니다.
1: 네. 또.
2: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3: 와.
1: 예, 최고의 소개다.
3: 그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랑 친구가 아빠 그리고 이모랑 함께 온 거예요. 네. 엄마는?
2: 아, 엄마가 네. 오늘 대학교 강의가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3: 아, 그러면은 엄마도 국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원래는? 아,
2: 원래 하세요.
5: 아~ 이론 전공입니다, 엄마는. 제가 쌍둥이여가지고 네. 영랑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3: 아~
5: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부르고요.
1: 네.
5: 제 딸도 제가 없을 때 영랑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젖동냥 들어보셨죠?
1: 네네네.
5: 심청가에 나온 젖동냥을 저희는 실제로 했습니다.
1: 아, 요즘 시대에도 젖동냥을 하시는 건가요?
5: 현대판 젖동냥을.
3: 네. 아, 요즘 그래요. 분유 잘 나오던데요.
5: 아이들이 분유를 거부해가지고.
3: 그러니까 이모랑 엄마랑 그만큼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그죠?
1: 아버님도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영랑이는 어떤 아들입니까?
6: 영랑이는요.
1: 예. 네.
6: 영랑이는 네. 심성이 굉장히 고운 아이고요.
1: 네.
6: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근데 영랑이랑 정반대로 완전히 말괄량이거든요.
1: 아이고.
6: 그래서 맨날 형 괴롭히고 네. 막 이러는데도 영랑이는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다 참아주고.
3: 아이고.
6: 네. 그래서 동생을 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네, 멋진 아들입니다.
3: 아, 착한 형? 착한 형이네요.
1: 그런데 3대가 네. 국악 가족이에요?
6: 네네네. 저희 어머님이신 옥계 변영숙 선생님이
3: 예. 장모님이시죠.
6: 네, 저, 네. 네, 장모님이시고
1: 아, 정확히는 진짜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6: 네네 맞습니다.
1: 예, 예, 예.
6: 그래서 그 어머님의 동생분들도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키우시면서
1: 예.
6: 국악을 시키셨고
5: 그래서 그 가야금, 네. 정가, 거문고, 해금
1: 네.
5: 조카들 대금까지 또 우리 있네. 제부의 고수까지 장구까지 모이면 국악 실내악단 네. 가족이 되는 겁니다.
1: 아 우와. 진짜?
5: 네.
3: 근데 저는 이제 영랑 친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모든 가족이 이렇게 국악을 하는데 이제 뭐 엄마, 이모, 아빠, 할머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비밀로 해줄게요.
1: 참 이런 안 좋은 질문을 그죠? 거의 괴롭고 힘든 질문을 던지네요. 얘기가 가능할까요?
2: 할머니요.
3: 할머니.
1: 할머니.
2: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셨고
1: 네.
2: 또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엄마를 만나게 됐다고 생각해요.
1: 그래요? 그럼 우리 할머니 네.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카메라 보고 할머니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네. 네, 할머니.
2: 할머니 다 나오셔서 빨리 같이 또 방송 나가요.
1: 할머니 편찮으세요?
3: 네.
1: 왜?
6: 원래 삼중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2: 응급실
5: 가셔서 지금 수술하시게 됐어요.
6: 이번에 가셔가지고 오늘 녹화 못하게 되셨거든요.
1: 영랑이 어떻게 걱정 많이 되겠어요.
3: 영랑이 엄청
6: 네, 울었어요.
3: 아니 지금도 보는데 지금.

0: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 그러니까 할머니도 영랑이 네.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우리 영랑 친구 무대 보고 다 나으실 거예요.
1: 네. 괜찮죠? 그래 아유 울먹울먹해요. 아무튼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멋진 국악가족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4: 자 다음으로 만나볼 무대도 특별한 가족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무대는 세 자매가 함께 꾸민 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세 자매를 국악 무용단으로 키워내신 아버님도 함께하고 계신데 흐뭇하시죠?
1: 아, 네, 많이 흐뭇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이 세 자매 중에 무용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2: 처음에 이모가 오디션 포스터를 보고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셔서 다 같이 지원했어요.
3: 네.
2: 그런데 언니만 붙고 저랑 동생은 떨어져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 진짜 뿌듯하겠어요.
0: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3: 예, 한 예. 번의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렇게 세 자매가
0: 그렇죠.
3: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 딸이 모두 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0: 아, 현실적으로
3: 예, 부모님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0: 어떠셨습니까?
1: 예.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세 자녀가 모두 무용을 한다기에 네. 경제적인 부담이 솔직히 걱정이
0: 그래,
1: 컸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다행히 네. 어린이 무용단에서 네.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오. 얻어서 아이들의 그 달라지는 모습이나 눈빛을 보면은 네. 아빠로서 네. 그 서포트를 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우는 거예요? 울지 마요. 우는 거 아니에요. 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애가 하나인데도 제가 알거든요. 셋인데. 아유, 예. 어떻게든 참 힘을 실어주고 싶은 우리 딸내미들인데 네. 매력이 가지각색일 것 같아요.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그 냉면으로 비유하자면 네. 우리 첫째 딸은 네. 물냉면처럼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래. 믿음직한 첫째 딸이고요.
3: 네.
1: 둘째 한보미는 네. 겨자랑 식초처럼 없으면 섭섭하지만 있으면은 분위기를 확 돋궈주는 감초 네. 같은 역할을 합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막내 한별이는 그 비빔냉면처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교쟁이입니다.
3: 근데 사실 이렇게 개성이 서로 다르다는 건 네. 조금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0: 티격.
3: 네, 서로 의견 다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약간 썰을 풀어보자면 할머니가 네. 닭발 해주셨어요.
0: 닭발?
2: 네, 닭발이요.
0: 네, 맛있죠.
2: 그래서 둘이 먹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내 거다 하고 젓가락으로 탁 집었는데 비니강 장갑을 이렇게 낀 손으로 탁 닦아쳐서 막 우적우적 앞에서 막 아무나 하면서 먹는 거예요.
0: 또 식당이.
2: 네. 저도 먹고 싶었는데 네. 조금 하나고 언니로서 약간 존중받고 싶은 것도.
0: 근데 한별 친구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4: 할머니 닭발이 너무 맛있어서 네. 제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0: 끝이에요?
4: 네.
3: 아, 너무 맛있었대잖아요.
0: 아니, 언니한테 혹시 양보할 생각은 한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한보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4: 그냥 재밌게.
0: 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래요.
3: 세 자매 다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3: 근데 우리 세 자매가 또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필살기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4: 네.
3: 뭐예요?
4: 네, 트리플 세배인데요.
3: 트리플 세배?
0: 트리플 네. 악셀은 들어봤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거. 트리플 세배?
4: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리플 세배라. 자. 어?
3: 어머.
0: 야, 뭐야, 멋지다.
3: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0: 네.
4: 제가 원래 유튜브를 보다가 예. 한별 언니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습을 했습니다.
0: 아버님 흐뭇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1: 한국무용이라는 아름다운 길 위에서 우리 세 자매가 손을 꼭 잡고 함께 멋지게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아빠 엄마는 너희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그
0: 울어요.
1: 아빠 엄마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응원할게. 너희들의 그 팬이 1호 팬이 되어줄게.
0: 네, 고맙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1호 팬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하시고 저희가 2호 팬 할게요. 우리 세 자매 응원할게요.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0: 네.
1: 조우종 씨, 네. 우리도 이참에 뭐 가족음악단 이런 거 하나 만들어볼까요?
0: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1: 노래 잘하시잖아요.
0: 아니요. 저희가 화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실력이 이분들 실력 을 보면 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 아, 그건 그렇죠.
0: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국악을 정말 사랑하는 두 가족의 연합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0: 네,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 이번에는 특별히 두 가족이 함께 무대를 꾸며줬는데요. 최은혁 친구 가족 그리고 홍아율 친구의 가족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이 두 가족이 어떻게 뭉치게 되셨는 거예요?
1: 아, 예, 저희 가족은 거의 매일 풍물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나와서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이렇게 봤습니다.
2: 엄청난 각오로 나오셨네요. K-POP, 네. K-뮤직을 재패할 네. 각오로 네. 멋진 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가족 구성이 약간 달라요. 비슷한 듯하면서 우리 하율 친구가 엄마랑 같이 무대에 섰고 하율 친구 아버님은 국악을 안 하시는 거예요?
3: 저희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제가 풍물을 배웠었는데요. 엄마와 저의 소원은 가족 사물놀이팀을 결성해 해외로 버스킹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만 꼬시면 된다고 항상 얘기하곤 했었는데 결국 못 꼬셨어요. 대신 아빠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국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0: 국채를 만들어 주셨어요?
3: 네.
0: 아, 아빠하고 하율 친구 좀 친한 편이죠?
3: 네.
0: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해봐요. 그럼 아빠가 그 꼬임에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3: 네.
0: 가능할까요?
2: 아,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족이 함께 국악을 한다는 게 참 흔치 않고 특별한 일이잖아요. 함께하면서 특히 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4: 아, 저희 부부가 원래 국악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2: 취미로?
4: 네, 근데 보통 아이가 생기면 취미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0: 예.
4: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와, 신기하다. 하율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5: 네, 원래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0: 예.
2: 그렇죠.
5: 그런데 이렇게 같이 풍물을 하면서 함께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아이의 성장을 항상 곁에서 지켜봐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2: 네.
0: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국악 공연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6: 저희 가족 중에서 아빠, 엄마 그리고 저희 둘째 형까지 모여서
0: 네.
6: 저희 3학년 학예회에서
2: 네.
6: 사물놀이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0: 예.
6: 그때 친구들 반응이 정말 예. 좋았어요.
0: 폭발적이었어요.
6: 네.
2: 그리고 우리 은혁 친구와 하율 친구가 꼭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요?
6: 저희 둘이 번화를 예. 할 수 있는데요.
2: 오, 네.
6: 이 번화를 돌리고
2: 네.
6: 같이 주고받으면서
2: 주고받고.
6: 또 여러 기술들을
0: 기술들을
6: 보여줄 수 있는데요.
2: 네.
6: 지금 한번 해볼까요?
2: 아, 기대돼요. 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0: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들. 네. 자, 갑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오.
2: 어머, 어머, 어머.
0: 야, 일단 안정적이야. 와. 오, 오.
2: 어허.
0: 야, 오, 더 빨리 돈다. 와. 자, 또 있어요? 연결해서?
2: 더 커졌어요.
0: 혹시 이거 머리에. 신기하네. 잡고 오 하율이도 갑니다. 야, 이 친구도 난리 났네. 자, 하이라이트 갑니다. 하이라이트. 와, 야,
2: 와,
0: 대단하다. 대단해. 예, 프로다 프로. 와, 정말 대단한 개인기였습니다.
2: 네.
0: 정말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이 두 가족의 활약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 네. 자, 계속해서 최은혁, 홍하율 가족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도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아, 정말 무대마다
1: 네.
0: 가족들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1: 네.
0: 보는 재미가 엄청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아무래도 가족끼리라서 더 편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들은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때요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제비가 갖다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박을 한번 다 보는디

나고 봐서 못 맞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기운 차게 담궈주소. 실건 시리릉 담궈주소. 시리릉.

0: 각이 딱 벌어지니 박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겄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 일이네 그려. 남의 박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께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관가에서 알면 큰일 난게 어서 어디 샷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디 설마 한들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보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요. 흥보가 한개를 들고 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보가 한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여서보 고고!
1: 또 한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낼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 버는디.

0: 네, 시원한 소리가 꼭 닮은 형제를 모셔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을 멋지게 키워내고 계신 어머니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연우 연재 친구는 몇 살 차이예요?
1: 아, 네. 제가 형이고 네. 두 살 차이입니다.
2: 그렇군요. 근데 우리 두 형제 판소리가 정말 너무 멋졌거든요. 그렇게 형제지만 서로 보면서 좀 우리 형이지만 우리 동생이지만 좀 멋진데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럼요.
2: 어때요?
1: 연재가 초등학교 3학년

0: 2학년 때 국립창극단 흥보전에서 네. 흥보 큰아들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솔로 대목이 있었는데 일명 송편 대목입니다. 네, 해오름극장 큰 무대에서 그쵸. 혼자 울면서 송편을 만들어달라고 한 소리를 보고 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1: 아, 막 절절하게 막.
0: 네네네.
2: 진짜 송편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
0: 그럴 수도 있죠.
1: 그래요. 동생이 보기에도 또 형이 엄청 멋졌다 이런 순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3: 그 작년에 학교에서 네. 놀보전을 했었는데요.
1: 놀보전.
3: 형이 생긴 거는 흥부처럼 생겼지만 생겼는데 네, 네. 놀보 역을 했는데
1: 아, 형이 네. 네.
3: 형이 무대에서 너무 놀보 연기처럼 막 심술궂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했는데 집에 있을 때 고민하고 연기하고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예. 더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평소에는 흥부 같은 형이에요, 놀보 같은 형이에요?
2: 놀이요? 놀흠
3: 약간 섞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2: 아, 놀흠 섞였어요?
1: 입체적이다.
2: 아무튼 서로를 인정해주는 네. 형제 정말 멋진데 네. 어머님 이 끼가 어디서 네. 내려온 걸까요?
4: 사실 저희 부부는 지금 네. 결혼 20주년인데 예. 단 둘이 노래방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아. 저희는 끼가 있는 부부는 아닌데요.
2: 그래요?
4: 근데 아이들이 공연 보는 걸 좋아했고 또 네. 선생님들의 영상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걸 꾸준히 해왔던 게 아이들한테 스며들어서 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 재능이 있으니까 예, 좋은 예, 경험들이 예. 다 밑거름이 되나 봐요.
2: 그럼요.
1: 이렇게 두 아드님, 두 형제들 보면 든든함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4: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저보다 커져서 뭐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었는데 예. 연재가 저에게 네. 엄마 여기 앉아 엄마 뭐 카드는 여기다 찍는 거야 저에게
2: 챙겨주네.
4: 네, 알려주더라고요.
2: 남친 모드로?
4: 네. 오, 야. 가끔 주변 분들이 예쁘다고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식탁에 이렇게 툭 얹어놓고 용돈 써? 뭐 이렇게 하고
1: 엄마 쓰라고요?
4: 네, 학교를 가고
2: 남편 모드 남친은 남편 모드 다
4: 네,
2: 가동하네요.
4: 네. 가끔 그럴 때 보면 이제 애들이 컸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마음 맞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우종 씨 남자 형제 예. 있잖아요.
2: 저는 네. 동생이 있는데 네. 마음 맞는 거는 사실 크게 바라진 않아요. 마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기를 바라겠죠. 제 동생이. 근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네. 둘이 있으면 사이가?
0: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2: 그래요?
1: 어?
2: 형 입장에선 그렇고
0: 네 그럼요. 네.
2: 동생 입장에서는?
3: 다른 분들이 봐도 너무 안 닮았다 할 정도로
1: 근데 형제라기엔 진짜 안 닮긴 했어요. 그럼 취향 네. 같은 거, 뭐 먹을 거리 같은 건 어때요?
3: 먹을 거를 봐도요. 네. 제가 회를 먹고 싶으면 형을 막 형은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만약에 놀러 가고 싶다, 그래서 네. 산을 가고 싶다 하면은 형은 또 바다를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안 맞는 점이 있긴 너무 많아.
1: 하지만 또 이렇게 달라도 보니까 노래할 때만큼은 예. 와 진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맞추는 걸 제가 봤어요.
2: 아, 잘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형제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2: 아무튼 형제 간의 무대 안에서도 또 든든하게 계속해서 파트너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집 소리자랑 특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 네.
1: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2: 정말 실력도 물론 인상적이었지만 네. 가족끼리 서로 맞춰가고 웃고 또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다은 씨, 네. 저희 이 노래 들어볼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 아이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소년우, 소년재 형제가 한 곡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5: 그때여 남의 용왕이 우연히 병을 얻어 아무리 약을 써도 대약이 무효라. 하늘에서 도사가 내려와 육지에 있는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 수국에 어딘 신하 별주부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따구해 왔겄다.
6: 그래, 주부가 왔다니 수로 말리는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쩌고 왔는고?
5: 옛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6: 에이, 그게 무슨.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기장도 좋거니와 네 안을 내요겐 탕내렴 혹고 네 껍질 벗겨내야 찰량와 갈거드면 어혈내종 혈담에는 뭐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5: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입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국악한마당 가혜란입니다. 네, 오늘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와 함께합니다. 이 타루는 우리의 전통 예술인 판소리에 기발한 생각을 더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데요. 판소리 음악극, 그 음악극으로 옛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판소리가 이렇게 재밌구나. 판소리가 내 친구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판소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멋있다 할 때는 박수도 치고 재미있을 때는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또 동작을 따라하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함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연이에요. 함께 하실 거죠?
1: 네.
0: 박수도 크게 쳐주실 거죠?
1: 네.
0: 자, 그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소리꾼을 불러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이야기는 이야기, 떼기는 떼기,
1: 마른 논엔 깜뿌기,
0: 진 논엔 거머리,
2: 나막시는 딸끄닥 딸끄닥 딸끄닥 딸끄닥,
3: 엽전은 덩그랑 땡그랑,
0: 빗자루 빗자루는?
4: 오, 집시는 지지,
1: 대문은
4: 거정문은 털썩,
0: 숟가락은
4: 젓가락은 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1: 노는 깜뿍이.
5: 진노는 거머리.
6: 따박씨는 땡그랑.
7: 역전은 땡그랑.
8: 빗자루는 샤샤.
9: 집시는 찌지.
1: 대문은
4: 거정문은 털썩.
0: 숟가락은
4: 젓가락은 찌.
5: 손바닥은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손바닥은 발바닥은 쿵쿵 발바닥은 쿵쿵 왼발 쿵 오른발 쿵 발바닥은 쿵쿵. 자, 두 어깨는 까딱까딱 두 어깨는 까딱까딱 방귀는
3: 아유 이야기는 해야지 방귀 왜 이렇게
5: 이야기는 이야기
4: 이야기는 이야기
5: 우리는
4: 소리꾼.
1: 그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3: 얼씨구야 깊고 깊은 산 속에 살고 있었는디
5: 누가
3: 한 살도 아니고 두 살도 아니고 100살도 아니고 200살도 아닌
4: 살던이라고는.
1: 아니 호랑이가 살고 있었겠다.
3: 아이씨야 그 이야기 들었지?
5: 뭐?
3: 그 호랑이는 말이야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높고 높은 절벽 위에
1: 어김없이 나타나 커다란 달을 올려다 보았는디

0: 흘러 부드러운 저 털 좀 보시게.
1: 달빛 받은 호랑이의 눈빛.
0: 그 중에서도 달빛을 받아 유난히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0: 근데 이 천년이나 된 하얀 눈썹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던 거요.
1: 어떤 힘?
0: 어떤 힘이냐면 바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단 게.
2: 어떻게 말이요?
0: 아, 이렇게 말이요. 길고 빛나는 하얀 눈썹을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날려 사람한테 갖다 대면
1: 갖다 대면
0: 그 사람의 속이 아주 환히 들여다 보.

0: 장난 아닌데?
1: 아이 그치. 야. 아니 그게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못된 짐승 같은 모습이 보이면 잡아먹는다 이거요.
2: 엄마 나라지.
3: 전살 먹은 호랑이님. 하얀 눈썹 바삐 움직여.
2: 바삐 움직여.
3: 요런 요런 짐승 같은 놈들.
4: 아이고, 왜 이래? 꿀꺽.
2: 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야.
3: 삼켜가면 아, 저기죠.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오시는디. 헤이 백두산 자락에서 늙은 부모 갖다 버린 늑대신 뭐 부려자 너 꿀꺽 가고 꿀꺽. 오향산 자락에서 끝도 가면 동네 사람들 두들겨 패던 쌍딱시 내가 깡패 한 놈 꿀꺽. 금강산 자락에서 남의 물건 훔쳐대던 한자매 신보 도둑 한 놈 꿀꺽 하고
5: 꿀꺽.
3: 설악산 오대산 아차산을 지나 속마음 짐승 같은 놈들 딱 9,999마리 잡아먹고 요 근처 북한산 자락까지 내려오셨겄다.
2: 그치? 그때요 한 도둑놈이 이 집 저 집 남의 집 물건을 아이 그냥 제 집 물건 훔치듯 훔쳐다가
0: 당첨나
2: 저기 아이 한 보따리 짊어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디.
6: 얼씨구나 절씨구
0: 절씨구
6: 나로 말할 것 같으면
1: 얼씨구
6: 감쪽같이 남의 집에 들어가 식은 죽 먹기로
0: 얼씨구
6: 도둑질을 해대는 도둑계의 1인자 얼씨구 절씨구 지와 짜자짜자 존대 얼씨구나 절씨구
3: 이리 걷다 캄캄한 숲속으로 들어섰는디
2: 으스스한 밤바람 소리도 들리는 듯하고 사부작 사부작 아이,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3: 하필 그곳은 바로 천살 먹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
2: 아이고 왜 이리 등골이 오싹오싹 하다냐. 아이 그도 그럴 것이 저 뒤에서 호랭이가 둥 막을 만한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고 있거든.
1: 꿈뻑? 꿈뻑?
6: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2: 잠자니?
6: 그렇지 밤에 자야 착한 여우지.

근고마, 근고마, 거기 있니? 거기 없지? 그렇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한디야. 아이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찰싹찰싹 하다냐. 아이고, 아프라.

0: 못하겠네. 아이고 어쩔거나 꼼짝없이 잡히겠네. 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가 분명히 내 다리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겠단 게
1: 호들갑
0: 내 다리
1: 호들갑
0: 내 다리 내 다리
1: 요런 호들갑이 따로 없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른님
2: 그렇게 간이 콩알만 해서야 어떻게 그동안 도둑질을 그리도 밥 먹듯이 해왔느냐?
0: 아이고 라인님, 나 죽기는 설차 누나,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보시오.
2: 아니, 네가 무슨 이야기가 있더라나?

0: 호랑이도 깜빡 속아 넘어갔던가 보더라.
1: 호랑이님, 호랑이님.
2: 내 얼핏 멀쩡해서 니놈 실룩셀룩 방정 떠는 모습을 예. 보고 예. 내 잠깐 오해를 했나 보구나.
0: 예, 예.
2: 내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놔줄 것이니
0: 예, 예.
2: 가서 어미 봉양 잘 하고
0: 예.
2: 열심히 살아야 한다.
0: 아, 예, 호랑이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고,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런 멍청이가 다 있나.
0: 이렇듯 이게 뭔 일이야, 다 죽어버렸네.
3: 문득
4: 뒤를 돌아보니
1: 불가능 저 대박나고

0: 미련한 호랭이 같으니 응? 역시 짐승은 짐승이여. 이 뛰어난 연기에 깜빡 속아 지금쯤이면 먹이를 놓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겠지. 질질. 아이고 침 좀 닦아. 아이고 질질 흘리고 있겠지. 이게 뭔 일이여. 질질 질질. 아이고 라겠네. 가신다고 하더니 이리 머뭇머뭇거리답니까요. 아이고 오랑이님.
1: 그것이 미련한 오랑이 같으니 역시 짐승은 짐승이야. 다 잡은 먹이를 놓칠 뻔했다가
0: 아이고 오랑이님
1: 뭘 그리 벌벌 떨고 있느냐.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
1: 예. 걱정하지 말아라.
0: 예, 예, 예.
1: 나는 아무리 거기 가줘도
0: 예, 예, 예.
1: 아무나 잡아먹진 않는다.
0: 예.
1: 나는 말이다.
0: 예.
2: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못되고 악한 짐승 같은 모습이 보이면
0: 무지야 잡아먹는다. 아니 어찌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겁니까요?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1: 이 속마음을 보자.

0: 이제는 두 말하지 않고 이 너구리 같은 도둑놈을 아, 삼켜버리고는.
1: 요 놈의 사람 놈들이 기가 막히고 한심하여 분통을 터뜨리는디.
2: 허허 이런 괘씸하고 고얀 놈들 어찌 그리 하나같이 겉과 속이 다른지.
0: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족족 너구리 승냥이
1: 잔나비 불려우
3: 늑대 멧돼지
1: 하이에나까지
2: 이리 봐도 짐승 저리 보아도 짐승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끝이 없어. 모든 것은 위장병이라.
0: 아유, 생각하면 뒷골 땡겨가 징그러 죽겠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0: 그놈 속을 들여다보니 능글능글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1: 너구리 한 마리가 방정을 떨고 있구나. 고래

0: 이렇듯 꿀꺽꿀꺽하는 호랑이 소문이 난 건지
1: 아니면 사람들이 게을러서 산에 오르질 않는지 아 여하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이었다.
2: 그 참 그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3: 마을로 한번 내려가
4: 버르니!
2: 잠깐! 아 이 모양이 꼴로 내려갈 수야 없으니
1: 그리하여 변신을 한번 해
4: 버르니!

0: 변할수록
1: 아 여자로 여자로 변할까?
2: 아니야. 노인으로 변하는 거 어때?
3: 왜?
2: 노인은 사람들 눈에도 잘 안 띄고 거기다 큰 사카스를 딱 쓰면 하얀 눈썹도 안 보일 거 아니야.
1: 아, 좋아.

0: 너덜너덜 도포자락으로 변하고
1: 변하고
0: 우리는 돌돌 말아 허리춤에 집어넣고
1: 집어넣고
0: 커다란 삿갓 눌러 쓰고 지팡이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2: 아, 여기 있구만.
0: 있다 여기 있네 거기 있네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2: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자꾸라
0: 야야야
2: 가만
0: 제대로 변하였나 개울가에 밭수 앉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조리 살펴봐

0: 하하하하하하하 얼씨구
1: 으이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타박
0: 오솔길
2: 오솔솔솔솔솔솔솔솔
0: 신학하고
3: 산고개 구비구비구비 넘어
2: 퉁탕 퉁탕 퉁탕
0: 내리막길 아, 여기구만. 여기가 마을이야. 아이고, 어? 어디선가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4: 아이고, 지독해라.
0: 사가스 노인이 코를 잔뜩 틀어막고.
4: 아이고, 꾸려, 꾸려,
0: 꾸려, 꾸려.
3: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곳으로
1: 슬금, 슬금,
2: 슬금,
1: 슬금 다가가 보니

0: 아니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고 아, 거짓에 허풍을 따면서 이야기 재주판이 벌어지고 있던가 보다.
1: 잘한 잘한. 이놈들 뭔 이야기를 황당하게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0: 뭘 다 모여있는데 또 모이라고 해요. 아이고 들어가셔요. 안녕하셔요. 아이고 조용하고 말아도 안녕하셔요.
2: 안녕하셔요.
0: 아이고 많이들 모였구만 이제. 아이고 제가 오늘 물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물건이 뭐냐면요. 아이고 궁금하지요.
2: 네.
0: 아이고 이 물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 토끼 생간이어요.
3: 뭐야?
0: 이 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280하고도 7년이나 더 먹은 간이지요. 제가 이 간을 어디서 구했냐면요. 아, 어디서 구했냐면요. 전라도로 들어가서 지리산 토깽이 잡아오고요. 경상도로 들어가서 804 토깽이 잡아왔지요. 중천도로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는 제 고향인디요. 계룡산 토깽이 잡아다가 간을 꺼내어 끓여보고 삶아보고 구워보고 하였더니
2: 얼쓰고
0: 아이고 간은 역시 생간이 최고더구만요. 제가 이 생간을 구하려고 저기 북한산을 올라갔지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니 저기 저 토끼가 키가 동글 보이는 거예요.
2: 아이고
0: 그리고 지금 제가 냉큼 다가가서 물었지요. 몇 살이요? 아이고 그랬더니 토끼가 아이고 나는 180하고도 7살 더 먹은 토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냉큼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온 간이 바로 이 생간이지요. 이 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90세 먹은 노인도 자다가 벌떡벌떡 없던 근육이 불끈불끈 아따 필요하게 생기시네요. 아주 생기는 간이지요. 제가 오늘 딱 이 간을 백냥에 팔게.
3: 비싼 것 같아. 비싼만
0: 싸다 싸다 싸다
2: 싸다
0: 싸다
2: 싸다 싸다 여기 또 한번 구해봐라. 그 입에 봐이 싸다 싸다 소이 알아차 소이 알아차 소이 알아차 소이 알아차. 아이 얼른 들어가.
3: 이리 좀 오래 가고
2: 이리 좀.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전라도
3: 경상도 둘이요.
2: 박수 한번 쳐봐.
4: 그라지 그라지. 자 우리가 요것을 팔라고 이 앞에를 한 거요. 잘 봐. 눈 크게 뜨고. 아,
3: 그게 뜨거. 이 중요한 건
2: 긴장이요. 자, 열어볼까? 아, 주문을 왜 하고 있어? 대정태세 문단세 자축인묘 진사오미시녀술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다시 주문을 대정태세 문단세 부실춤을 춘다! 부실춤을 춘다! 다들 만져보고 싶지? 만져보고 싶지? 안 돼! 만져보고 싶지? 자, 이것이
3: 실화입니다.
2: 무엇이냐? 요술 붓이라는 것이요.
3: 요술 붓.
2: 자, 여기에 일기 쓰기 싫은 사람 손들어봐. 어떤

0: 맞네. 아따 많고 많이.
1: 덕후감 쓰기 싫은 사람 손들어 봐.
0: 어? 그러지. 아따 오늘
1: 선물 갑니다.
0: 아따 오늘 진짜 사고 싶으면 엄마를 쫄라. 자. 자. 요것만 있으면 이제 만사 오케이.
1: 만사 오케이야.
0: 이거는 생각만 하고 책 위에 올려놔 봐. 아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냥 슬슬슬슬슬슬슬 쓴단 게. 아 다 백범 김구 알지? 그 유명한
1: 백범 김구. 백범 김구
0: 그 양반이
1: 백범 김구
0: 전장에 나가서 외군의 화살을 빵 맞고 그 유명한 얘기를 남겼자녀. 나의 죽음을 날리지 말라. 이순신.
1: 이순신.
0: 이순신.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책 좀 읽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자,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누가 썼어요?
2: 이순신.
0: 아니요.
1: 여부시
0: 여부시 썼어.
1: 여부시. 이순신 장군님은 그냥 이걸 붓을 딱 들고 있었을 뿐이라.
0: 이게 알아가지고 뭘 들은 것이오?
1: 가지고 난중 일기를 써가 지금 떼돈 안 법니까 지금까지? 어? 그리고 이게 붓만 쓰면 요술을 붓이라 가겠습니까?
0: 안만.
1: 장사 뭐하지? 그 가면은
0: 아따.
1: 이게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
0: 그러지.
1: 뭐냐? 수납 기능. 수납을 어디 하느냐?
0: 어이.
1: 자, 요 뚜껑을 딱
0: 놀라지
1: 잡고 따면은 여기에 수납 기능이 됩니다.
0: 그러지.
1: 이 수납 기능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여러모로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문익점 씨의 모카 씨.
0: 어이.
1: 모카 씨 알지?
2: 네.
1: 이 붓을 갖고 가 모카씨를 담아왔어.
0: 어.
1: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 패딩 입고 오리털 입고
0: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
1: 수면 양말 신고 그래가 따뜻하게 사는 게라. 이 붓이 없었으면 아이고 상상도 뭐 할 일이라 그게.
0: 근데 요런 대단한 붓을 얼마에 모시느냐?
1: 얼마에 모시느냐?
0: 단돈 500냥.
1: 500냥. 벼루랑 원 플러스 원으로 100개 한정판입니다.
0: 그죠.
1: 자 귀한 물건입니다. 이거 도망가셔야 합니다.
0: 어이어라짜 어이어라짜 어이어라짜짜 어이어라짜 싸이어라짜.
1: 아이고 아이고
0: 놀라 엄마.
1: 아이고 첫손님이 왔네.
3: 아이고 기가 막히네.
1: 그렇지. 진가를 알아보는구만.
3: 얘기가 술술술술
0: 쏘잖아.
1: 그렇지.
0: 아이고.
4: 근데 어. 이거 분 잃어버리면 말짱 헛거야. 얼른 갖고 들어가.
0: 아따 이 양반 그렇게 안 봤네.
1: 얼른 들어가.
0: 집이 그러는 거 아니여.
1: 얼른 들어가. 아이 시끄러워. 뒤통수 조심하소.
4: 중요한 일 하려면 머리가 좋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스페셜한 놈을 준비해왔어. 요 제품이 뭔고 하니 우리나라 최고의 장영실 박사랑 미국 땅 최고의 아인슈타인 박사랑.
1: 아인슈타인 알지?
2: 아인슈타인?
1: 요 양마 진짜 유명해. 아 우유까지 나왔다니까. 기가 막혀.
4: 둘이서 손잡고 10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세계 최초 세계에 스페셜한 발명품 요것을 만들었지.
1: 아 요걸로 노벨 평화상. 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니까.
0: 아니
1: 요거이 바로
0: 떡으로
4: 창원 떡.
2: 떡?
4: 요 떡이 뭐냐? 요 떡을 책 위에다가 떡하니 올려놓고 하룻밤만 잡아. 그럼 그냥 밤새 책 내용을 쫙쫙쫙쫙 빨아당기는 거요. 요 떡을 먹는 즉시 책 내용이 머릿속으로 그냥 쏙쏙쏙쏙 들어와요. 요거이 바로 어제 훈민정음. 훈민정음에 올려놨던 떡이요. 내가 한번 또 먹어볼게.
0: 어떡.
1: 아이고 잘 먹는다.
4: 삼키기도 전에 훈민정음의 파도가 밀려온다. 나란 말씨에 둥기게 달아 문자하러 서로 삼은 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게 좀
0: 버리가
4: 마참내 제 뜻을 실어 겨디 못할 놈이
0: 잘한다.
5: 으이구
4: 허니라. 요럴 때 박수를 치는 거요. 요럴 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4: 아이고 참 잘합니다. 요거이 바로 다 같이 창원
2: 떡!
4: 요 떡 효원 본 사람들 참 많아. 춘향이 남편 이몽룡. 우리 장원 또 5종 세트를 먹고 아 장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요 제품 좋은 줄은 짐승들도 알아요. 호랑이들이 이 떡 한 입 먹어보겠다고 그냥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다니까. 유행어까지 생겼잖아. 다들 알지?
0: 뭐요?
4: 몰라?
0: 뭐요?
5: 뭐야?
4: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0: 아, 나
4: 죽어 이 바로. 창원 떡! 한 개에 99냥 다섯 개 세트에 499냥인 옷인가? 한 개씩만 잡숴봐.
1: 없어지는 거로 몇 년이
0: 걸쳐 사양마 사이거.
1: 양반은 안전이요. 이거 한 번만 있어. 여러분들 일개
0: 써서 한 번만 그냥 마음이다. 소용만 쓰느냐. 생각만 하면 써봐.
1: 요술보다 요술보다 사야지.
5: 엥? 백두산 호랑이가 떡 좋아하는 이유가 저 장원떡 때문이라고? 아이고 나도 깜빡 속을 뻔했네. 이놈들 속이 얼마나 구린지 휘휘 속마음을 한번 봐야겠다.

0: 이렇듯 호랑이가 짐승 같은 놈들을 잡아먹으려는 순간? 저기 쬐깐한 도롱이 쓴 아이가 걸어오는디.
1: 어디?
2: 어디?
1: 어디?
2: 여긴가?

0: 겉모습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짐승들로 우글우글하구나. 내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려야겠다. 변한다 변한다. 응? 호랑이로 변한다.
1: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수? 호랑이님 아니세요?
0: 에이, 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호랑이야.
1: 호랑이님 맞죠?
0: 사람이야.
1: 호랑이님 맞는데? 호랑이님이랑
2: 이렇듯 말을 하고 돌아서는 뒤 도포자락 사이로 길다란 꼬리가 보이는 것이었다.
3: 아이시고야, 잘한다.
1: 저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거 꼬리 호랑이 꼬리.
0: 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야.
1: 호랑이님 맞죠? 호랑지고
0: 안돼 꼬마 한시범이 도망가야겠구만.
1: 호랑이님 아이고 어디가요?
2: 바깥은 노인이 두랭랑을 치기 시작하니 일을 놓칠 세라 아이 역시 재빠르게 그 뒤를
1: 쫓아가는데 같이 가요.
2: 이런 신나는 추격전을 우리가 놓칠 수야 없지. 그리하여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보는데 요짝편은 요냥반을 따라 해보시고 요짝편은 요냥반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이었다.
3: 아시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쿵쾅 쿵쾅 쿵쾅 쿵쾅
3: 망가진 것처럼
2: 쿵쾅 쿵쾅 쿵쾅.
3: 잘하네. 잠깐 멈추고
2: 쿵쿵 쿵딱쿵

0: 떠나면 아이가 쫓아간다.
1: 그쳐있다.
0: 재빠르게 도망가서 너 아이를 다 놀리자. 어서가자 어서가자 어서서 도망가자.
1: 이렇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인이 도망갔죠. 아이는 다람쥐와도 인사.

0: 조약돌을 잡아지고 개울에도 던져보다가
1: 저기가 좋겠다.
2: 잘 던져.
1: 하나, 둘, 셋. 뿡당.
3: 어? 호랑이 할아버지는 어디 갔지?
0: 어?
3: 응? 어?
0: 어디 있지?
3: 오빠 어디 있지? 어디 있지?
1: 호랑이 할아버지
0: 어디 있지?
3: 어디 어디?
0: 어디 있을까?
3: 어디 있을까?
1: 저기 있다!

0: 달려간다 달려간다. 오,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1: 끈질긴 놈이야.
2: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안 보이지. 그제야 사카스 노인이 호랑이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0: 우와 진짜 호랑이다. 저놈이 어떻게
1: 온 거야? 아까 그래. 내가 아까 저 꼬리를 봤단 말이야.
0: 야, 꼬리 숨겨. 꼬리 숨겨.
1: 와우, 다리 엄청 굵은데.
2: 다리 얇아.
0: 야야, 다리. 내 다리. 야야.
1: 우와, 털 엄청 부드럽게 생겼다.
0: 털.
1: 아, 저 털 만져보래.
0: 아흥! 이거 안 먹힌다. 필살기.

0: 뭐야?
1: 어? 하얀 눈썹이다.
2: 눈썹? 진짜 뭐야?
1: 어? 호랑이님, 어? 하얀 눈썹 있으시네요?
2: 야, 뭐지?
1: 우와. 어?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2: 어? 할아버지?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1: 호랑이님, 하얀 눈썹은 엄청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데.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다면서요?
2: 어떻게 알았지? 아,
0: 그러면 나 만져봐야지!
2: 에밀리 저리 가!
0: 저리 가?
1: 저리 가.
3: 아무나 함부로
0: 끙끙
3: 만질 수도 탐할 수도
0: 가질 수도
3: 없느니라.
0: 가진다고 안 하고 만진다고 했는데요.
4: 에?

0: 정이 만져보고 싶다면 우선
1: 네. 너의 속마음을
2: 들여다봐야겠다.
3: 네네.
2: 보자.
3: 어떻게 보자?
2: 보자. 보자.
3: 입을 벌리면 되나?
2: 보자. 보자. 보자. 보자.

0: 봤어요? 보여요?
1: 그대로잖아.
0: 아, 왜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지?
1: 아, 왜 그대로지?
2: 이상하다고. 그대로지.
0: 제 속마음엔 뭐가 보여요? 못 봤어요? 호랑이?
1: 아, 불쌀!
0: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문득 생각 거기를. 그동안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모두 어른들만 보았지, 이렇게 어린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은 그 처음이었던 것이었다.
1: 진작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훨씬 더 빨리 저곳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었을 텐데. 아뿔싸.
3: 아뿔싸.
0: 아뿔싸.
4: 아뿔싸?
5: 그제야 문득 정신을 차린 호랑이가
0: 좀 전에 무서운 기세는 내려놓고 제법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디.
4: 넌 내가 안 무섭냐?
0: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1: 희한한 녀석이네.
4: 어떻게 호랑이가 안 무서울 수 있지?
0: 호랑이는 무서워요.
4: 뭐? 아, 그럼 난 뭐란 말이냐?
0: 아, 호랑이요.
4: 이 녀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0: 아,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무서워요.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4: 우리 할아버지?
0: 네,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엄청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거기서는, 이건 비밀인데, 100살 먹은 호랑이 이야기 있었어요. 100살 먹은
4: 100살? 혹시 그 100살 먹은 호랑이신가? 이 녀석아, 나는
0: 아, 하긴 그렇게 늙었을 리가 없겠다. 그러면 벌써 죽었게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 가만. 이야기를 하려면 이 모습보다는 할아버지가 낫겠지? 변신을 한번 해봐야겠군. 변한다, 변한다. 앉아봐. 호랑이가 얘기한다. 노인이 되어 얘기한다. 아예 할아버지가 얘기를 들려주듯 호랑이가 아이에게 옛날 얘기를 하는디 속은 속은 속닥속닥 도란도란 두런두런

0: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1: 노인이 아이한테 눈썹을 건넨 다음
0: 어이.
1: 변한다
0: 어이.
1: 변한다
0: 얼씨구
1: 하면서 호랑이로 변신해서 딸듯이 뛰어갔지.
0: 아.
2: 그럼 이 도롱이 쓴 아이는?
0: 맞아, 맞아.
1: 아이는 그 눈썹을 들고는 방방곡곡 여기저기 안 다니는 데가 없었지.
0: 그랬구나.
3: 그래서 그 아인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0: 어디 있을까?
3: 어디 있을까?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부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국악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재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5: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화입니다.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최근 전통음악을 현대화한 창작 국악이나 퓨전 국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튼튼한 뿌리인 정통성을 갖춘 전통예술의 원형을 계승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승자 시리즈 화음인데요. 화음은 청년 전승자들을 위한 전통예술의 장으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을 배출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0: 가죠. 성악, 기악, 무용을 한자리에서 즐기도록 전통 기악 분야 율객, 전통 성악 분야 가객, 전통 무용 분야 무객으로 나누어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그중 첫 번째 공연인 기악 공연 율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화음의 무대, 전통의 고유한 울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1: 20대 젊은 전승자들이 펼쳐내는 기악, 소리,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 전통의 본류를 잇는 무대. 살아있는 진짜 전통을

0: 지난 4월 22일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2026 화음 공연이 열렸습니다. 2010년 시작한 화음은 계량악기나 창작곡이 아닌 민속악과 정악에 사용되는 전통악기와 전통곡, 전통춤만이 오를 수 있는 전통예술 무대인데요.
1: 전승자 시리즈 화음은 청년 국악인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전통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국가유산진흥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무, 악 각 장르의 우수한 기량을 가진 차세대 명인이 된 국악인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전통 국악을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2010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0: 그동안 소리꾼 이희문, 김준수, 유태평양 등 실력파 국악인들을 배출한 전승자 시리즈 화음. 올해 선발된 청년 국악인은 총 24명으로 기악, 전통소리, 무용으로 나눠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는데요. 올해 음악감독은 1993년에 창단한 크로스오버 국악그룹 노름마치 예술단의 김주홍이 맡았습니다.
2: 율객, 가객, 무객 모두 전통 음악과 정통성에 대한 기반을 첫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올곧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표현력, 앞으로 미래 명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화음의 문을 연 곡은 최유빈의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거문고 산조 양대 산맥 중 하나로 간결한 선율과 농연의 묵직함에서 거문고 특유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윤서가 선보인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역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조인데요. 빠른 속도와 현란한 기교, 꿋꿋한 기계가 담긴 소리가 특징입니다.

0: 가야금 산조는 지금 많이 연주되는 전남제 가야금 산조와 달리 전북제 가야금 산조고요. 진양부터 휘모리까지 각 악장에 따라서 같은 가락이 옥타브를 넘나들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다른 유파와 달리 징계면 성음으로 거의 90% 이상이 연주가 되기 때문에 독특한 산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율갱 무대를 만나볼까요? 대금 연주자 윤진우는 다른 유파에 비해 소리가 높고 맑으며 가락이 화려한 이생강류 대금 산조로 관객과 호흡했습니다.

0: 이 생강류 대금 산조는 다른 류파에 비해서 청이 높아서 밝고 청아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생강 선생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메나리초가 있으며 섬세한 표현이 매력적인 산조입니다. 제가 이생강류 대금 산조를 선택한 이유는 대금의 매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산조의 음악을 같이 함께 잘 보여줄 수 있는 산조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서정적이면서 변화무쌍한 지영이류 해금 산조를 선보인 유수민. 부드럽고 고운 음색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선율을 섬세하게 연주합니다.

0: 지영이류 해금 산조는 지영이 선생님께서 만드신 해금 산조입니다. 다른 해금 산조에 비해서 고개 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경드름이나 이런 간드러지는 그런 가락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김다인의 이태백류 아쟁 산조에서는 깊고 묵직한 음색과 다채로운 장단과 조의 변화로 아쟁 산조의 백미를 느낄 수 있고요.

0: 이번에 만나볼 악기는 피리입니다. 권도윤이 연주한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서용석 명인이 구음으로 구성한 음악에 피리 구유의 연주법을 더한 작품으로 남도 음악의 흥취와 피리의 담백한 음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이분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전통음악의 뭐 식임서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장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밝혀가면서 앞으로 예술가로서의 길도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서도 갈 수 있는 전통음악과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공연이 아닐까? 화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은 것 같습니다.
2: 모든 연주자들 다 너무 잘해서 너무 듣기 좋았고요. 정말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다양한 산조 유파를 또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고 젊은 연주자들의 힘있는 연주가 인상 깊었습니다.
0: 우리 국가유산을 전승 보급하고 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국가유산진흥원. 올해는 또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4: 저희 진흥원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6월에는 민속극장 풍류에서 무악대전이라는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구두막을 다양하게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민속극장 풍류에서 보유자 선생님들 그리고 전승교육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는 공개행사, 기획행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펼쳐집니다.
0: 켜켜이 쌓인 전통의 결과 깊이를 잇는 무대, 화음. 우리 음악의 고유한 맥을 지키는 젊은 국악인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5: 네, 각 악기가 가진 소리의 매력과 유파별 특징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요. 현대의 율객들이 전통 기악 연주의 맥을 온전히 잘 이어가고 있어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전통 예술가들의 등용문인 만큼 경쟁도 치열했는데요. 총 24명을 뽑는 이번 공모에 200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악가무 전 분야의 전통을 잇는 국가유산진흥원의 전승자 시리즈 화음. 전통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내는 전승자들과 함께 우리 음악의 고유한 정체성이 온전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2023년 장애인의 예술 창작과 향유,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름처럼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46회 장애인

100대 날을 맞아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이 열렸는데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가야금, 판소리, 피아노 병창 등 국악 기반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이야기와 음악을 마주한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0: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에서 관객과 예술가들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인데요. 이번 공연은 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판소리, 피아노 병창, 사물놀이 등 전통과 현대, 장애와 비장애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공연은 모두 예술 극장에서 기획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장애인 전통음악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즐겁게 우리 전통 가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2: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맡은 오정혜고요. 옆에 우리 수어 통역사님 김선미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전통을 잇는 소리꾼 오정혜가 사회를 맡은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김병오류 가야금산조 예능 보유자 선영숙입니다. 선영숙 명인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가야금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었는데요.
3: 장애인이 연주한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정말 유명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공감하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말리 조선을 나갔다 흥부제비라.
0: 이어지는 무대는 흥부가중 제비 노정기인데요. 판소리 소리꾼 허정은 장애인 국악협회 회장을 맡아 국악과 장애예술의 가치를 함께 키워가는 예술인입니다.
5: 영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어 반우장한 구경을 정양문대다라 장달문 지내 동관을 들어가니 산미르기 백이로다.
6: 이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사실 장애인 날 이 공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오늘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 다음은 피아노와 우리 소리가 만나는 무대입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피아노 병창을 창안한 음악가 최준. 이번엔 흥부가중 화초장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발달장애인 최초 경기민요 전수자인 이지원이 최준과 함께 창부타령과 태평가를 불러 관객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병창하는 최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재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경계민요 소리꾼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공연을 보시고 많은 관객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흥겨운 자리에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있죠. 뭘까요? 사물놀이지요.
3: 매우 전화!

결성한 사물놀이 땀띠는 장애가 있는 국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원굿, 땀띠 설장구, 매우 철아 등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여 왔습니다.

0: 저희 팀 이름은 땀띠입니다. 서로 각각 4명의 다른 장애로 되어 있는 팀입니다.
1: 메오철화가 가장 기본적인 사물가락을 연주하는 곡인데, 사실 저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장애가 있고 다른 멤버들도 다 각각의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익히기 어려운 곡이기도 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대화를 하면서 성취를 해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이 곡으로 고르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
2: 또 발달장애 예술인들로 구성된 드림은 무용단이 신명나는 진도 북춤을 펼쳤고요. 국악그룹 악당 광칠이 축하 공연에 나서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0: 보통은 관객석에 장인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공연을 베풀었다면 오늘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라 더욱 멋진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국악을 주 모체로 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좋았죠.
2: 저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춤을 출 수 있었으면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췄을 것 같아요.
3: 장애와 비장애가 국악으로 하나 된 화합의 무대, 모두의 콘서트, 같이 봄. 앞으로 더 많은 장애 예술의 꽃이 국악과 함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0: 네, 그야말로 신명과 감동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예술이야말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소리꾼 허정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꾸준히 판소리를 배워 완창 무대에 섰고요. 2017년 한국장애인 국악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창단한 드림 온 무용단은 몸짓과 표정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모두 예술극장은 장애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장벽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무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야기로 큰 화제를 모았던 웹툰 나빌레라 속 주인공은 70대 노인으로 남몰래 품었던 꿈, 발레에 도전합니다. 웹툰 나빌레라가 창작 가무극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의 주인공인 최인형, 이재환 배우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저희 국악방송에 처음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켄, 그리고 배우 이재환입니다.
0: 어, 반갑습니다.
1: 네,
0: 예.
1: 반갑습니다.
0: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예,
1: 네.
0: 아이돌의 미모를 갖고 계시군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최인영 배우님.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인영입니다. 네, 아이돌.
0: 아이돌을
2: 네,
0: 했을 것 같은.
2: 하고 싶었던.
0: 네.
2: 네, 반갑습니다.

0: 일단은 어떤 대표 배우 하면 딱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최인영 배우님.
1: 잔이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벌써 올해로 몇년차 하신 거죠?
1: 저 올해 2002년 월드컵 때 들어갔으니까
0: 5년
1: 25년 차네요.
0: 차네요. 이야. 그야말로 서울예술단을 이끌어가는, 지키고 계시는
1: 열심히 뛰고
0: 가수분.
1: 있습니다, 같이.
0: 네. 우리 이재원 배우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가수 캔으로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2: 일단 그 백이성 형님 있는 그캔 아니고요. 네. 저는 어이, 캔 이제 기억? 어이. 이렇게.
0: 비겁하다 이거 말고
2: 네.
0: 빅스의 캔.
2: 맞습니다.
0: 그쵸?
2: 빅스의 캔으로 이제 12년에
0: 네.
2: 데뷔를 했었습니다.
0: 12년에 빅스로 데뷔를 했으면 벌써 방송계에 13년, 14년
2: 이제
0: 차네요.
2: 올해 14주년이 되고 이제 15년
0: 와.
2: 차입니다.
0: 네.
2: 형이랑 이제 10년 차이.
0: 그러면 그렇게 가수로 아이돌로 쭉 지내시다가 배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2: 저는 사실 뮤지컬을 처음 했을 때가 이제
0: 네. 그러면
2: 15년도부터,
0: 가수 데뷔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했네요?
2: 3년 있다가 이제 좀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개인 활동을 사실 처음 했던 거라서,
0: 네.
2: 그때부터 이제 좀 배우의 꿈을 또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배우로 관객들을 만날 땐 이재환이라는
2: 네.
0: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런데 또 빅스 활동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2월에 7년 만에
2: 네.
0: 빅스 완전체로 모여서 또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과 만났었는데,
2: 맞습니다.
0: 이야, 바쁘시겠어요?
2: 올해 그리고 작년에 제가 좀 많이 바빴었는데
0: 네.
2: 그 막둥이가 이제 저희 막내
0: 네.
2: 팀 멤버 막내가 이제 전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전체로 또
0: 네.
2: 이제 네 명이서 그 콘서트를 또 했습니다.
0: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2: 네, 너무너무 좋아해줬고 오랜만에 또 거의 7년 만에 저희가 뭉친 거라서
0: 네.
2: 더
0: 멤버들도 좋아했고.
2: 네, 의미도 있었고
0: 네.
2: 그리고 제가 4월에 생일이었었는데
0: 네.
2: 팬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킹키부츠라는
0: 네.
2: 뮤지컬도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라빌레라로 또 서울에서
0: 다시 서울에서
2: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0: 바쁘시군요. 예.
2: 맞습니다.
0: 우리 최인영 배우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1: 네, 저는 일단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0: 몇
1: 아이가
0: 살이에요?
1: 5살이에요.
0: 한창 손 많이 가요.
1: 네, 열심히 손을 많이 대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예술단 라빌레라 공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에 지역 공연과 뭐 해외 공연 이걸 좀 많이 다니고 있어서,
0: 네.
1: 사실 이번에도 김해랑 안동까지 갔다
0: 오.
1: 오면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예전보다 좀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게
0: 네.
1: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 뭐랄까 정성을 기울였던 작품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좀더 바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0: 아니, 근데 서울예술단은 꾸준하게 창작 가무국을 선보이기 때문에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두 분이 5월과 참잘 어울리는 작품에 출연 중인데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창작 가무국 나빌레라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초연이 아니시고 3연째라고 하셨으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작품 이 동명 웹툰 나빌레라 아마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0: 네.
1: 분명히 다 아실 거예요. 그 웹툰 동명 나빌레라를 창작 가무국,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예술단이 추구하는 창작 가무국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0: 네.
1: 한국적 뮤지컬이라고 좀볼수 있죠.
0: 네.
1: 왜냐하면 저희 서울예술단이 86년 출범했을 때 팀이 세 팀이 함께 공연을 하는 총체극 스타일로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는 사물놀이 사물팀과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한
0: 네.
1: 무용팀, 그리고 그 가극 연기를 하는 이 가극팀, 이렇게 세
0: 네.
1: 팀이 지금까지 또 계속 공연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창작 가무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40주년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나빌레라 공연을 설명하면,
0: 네.
1: 나빌레라는 동명 웹툰 소설을 이제 창작 가목으로 만든 것이고,
0: 네.
1: 이 채록, 이 20대 이 꿈을 향해 방황하고 있는 이 발레리노, 채록과 이제 76세 어렸을 때 발레리노를 꿈꿔왔던 네. 이 76세의 노인이 만나서 서로 뭐랄까 꿈을 향해서 네. 서로 상생하고 서로 마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극입니다.
0: 네, 약간 어떤 브로맨스의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어떤가요?
2: 사실 그것도 맞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할아버지로 인해서 또 뭔가 정말 아들처럼 네, 그런 모먼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들, 행동으로 인해서 좀 채로기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꿈을 네. 좀 더 이루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보여서 네. 네, 막 많이 좀 이렇게 치대기도 하고 네, 감염할수록 네. 그래서 브로맨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0: 아니 2019년에 출연을 했고요. 벌써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 76세가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네, 그렇죠?
1: 그렇죠.
0: 예. 덕출 역을 맡아주셨고 이재만 배우는 발레리노 역할이라 체력 역할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 세 번째니까 처음 발레리 네. 배우고 나빌레라를 작품을 할 때 어땠었나요?
1: 제가 그 무용과를 나왔어요.
0: 아 정말요?
1: 네, 전공이 무용인데
0: 어떤
1: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는데
0: 잘 어울리세요.
1: 아 네.
0: 제가 한국무용 전공했죠.
1: 아 그러셨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한국무용을 하면 부전공으로
0: 발레 하잖아요.
1: 하잖아요. 발레 현대 네. 무용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배울 때는 사실 부전공을 배울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했는데.
0: 아 그렇죠.
1: 네.
0: 대학 공연, 가기 위한 수단이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공연 이제 하면서 하게 됐죠. 아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발레는 정말 넘사벽의 장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처음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지금까지도 발레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가요?
1: 아, 네. 할 때마다 네. 하게 되는데 사실 발레를 잘 하는 모습이 사실은 보여지는 게 그 네. 캐릭터상은 저희 그게 있거든요. 상상을 해서 내가 채로기처럼 발레 신동으로 네. 날아오를 거야 하면서 이게 약간 상상의 신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해야 돼서 네.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한 거고 나머지 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약간 구부려
0: 일부러 더 네, 할아버지처럼
1: 그렇게 보여야 역할로.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이게
0: 이렇게 오히려 좀 잘 못해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잘하고 선이 나오는군요.
1: 네, 그렇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꾸부릴 땐 꾸부리고 정확히 네. 할 땐 열심히 더 잘 하려고 좀 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체력 역을 맡은 재환 배우는 어떠세요? 발레 처음 해본 거죠?
2: 네, 발레를 처음 해봤고요.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네. 그러니까 형이 이제 무용을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네. 너무 잘 추셔가지고 이게 오히려 저희가 네, 체력 역할하는 이제 재윤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0: 네.
2: 재윤이랑 제가 와,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0: 발레 신동처럼 보여야 되고 네, 20대니까
2: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콩쿠르도 그렇고 네. 되게 신동이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어깨 막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0: 그렇죠.
2: 막,
0: 자세
2: 네, 기본기 자세부터 막 이 동작부터 네. 이런 걸 좀 열심히 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얼마나 배우셨어요?
2: 사실 한 달 정도
0: 뭐 한 달 만에 시간이... 그게 돼요? 동작들이?
2: 근데 사실 안 돼요. 이게 절대 나올 수가 없고
0: 네.
2: 진짜 그래서 약간 뭔가 분노의 씬이라든지
0: 네.
2: 뭔가 그런 춤을 출 때 약간 저도 그렇고 재윤이도 그렇고 이제 아이돌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0: 네.
2: 그런 느낌을 좀 컨셉추얼하게
0: 네.
2: 이렇게 좀 안무를 짜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0: 예.
2: 또 회용 쌤이랑 또 두산 쌤이 또
0: 네.
2: 예,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0: 네네.
2: 어울리게 예, 춤을 췄습니다.
1: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0: 네.
1: 발레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한 달에서 진짜 쉽지 않은데
0: 그럼요.
1: 아이돌은 아이돌이구나.
0: 아 진짜 한 달 만에 달라져요?
1: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뭐 분노의 신이나 이런데
0: 네.
1: 좀 더 이제 컨템포러리하게 혹은 아이돌의 춤 어떤 그런 각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거가 굉장히 돋보였고 그걸 하면서도 계속 자세에 대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그게
0: 네.
1: 태가 점점 되더라고요.
0: 어떻게 한번 좀 동작 팔 동작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나요?
2: 우선
1: 아, 이미
2: 일어서면 안 돼요.
0: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러니까 어깨가.
2: 이게, 네, 이게

0: 그냥 전에는 약간 어깨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리고 예, 좀 약간
1: 어머,
0: 정말 이렇게
1: 진짜 손이
0: 팔을 예,
1: 나온다.
0: 진짜 이렇게
1: 어,
0: 끝까지 뻗는
2: 그렇지.
0: 예,
2: 그래,
0: 약간 이렇게
2: 좋아.
1: 들고 그렇지, 그렇지. 오,
0: 예.
1: 어깨가 딱
2: 맞아요.
1: 내려가면서 어, 팔이 꽤
0: 맞습니다.
1: 기네요.
0: 제가
1: 발레리노.
0: 몰랐어요.
1: 오,
0: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1: 그런
0: 진짜.
1: 얘기들 많이 듣죠.
2: 길어.
0: 네, 그래서 발레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하면서 팔도 길어지고,
1: 네,
0: 네, 다리도 좀
1: 자세도
0: 길어지고,
1: 좋아지고.
0: 네, 자세도 좋아지고, 키도 한 0.5cm 정도 컸어요.
1: 그래요?
0: 네.
1: 오, 숨어있던 키를 또 찾아내는. 예,
2: 근데
1: 좋습니다.
2: 안무전 선생님께서 두 재윤 씨랑 재환 씨를 보고,
1: 네,
2: 오, 자,
1: 잘한다.
2: 발레 잘 했어? 라고 계속 하면서, 정말
1: 역시.
2: 어려운 턴이나, 뭐, 트랑레나 이런 거까지도 시도를 하는데, 이게 축이 흔들리지 않고 할수 있는 게,
1: 그래요?
2: 오, 그래서
1: 아,
2: 많이
1: 너무 보고
2: 놀랬던.
1: 싶네요. 예.
0: 진짜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1: 어떤?
0: 얼굴에 발레가 있다고, 예.
1: 있어, 있어.
0: 얼굴에 발레가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예.
2: 맞아요.
0: 너무 좋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창작 가무극이기 때문에 춤도 물론 있지만 노래도 굉장히 좋잖아요.
0: 네.
1: 또 특히나 이제 뭐 약간 인물과 관계 어떤 감정을 노래로 표현해서 또 유명하기도 한데, 어,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래를. 덕출의 가장 메인 테마송은 뭘까요?
2: 저는 이 채록이한테 이제 채록이와 좀 떨어져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노래인데 기억을 잃기 전에
1: 네.
2: 이제 그 채록이가 기억을 잃고 있는 나보다 대신 날아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의 곡
1: 네네.
2: 끝에 부분만 조금 불러드릴게요.
1: 네.

0: 아니 한국 무용을 전공하셨으면 연기와 노래는 언제 배우셨어요?
1: 주이스탄 들어와서 제가 원래 무용팀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연마를 했죠.
0: 그렇군요. 오, 일단 발성과 그 보이스 자체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채록의 노래도 또 들어볼까?
2: 네, 그럼 저는 이게 맞는 걸까라는 네, 넘버
0: 약간 갈등하고 방황하는
2: 맞아요. 네. 그 할아버지를 뭔가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네, 내가 뭔가 고민 고뇌 네, 약간 넘버인데
0: 네.
2: 짧게 그냥 앞 부분만
0: 네. 네.
2: 뒤에는 이제 또 보러 와주시면은
0: 아, 그럴게요. 네. 네.
2: 이게 맞는 걸까?

0: 네.
1: 좋다.
0: 가사를 틀리긴 했지만.
2: 아니 개구쟁이 네, 같은 모습에서 노래 시작하니까 딱 눈빛이 맞아요. 변하네요. 배우로서도 예.
0: 감사합니다.
2: 재능이 아주 돋보입니다. 너무 궁금하고 이제 이거 발레 동작과 함께 보면 더 감동으로 다가올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극장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서울 공연에 앞서서 이미 김해, 안동을 다녀오셨잖아요.
0: 네.
2: 관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0: 약간 웹툰이나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오신 분들 중에서
2: 네.
0: 또 이제 저의 또 팬 여러분들이 애기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기별도 그렇고 그리고 후기를 좀 이렇게 봤는데
2: 네.
0: 그 이진아 연출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미장센?
2: 네.
0: 미장센? 뭔가 이런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지루한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시려고 관객분들을 위해서
2: 네.
0: 그렇다 보니까
2: 네.
0: 정말 지루하지 않고 좀 웃긴 포인트들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멋진 뭔가 발레리노 분들과 그리고 같이 추는 뭔가 그런 춤 퍼포먼스들도
2: 네.
0: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감정선 정말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네, 좀 살면서 한 번쯤은 좀 울어보고 싶기도 하고
2: 그치.
0: 정말 힘들 때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슬픈 일들도 좀

0: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그냥 진짜 넋놓고 펑펑 우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이.
1: 오 반응이 그렇습니다. 좋았다. 예, 세 번째 시즌 하시는 거니까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2: 재한 씨 얘기했듯이 그 이게 이제 현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웹툰이나 이런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발레라는 그 장르 자체가 무대 네. 예술이다 보니까 저희 공연은 정말 뮤지컬을 보러 와서 오. 발레 공연을 보는 듯한 이런 퀄리티를 또 가질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좀 많이 슬픈 극이다 보니까 네. 관객 여러분들의
1: 눈물 소리가
2: 들려요.
1: 흐느끼는 그 네, 소리요? 네,
2: 그리고 손이 계속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김해나 안동이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고 또 네. 에피소드는 제가 기억을 잃고 이제 잠깐 이게 나가서 기억을 잃고 체력이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니까 네. 원래는 그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채로이가 놀래는 신인데 웃어주셔가지고 앞에서
1: 아 정말요?
2: 누구세요? 그랬더니
1: 나 웃긴 장면이 아닌데 네.
2: 그 전에 막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그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1: 새롭기도
2: 더 뭐랄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더 그 집중이 되게끔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1: 예상치 못했던 반응인데 괜찮으셨어요? 네.
2: 훨씬 더 열린 상태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이 좀 더 관객분들이 보기에 네. 훨씬 다양한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1: 네. 아니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7월 대만 타이중 국립극장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2: 네. 저희가 워낙에 그 코로나 그 시국에 네. 그 전에 원래 신과 함께 저승편으로 대만을 가기로 얘기가 돼 있다가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산되고 네. 그 영화 극장에서 상영회를 이제 개최해서 그 관객 대만의 관객분들을 이제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쇼케이스로 청계파랑도 그렇고 나빌레라도 그렇고 대만에 가서 이제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계기로 저희가 이제 타이춘 국립극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네. 공동으로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판권을 넘겨서 그쪽 배우들로 네. 나빌레라를 다시 만들어서 작년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게 잘 돼서 올해도 그 일본 지역에서도 순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 꼭 봐야 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 하나씩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0: 네. 이게 정말 나이를 떠나서 그 누군가에게 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목표를 그리고 내 꿈을 좀 이뤄가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어린 아이든 뭐 정말 할아버지든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로 인해 뭔가 삶에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힘, 원동력, 네, 위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우리 최인영 배우님.
2: 이 공연이 사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실업난, 청년 실업난과 네. 그 노령화로 인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네네.
2: 그래서 그 문제가 다만 무겁고 슬픈 일이기 이전에 그 공감하고 서로를 좀 보다듬어 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을까?
1: 네.
2: 이런 생각이 이 공연을 하면서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보시면 좀 힘들었던 부분들, 좀 어려운 상황들 누구나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치유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한테 그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보러 와주시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어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꿈과 우정을 그린 서울예술단의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 두 분의 멋진 우정과 발레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5월 17일까지 열리는 나빌레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서울예술단 창작 가무극 나빌레라의 두 배우, 최인형, 이재환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1: 네.
3: 그 애기별 사랑해 또 보고
1: 아, 예. 우리 팬분들. 네.
0: 저도 해야 돼. 정수와 유리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4: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록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기획공연 이야기 보따리를 펼칩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강아지 별에서 지구로 내려온 강아지 별이와 지유리의 모험을 그린 작품을 선보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오는 5월 16일에는 학이 키운 아이 오늘이가 사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되는 여정을 그린 인형극 오늘 오늘이의 노래를 만날 수 있고요. 5월 23일에는 조선서커스 풍악의 마스코트이자 얼굴이 변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변검사자 보검이의 탈출사건을 다룬 가족 연희극 변검사자 탈출사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주에 열리는 어린이 무용극 공주전에서는 국악과 춤, 창작 안무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36개월 이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오리.
1: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5: 국악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재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성격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록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낭만적이고 고요한 겨울의 비닐하우스.
1: 여보.
2: 어.
0: 왜?
1: 다 왔는데. 여기 다 왔는데.
2: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웬일이야.
0: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1: 간다!
0: 어떤 고비가 와도 낙관적인 귀농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 귀농 6년차 태권 가족인데요.
1: 준비! 앞쪽에 들! 그렇죠. 다시 잡고. 잘할 수 있습니까?
3: 네!
1: 좋습니다. 발차기 준비!
3: 야!
1: 야! 좋습니다. 해!
0: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귀농을 즐기고 있지만
4: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하우스 들어설 자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0: 부부에게 생긴 또 다른 문제.
4: 대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게 해결될 고민은 아니니까.
0: 시설비 80%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팜 하우스를 짓게 됐지만 부부의 고민은 늘어가는데요.
5: 수용량이 늘고 그러면 빨리

0: 갚을 수 있겠죠.
1: 네.
2: 올겨울 행복한 위기를 맞았다는 태권 가족의 풀 대출 귀농 격파기 지금 시작합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새벽.
3: 호랑이빛 멋있고 아름다운 발차기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 준비. 앞차기 하나 하면 높게 앞차기 둘. 그렇죠. 다시 잡. 멋있고 아름다운 호랑이빛 둘. 그렇지. 아이.
2: 새벽 대바람부터 호랑이 눈빛 외치는 제대 씨 덕분에 줄줄이 불려나온 아내와 삼남매. 태권도 관장이었던 제대 씨와 가족의 새벽 운동은 귀농 6년째 일상이 됐다는데요.
3: 쉬어 인사. 아 누가 땀 나는지 한번 하게요. 땀이 사모님 도대체.
4: 나는요.
3: 아 안 됩니다. 땀 볼까요? 어이구 땀이 막 엄청나요. 사탕 한 종류인데요.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4: 아니 여기를 봐요. 최고 잘하고
3: 있습니다. 1! 우와! 2! 딱! 따박고!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백장! 잘할 수 있습니까?
4: 네!
3: 아! 너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너. 잘할 수 있습니까?
4: 네!
3: 좋습니다. 발차기 준비!
4: 야!
3: 야! 좋습니다. 해!
4: 여리여리 뿅! 알! 너무
3: 뭐 찼습니까? 둘! 와, 헤이! 늦었어, 늦었어!
4: 아!
3: 헤이! 헤이! 말도 안 해! 둘!
2: 아. 사실 이 모든 게 겨울 농한기라 누릴 수 있는 여유.
3: 동옥방송이 뭔데요? 다리가 안 팔아요?
5: 네!
3: 왜요? 늦었어, 넌요?
2: 제대 씨가 막내딸과 놀아주는 동안 일손 덜어주는 사람은 첫째 아들 대현이. 오늘 아침 메뉴는 뜨끈한 누룽지입니다.
6: 우리 애들 아빠는 무슨 밥 귀신이 들었는지 꼭 아침 밥을 먹어야 돼요.
7: 잘 먹겠습니다. 하트 하트 뿅뿅 사랑합니다.
6: 먹자.
7: 먹을까?
6: 천천히.
2: 체력이 국력이라는 가훈 아래 운동과 식사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제대 씨네 가족.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일어났지만 유치원 다니는 둘째와 셋째를 챙기다 보면 늘 아침은 빠듯해집니다.
4: 아빠 다녀올게요.
3: 네, 잘 갔다 와.
4: 네.
3: 차 조심하고.
4: 잘 가. 다녀올게요.
2: 아내가 아이들을 챙기는 동안 설거지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제대 씨. 마음은 급한데요.
6: 빨리.
3: 가져.
4: 오케이.
2: 어린이집 등원차 시간을 놓치면 데려다 줘야 하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죠.
3: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3: 대현아, 도현아 인사 처리야 백복.
8: 백복 선차 차기 다녀왔습니다.
3: 네.
8: 안녕하세요.
3: 갔다 와. 이따가 봐요.
8: 네.
2: 요즘은 핸드폰으로 농장 관리를 하는 농부도 많다지만 제대 씨와는 먼 얘기. 직접 봐야만 농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3: 하우스는 안전한가, 작물도 안전한가, 그리고 밤새 아무 일이 없었나, 별탈 없었나 그런 일단 좀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네, 작물에 대한 걱정.
2: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어루망국처럼 새하얀 다섯 동의 하우스가 바로 제대 씨의 농장입니다. 6년 전 시작한 상추 농사. 문이 열리면 초록빛 상큼한 상추향이 제대 씨를 반겨줄 거라 믿었는데. 출근한 제대 씨를 부른 건 작동하지 않는 온풍기. 훈기가 있어야 할 하우스 안은 냉기만 감돌고 밤새 일해야 했던 온풍기는 묵묵부답입니다.
3: 기계가 지금 에러가 떴네요. 꺼져 있네요. 일단 원리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13도가 적정 온도라는 겨울철 야간 상추하우스. 신선한 상추를 키우는데 냉해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인데요.
1: 이쪽이.
0: 아, 다른 하우스 온풍기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인데.
2: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건데.
0: 다행히 잘 돌아가는 옆동 하우스 온풍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2: 밤새 꺼져 있었어요.
3: 아, 진짜. 왜 그러지? 아니, 어제 네. 갈 때 네. 이게 꺼졌다가 네. 다시 안에 전원을 내리고 다시 켰더니 네. 됐단 말이에요.
2: 얼지 않게끔 켜줘야 될 것 같아요.
3: 그러면 정기세가 어마어마할 텐데.
2: 일단
3: 감당하시겠습니까?
2: 일단 멀면 안 되니까.
3: 아, 그래.
0: 이제는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해야 할 때.
2: 망고, 사탕, 밥이 없어? 내가 물.
3: 그래?
2: 물 나왔어. 이리 오세요. 고객님들 기다려봐요. 자, 말랑이는 여기요.
0: 비닐하우스에 사는 또 다른 가족, 유기묘였던 고양이들입니다.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려온 지도 벌써 1년. 무럭무럭 자란 강아지 상추는 한 달 전 새끼 4마리를 낳았습니다. 제 대신 요즘 강아지 상추에 산후 바라지도 하고 있는데요.
2: 어디 갖고 가려고 어디?
3: 야, 너 아까잖아. 너무 꽁꽁 얼었는데.
2: 상추 뼈 물고 어디 갔죠?
3: 갔어요.
2: 이제 밥 먹는 것 같고 애기들도 이제 사료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애기 사료.
3: 그래.
2: 고양이 사료라도 좀 주든가 한번 줘보고 먹으면 이제 계속 식구는 불고 있습니다. 지금 식구는 불고 있는데
4: 어깨가 무거워지시는데
2: 그저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식구가 부는 이유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식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0: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늘어나는 겨울. 잘 자란 작물을 보는 게 낙입니다.
2: 상추 색깔이 이쁘네. 이쁘게 잘 났네요. 요즘에 볕도 네. 없고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상추 색깔 잘 나왔습니다.
3: 추세. 네. 해가 뜨고 네. 그랬다고 색깔이 좀 나네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지금은 어엿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처음을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 현금 순환이 빠르다는 말에 상추 농사를 시작했던 부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땅을 사서 물이 차는 땅을 개간해야 했고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물 위에 영양제를 줘 농사를 망친 적도 있었죠.
2: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용기가 대단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에 농사도 모르는 사람 돈도 없고 그리고 여기 아는 이 하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작물이 잘 될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용기를 가지고 왔는지 거의 산이죠. 산을 개간했는 거지. 밭을 만들었죠. 다 로타리 치고 나무 자르고.
3: 근데 네. 지금 누가 그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 아, 저는 무조건 말릴 겁니다.
3: 그러니까.
2: 무조건 말리고
3: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돈도 없었어요. 크게 돈도 없고 3,000만 원 가지고 무작정 그냥 내려왔습니다. 와이프랑 애기 둘이랑 데리고 간단쟁이 둘이랑 데리고 무작정 내려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3,000만 원으로 이제 생활비 하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만 하다가 뭐 3,000만 원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홈에 앉아 있고 없으니까는 그것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뭐 이 대출도 받아보고 저 대출도 받아보고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0: 대출을 받아 땅을 산 부부는 하우스 세 동으로 시작해 빚을 내고 갚기를 반복하며 두 동을 늘렸는데요.
2: 대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쉽게 해결될

0: 고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1: 수익을 다 이미 빌렸던 대출을 갖고 있는데 쓰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수익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쵸. 수확량이 늘고

0: 태권도 관장이었던 제대 씨와 영어 교사였던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4인 가족 수용이 가능한 남원 귀농인의 집에서 7개월간 생활하며 농사를 배웠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상추농부가 되니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받아 하우스 넓힐 일을 꿈꾸고 있는데요. 꿈꾸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제대 씨 부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1: 어디가 따뜻하나? 오늘 너무 추워서 안
2: 힘들어
1: 주셨어?
2: 그럴 수도 있고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여기 내리.
0: 값은 여름보다 비싸지만 겨울이라 수확량이 적습니다. 적어도 꾸준하게 틈나는 대로 상추를 수확해서 공판장에 팔고 있는데요.
2: 해 선생님 많이 따왔어요?
1: 5점만이요?
2: 그래도 5점만 따왔어도 많이 따왔을 것 같은데
1: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 모미하러 갔잖아요.
3: 5점만 잠깐 따고
0: 말과 달리 수확량은 늘 많은 이웃농부. 사실 이웃농부는 근처에서 크게 상추 농사를 짓는 대농입니다.
2: 역시 뭐 많이 내본 사람은 틀려.
1: 이렇게 작게 내면
2: 좋게요. 몇 개 갖고 왔어,
3: 선생님? 49개.
2: 말 갖고 왔네.
1: 5점에만 했는데.
2: 그러니까. 말 갖고 왔네.
1: 괜찮아요?
3: 왜 이렇게 잘해요?
2: 그냥 뭐 하죠. 열심히.
3: 열심히 하면 안 돼.
2: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3: 돈이 많이 남아야
1: 되나.
2: 열심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형님, 네, 들어가시죠.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형님, 메리 크리스마스. 가영님. 네, 전국기 앞으로.
0: 일하는 시간은 비슷해도 소농이라 상추 수확량은 적은 부부는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늘릴 수 있을까 늘 고민했는데요. 재작년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을 지어 수확량을 늘리고 싶었죠. 다행히 지원 사업은 선정됐는데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4: 잠들었어요?
1: 네.
4: 아니, 대출 뭐 잠깐 이야기 들었는 거, 그거 이제 혹시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본 중이에요.
1: 그렇구나. 출하는 것과 출하는.
4: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네요.
1: 아니 농협마다 좀 다 다르네.
4: 다르긴 네. 하네요.
0: 1년을 준비해 신청했던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시설금 80%를 지원받게 된 건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요.
4: 발표 날짜가 됐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1: 맞아. 발표한다고 했는데
4: 계속 공지했나 아니 벌써 5가 넘어가는데.
1: 엄청 그렇지.
4: 안 온 거죠. 와 뭐. 뭐 안 됐는가 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 타 와서 전화가 오더라도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고재대 씨 합격 축하드립니다 딱 했을 때 그건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또 짜릿함 그리고 여기서 뭔가가 막 올라오는 와 됐구나 나는 또
1: 맞아.
4: 뭐 그런 생각 그때는 좋아서 했지만
1: 맞아 진짜 그 발표한다는 진짜 파티를 하고
4: 파티를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가지고 있죠 이제
1: 이렇게 밤에 우리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4: 정말 우리가 했던 거 노지
1: 와
4: 노지에 껍데기만 받았는 그늘막도 없는 껍데기 받아서
1: 그러니까
4: 이제 양액배드 한다고 받아서 오고
1: 네 맞아요
4: 와
0: 기쁜 만큼이나 걱정도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동안의 상추 농사 수익은 빚을 갚는 데 싸웠던 제대 씨. 올겨울의 상추 수익만으로는 스마트팜 시설 자부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추가 수익을 위해 겨울철 아르바이트를 가곤 한다는데요. 아이들과 아침 일상을 함께 할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이 모든 게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 한겨울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상추 가격이 비쌀 때는 괜찮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거나 그리고 물량이 안 나올 때는 이제 생활비에도 조금 보탬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생활비도 좀 보탬이 되고 또 애기들 가자값이라도 조금 보러 온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1: 차로 30분 걸려 도착한 곳은 인근 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시공하는 곳. 겨울철이면 농한기 맞은 농부들이 주로 나와 일을 하는 곳이라는데요. 제대 씨도 이웃에게 소개받아 올 겨울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고마워.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올라가서 물받이 좀 쓸어서 좀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3: 안전이 최우선, 안전하게 일합시다.
2: 화이팅!
4: 화이팅! 이렇게 하면 돌려서 내가 나갈까? 나가시다.
1: 다 같은 농부라고 하지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자기 일을 잘하는 기존 농부들과 최근 하우스 일을 시작한 제대 씨의 일 속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3: 내려가.
1: 나사 하나 박는 것도 실수 연발.
3: 너 멀리 떨어졌었나? 내가 박는 게 나쁘다. 이게 뒤에가 처지니까 네가 이게 잘 안 박히는구나. 그럼 네가 잡아주면 내가 내 손만 딱 맞춰줘.
4: 저는 이제 가장 초보죠. 잘못합니다.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1: 새벽에 나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작업. 식사도 때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4: 여기는 추운데 속은 땀이 줄줄 나고 있고 따뜻한 국물 딱 마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진짜.
1: 라면으로 속을 데우고 또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5: 형 자세가 어중간하네.
4: 너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데.
3: 제대 아까 그 잘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당에서 500원 깐다.
4: 아, 500원 형님. 너무 많이 까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잘 배웠으니까는 다음부터 네. 실수 안 해야죠.
3: 500원어치 값어치는 더 되니까 500원만 까.
4: 수고하셨습니다.

0: 태권도 관장으로 일할 때와는 또 다른 노동의 강도. 하지만 스마트팜 시공이라는 목표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힘든 일들도 감사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1: 오, 아빠 좋아하실 때. 어이 잘하네. 어이 잘하네. 아빠 이거 줄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너무 못생겼는데.
0: 고생하는 남편을 위한 아내와 딸의 합작품.
2: 아빠! 아빠! 아빠!
3: 잘 나왔습니다.
2: 잘 나왔습니다.
3: 잘 나왔습니다.
2: 뭐야 고다야?
4: 먼지 많다.
2: 먼지 많나? 아빠 이러고 맛있어 그렇지. 나연아 뭐 먹어요?
5: 이거 뭐예요?
2: 응?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어디서? 선생님 줬어?
6: 엄마 아빠 먹어.
2: 응? 앉으세요. 어? 잠 깼습니다. 안 했는데.
7: 자연아 먼저 봐야지.

0: 상추 안 나왔죠?
1: 상추 어제 다 먹어가지고 아하. 상추 없네.
2: 오빠가 장이 없다.
1: 상추집에 상추 없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었네.
0: 상추가 비싸서 그죠?
1: 그럼 아껴 먹어야지.
0: 아껴 먹어야지.
3: 힘들었던 가장의 하루에 다시 호랑이 힘이 불끈 솟아나는 시간.
1: 누가 한번 읽어 볼까요? Zoo 뭐야?
4: Zoo.
1: What does it look like? 뭔 것 같아요?
4: Zoo.
1: 뭐처럼 보여? Zoo.
4: 긴.
1: 어?
4: 동물원.
1: 동물원. Zoo 동물원. 오케이. 그다음에
4: 길.
1: 길.
0: 그제그. 지그재그.
1: 지그재그. 우리 이렇게 지그재그 말하지.
0: 지그재그.
3: 평일 아침이 아빠표 태권도였다면 저녁은 엄마표 영어 공부. 제대씨도 빠지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영어 대화를 하게 되는 날 홀로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라네요.
1: 소연?
5: Yellow.
1: Yellow 뭐야?
5: Yellow.
1: Yellow.
5: Yellow.
1: In Korean 뭐야?
5: Is Korea.
1: 한국말로
4: 너랑,
1: 너랑.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4: 이거
1: 해보려고 노력은
4: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또
1: 알려줘 하지 마. 보시다시피
4: 그 다음에 그거
1: 방해 요소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한 유닛 하나 끝내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4: 우와 기적의 파이스
1: 엄청 많은 에너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4: 어 근데 왜 이거 안 했어요?
0: 저번에 한번 하루 빠졌어요.
1: 예 친구 안 했어요.
0: 바로 빠졌어요.
4: 그러면
0: 네. 네. 진짜
1: absent no 오케이 그다음에 Z 뭐 있어 Z
3: 늘 편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지만 가족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기쁜 귀농 6년 차 제대 씨의 밤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추위 제대 씨의 농장이 있는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 여보
1: 네. 왜
0: 이게 다 얼었어요. 여기 다 얼었어요. 이 반 자체가 다 얼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얼음이 안 깨져요. 다 얼었어요.
1: 다 얼었어.
0: 이거 손으로 안 깨지고 신은 아무리 줘도 안 깨져요.
1: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웬일이야. 어 그럼 이 얼음 뭐예요? 뭐 넣은 거예요?
0: 어, 지금 이제 조금씩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는 얼음은 안 깨지고 얼음은 안 깨지는데
3: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기 물과 영양분이 담긴 탱크 당장 상추에 필요한 것들이라 온 상태로 둘 수가 없는데요.
1: 오, 얼음 깨지는 소리

0: 어디 깨진 소리가 너무 소리가.
1: 우와, 많이 흐르는가 보다.
2: 물탱크는 물론 공급 역할을 하는 배관에도 문제.
1: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다 얼었구만. 계속 나왔는데 언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는 다.
0: 근데 물 빼놓으면 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1: 물을 다 빼야죠. 안에 싹 물을 다 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관이 닿잖아요. 우리 쓰는 관이 관이 닿으니까.
0: 그걸 어떻게 하나?
2: 물과 영양분이 식물로 흐르는 경로인 호수들도 깡깡 얼어붙었습니다.
1: 지영 씨 물 어디 있어요?
0: 물 저기.
1: 저기 있어요? 다 된 것 같아요.
0: 올라온다. 이제 올라.
1: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오 왔다 갔다. 나온다. 됐다.
2: 4시간 가까이 호수와 사투를 벌이며 얼음을 녹였는데.
1: 혹시 이때까지 경험 없지만. 될 것 같아. 근데 될 것 같아. 갑니다.
0: 또.
1: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2: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데요.
1: 억지로 하면은 좀 모다가 나갈 것 같고 패드도 터질 것 같고. 한 2, 3일이면 날씨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2: 지난 6년 귀농 생활하며 터득한 것.
1: 시간이 뭐든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어쨌든 뭐 1년 365일 겨울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아 이거 이제 돼야 될 텐데. 이씨야.
2: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하는 귀농생활. 이럴 땐 몸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수동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반할 법한 상황에서도 낙천적인 자세를 일관하는 제대 씨. 고비마다 웃을 수 있는 건 귀농 6년간 겪었던 수많은 실수와 실패 덕분이라는데요. 양액기가 녹을 때까지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다른 행복으로 덮는 방법도 터득했죠.
1: 세계 대안이 되는 다행이 됐어.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2: 두툼한 박스와 비료 포대. 눈도 펑펑 내렸으니 아이들의 썰매를 만들어주려고 한다네요.
1: 여기에.
2: 겨울마다 아빠표 썰매를 만들어서 삼남매에게 선물했던 제대 씨.
1: 오케이.
2: 해마다 썰매 만드는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1: 만드는 재미도 있고 이제 만들고 나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기대를 하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서서 가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거고 앉을 때는 길면 안 되니까 짧게 잡아서 이렇게 짧게 잡아 주는 것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매듭을 이렇게 또 만들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 할지.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2: 아빠의 기대만큼 아이들이 좋아할지 궁금한데요.
3: 주세요.
0: 나도 줘.
1: 자. 자, 탈 때 대현아 끝에 안 잡고 타도 돼? 대현아 봐봐. 대현아 짧게 잡고 타. 여기 이렇게 손 넣어서 타. 끌고 올 때는 여기 끝에 끌고 오고.
3: 아빠 나와세요.
1: 아, 나 가볼게.
0: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아니, 너무하네.
1: 아니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2: 제일 신난 사람은 제대 씨.
1: 아빠가 도와줄게.
0: 왜 안 가?
1: 아니 눈이 있어서 한 번도 안 타서 지금 안 내려가요. 길을 만들어 놨잖아. 여기로 와야죠. 발을 뜯어야지. 썰매가 문제가 없다고 해줘요 그냥. 잘 들고. 오, 잘 들었어. 좋아 좋아 좋아. 간다. 지금 이렇게 자연 눈을 맞으면서 썰매를 탄다는 게 이거는 도시에서 거의 뭐 상상을 못하는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3: 굴러
1: 빨리 더 굴러.
2: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밝고 강해졌다는 아이들.
1: 공격.
2: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주말엔 비닐하우스에서 캠핑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약속된 손님이 있습니다.
1: 엄마 왔어요.
4: 조심. 비켜줘요. 엄청 많이. 조심해요.
0: 우리 동네 눈이 엄마. 동네 눈이야. 대구에서는 볼 수 없죠.
5: 그러니까 뾰락뾰락 소리 나죠.
1: 차는 안 밀렸어요?
0: 차 아무도 없죠.
1: 아무도 없어요. 또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응? 엄마 와요. 조심해요 여기. 미끄러지니까 차 천천히. 천천히 와요. 천천히. 천천히.
2: 대구에서 오신 제대 씨의 어머니.
1: 매번 싸우지 말라니까 이렇게.
6: 재현아.
1: 할머니. 할머니.
6: 할머니.
7: 할머니.
1: 들어가자. 좋다. 이건 또 뭐야? 우와.
7: 할머니 고기 있어.
1: 할머니 고기야. 할머니 고기인 것 같은데? 우와, 할머니 고기 이거 대용 되겠다. 할머니 고기. 이거 뭐야? 잡채. 오, 대현아, 잡채. 우와. 또 있는데. 국도 있는데.
5: 아, 국이야, 국.
1: 우와, 소고기 국.
7: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도현이 좋아하는 것도 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우와. 밥만 하면은 밥 뭐 오늘
5: 오케이 오케이.
0: 아이 그 정도 쯤이야 제가. 밥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1: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0: 네. 맛있어?
1: 맛있게 저녁을 먹어봅시다.
7: 유카유.
2: 할머니의 방문. 아이들도 학수고대했지만 사실 가장 반가운 사람은 지영 씨입니다. 솜씨 좋은 어머니의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0: 몰라?
7: 많이 맛있습니다.
1: 맛있습니까?
2: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어머니표 손맛. 가족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맛있게 먹는 손주들 보면 어머니 고생도 녹아듭니다.
1: 아니, 이 음식을 하루 종일 했는 거 아니에요?
0: 이틀에 했어.
1: 이틀 동안? 그러니까.
0: 일 갔다 와서.
1: 그렇게 많이 해.
0: 잡채는 어저께 뽑아놨다. 아침에 오면서 올 때부터.
1: 밤은 할머니 너무 많다. 근데 지영 씨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 아무것도 안 넣었대요.
7: 아무것도 안 넣었어.
0: 몰라.
7: 모르겠어. 너 꽝 치는가
0: 봐. 그것도 잘하잖아.
1: 먹그 뭐? 그 계란후라이.
0: 파스타.
1: 계란후라이.
7: 계란후라이는 잘하는데.
1: 그 계란후라이가 제일 맛있는데 아빠는. 엄마가 한 거지.
0: 응? 그런 요리가 아닌데.
2: 음식 장만의 먼 길 온 시어머니를 위해 지영 씨도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데요.
0: 저희 상추가 나름 저희 집에서는 좀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0: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 막 검색을 하고 막 이렇게 봤더니
1: 비타민이 풍부해 노화를 막아주고 미백에 효과가 좋은 상추.
0: 어디 보자.
2: 주세요.
0: 어디 보자. 오, 다 됐다.
2: 뭐야?
0: 이거? 아빠 얼굴에 아빠 예뻐져라. 예뻐져라. 해보자. 아빠 얼굴 해볼게.
2: 아빠
3: 살려놓은 주는 거지?
0: 그럼요.
4: 부여. 상큼한 맛있는 냄새 나는데?
0: 탑시크릿입니다.
4: 아, 그런가요?
2: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되지?
0: 아빠 먹으면 안 되지? 햇빛을 그을린 얼굴을 아주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5: 좀비 같아.
1: 상추 팩을 할 때 주의사항은 하나.
2: 움직이지 않아요.
0: 움직이지 않아요.
1: 첫째 대현이는 할머니 전문 마사지사가 됐네요.
0: 온몸에 유일무이한 마사지 샵입니다. 어?
2: 오빠 좀 나가?
0: 오빠 좀 내줄까? 아니 손님.
5: 아니 나도 와볼래. 사진 찍어줘.
0: 알았어. 사진 찍어줘.
1: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니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5: 형아 잘 되고 있어?
0: 손님.
6: 네가
5: 비켜주세요.
0: 말하면 안 돼요. 얼굴 쪼글쪼글해져요.
7: 잘못했네. 손님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꿀피부야.
2: 오빠는
5: 뭐 꾸르르르 누가 소리 나.
2: 오빠는 안 할 거야 이거.
1: 이런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겠죠.
0: 오픈 기념으로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2: 돈 아니었다.
3: 다 다음에 또 방문할게요, 사장님.
0: 아, 예.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2: 이제 또 오세요.
3: 네. 네. 사장님. 사장님. 얼굴이 초록색이 된 것 같은데요? 하얀색이 아니라?
0: 네? 하얘졌네. 엄청 하얘졌네.
3: 하얘졌어요? 이상한데? 얼굴이 상주가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6: 얼굴 괜찮아졌어.
3: 하얘졌어요?
0: 진짜로 하얘졌어.
3: 아, 그래요?
0: 진짜로 하얘졌어.
3: 오.
0: 진짜로 하얘졌어.
6: 오, 진짜로 하얘졌어.
0: 우리 도현이 더 하얘졌어.
3: 오, 보자.
0: 어디 봐.
3: 도현이 봐봐. 딸내미네요? 딸이 둘이 됐어요.
1: 가족과 함께라면 길고 긴 겨울밤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8: 너 어머 어디 갔노? 상추 어디 갔나, 상추? 이리 와. 네가 막내잖아. 이리 와, 막내. 응? 밥을 제일 안 먹었어. 응? 안 먹어가지고.
0: 여보! 어디 있어요?
9: 네?
0: 일로 와봐요.
9: 예. 왜?
6: 선물.
9: 선물? 벌써 나 생일 아직 멀었는데.
0: 아, 일로 와봐요.
9: 봅시다.
0: 짜잔.
9: 뭐예요? 아! 아!
0: 우리 그거.
9: 오, 시제품
0: 네.
9: 왔군요.
0: 네네. 들어오세요.
9: 한번.
0: 들어오세요.
9: 내가 평가를 하겠어. 한번 보자. 얼마나 에? 잘했는가.
0: 짜잔.
9: 오, 드디어 왔구만. 오, 이쁜데?
0: 아니, 근데 이제 네. 시제품이긴 한데. 네. 이거. 네. 그때 이게 우리가 두 종류로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하나는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로. 네. 그리고 뭐 하나는 우리 잠자기 전에. 네네. 이게 잠에 잘 오게 하는 이런 차로 네. 캐모마일이랑 로이버스랑 그다음에
9: 완전 다른데요?
0: 완전 다르죠.
9: 일단 여기서 그럼 저희 거 이제 달면 되겠네요.
0: 그거
9: 시제품 사고 나오면.
1: 제대 씨가 겨울철 아르바이트와 농사일로 바빴던 시간, 지영 씨는 꾸준히 가공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9: 지영 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0: 네.
9: 향 좋다. 향. 이게 저녁에?
0: 네. 꿀잠 주시.
9: 여기 락토신이 더 많이 들어가.
0: 그렇죠. 그러면 네. 더 좋겠죠? 그런
1: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한 상추차. 맛은 어떨까요?
0: 그 상추 특유의 그 맛이 네. 강하진 않잖아요.

0: 전혀 그 제 우리가 먹어봤던 상추만 먹어봤던 그 맛은 전혀 아니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추천하신 네. 게. 네. 그래서 다른 거랑 좀 블렌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거든요.
2: 지난 1년간 연구하고 전문 가공업체 의뢰해 준비한 상추차.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1: 대출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하면 사실 괜찮아요. 되게 수익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뭔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가공품을 좀 생각해보게 됐죠, 더.
2: 고생하는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0: 정말 고생했어요. 생각 외로. 사랑합니다.
1: 네, 네. 말씀은요.
2: 안팎으로 제대 씨와 지영 씨가 노력하곤 있지만 당장 올겨울 지어야 하는 스마트팜 하우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요.
0: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들어가시죠.
0: 네.
2: 대출을 상담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은 부부.
0: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을 좀 큰 거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요. 총 사업비는 4억 4천인데 거기에서 20% 해서 20%가 자부담인데 한 8,800 자부담이 되는데 사업 받은 건 좋은데 근데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렇게 또 센터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듣고자 들렸습니다.
2: 기존 대출금이 없다면 크게 문제없을 상황. 하지만 귀농초 기반을 다지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이 남아있는 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3: 자부담 부분은 네. 시설 자부담은 우리 대부분의 네. 정책 자금 지원 가능.
0: 네.
3: 정책 자금 금리이기 때문에
0: 네.
3: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3: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되고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0: 1,000평입니다.
3: 1,000평이면 상추로 한 4작기, 5작기 정도 네. 보신다면
0: 네.
3: 연간 매출액이 한 1억 5천에서
0: 네.
3: 1억 사이 나올 건데
0: 네, 맞습니다.
3: 기준으로 했을 때 50%인 저 7,500까지 선급금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0: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진작 찾아왔어야 됐는데 오늘 고민이
3: 진짜 잘하십니다.
0: 야, 고민이 다 해결됐네요.
3: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0: 감사합니다.
2: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틀리지 않나 봅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자부담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0: 감사합니다.
3: 네. 네.
0: 다음 이제 서류 작성할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네.
3: 조심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한결 마음 편해진 부부가 향한 곳. 스마트팜으로 고소득을 내고 있는 선배 농부의 농장입니다.
0: 형님!
1: 언니!
0: 형님! 잘 지내셨어요?
2: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최신식 설비들.
1: 그게 뭐예요?
4: 저거 기상대.
0: 설치해달라 해야지.
4: 기상대에 뭘 해주냐면 풍속계, 풍량광 센서, 강우 센서, 기압계. 그래서 온도계도 내가 입구에, 기구실 입구에 있고
5: 위쪽 온도 모르잖아.
0: 네.
5: 위쪽 온도 가지고 이제 중간에 커튼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위에 온도가 차가운데 다 열면은 또 온도
0: 떨어지겠지.
5: 위에 온도 보면서 이제 하는 거야.
2: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전반을 분석하고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스마트팜.
0: 오.
1: 아, 많이 컸네.
0: 우와.
2: 이상 기후와 병충해가 잦아진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은 농부들의 로망.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데요.
0: 우와. 뿌리가 엄청나네, 형님. 밑에서 이렇게 뿜어주는 거잖아요.
5: 제가 미스트 노즐인데
0: 네.
5: 제가 이제 안개처럼 미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식물 뿌리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0: 이거 전체적인 하우스 컨트롤

0: 도 뭐 기계실에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1: 나 하도록 생각해. 하우스 안에 카메라 3대.
0: 네.
1: 기계실에 1대. 외부에 2대.
0: 그러면 그것도 이제 CCTV도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1: IP 카메라니까.
0: 아.
2: 우리도 이제 이게 다 집에서 다 낼 수 있다고.
0: 아, 집에서. 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집에서 확인해서 핸드폰도 열고 카메라로 확인하고. 아.
3: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보니 마음이 들뜹니다.
2: 이렇게까지는 저희 아직 자금이 안 돼가지고 못하긴 하는데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또 봬요. 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봄이 다가오면 부부도 이웃 농부처럼 잘 구축된 스마트팜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겁니다. 일의 능률과 생산성이 높아진다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는데요. 농장에 오자마자 스마트팜이 지어질 부지를 확인하는 제대 씨. 머릿속엔 이미 많은 것을 구상해 놨습니다.
0: 여기를 정리를 해서 여기 이제 하우스 들어설 자리니까 로터리도 쳐야 되고 땅도 좀 평탄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이제 잔풀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3: 하우스 짓는 건 부부에겐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희망으로 나가는 길이죠.
0: 앞으로 또 지을 하우스는 또 그 하우스 나름대로 또 뭔가 있겠죠. 앞으로 뭐 좀 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새로운 거 짓더라도.
3: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귀농 생활.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왔지만 부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현실에 충실했죠. 농장을 늘리며 또 다른 빚을 안게 됐지만 그것 또한 새로운 기회. 더 넓은 농장에서 서로 위하며 희망으로 나아갈 겁니다.
0: 그렇죠. 이게 훨씬 좋잖아요. 선생님하고 그 같이 이제 또 양옆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4: 내가 이제 가르치는 중에서 최고 마음에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4: 이게 배공이 안 붙어야 돼. 그래야 물이 안 고인다.

0: 슬기둥 검은고와 청흥동당 가야금.
1: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엄청 많다.
2: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여기 똑같이 생긴 악기가 왜 두 개나 걸려있지?
1: 정말이네? 쌍둥이처럼 똑같은 악기야?
3: 우리가 똑같은 악기라고?
1: 악기가 말을 하잖아.
4: 아직도 우리를 몰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니.
3: 그렇다면?

0: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소리가 나는데?
2: 여기야, 여기.
0: 아까 국악박물관에서 봤던 그 악기잖아?
2: 어때? 이 몸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검은 고 처음 듣는데.
2: 뭐? 나를 모른다고? 왕산악이 만든 고구려 최고의 악기, 나 검은 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1: 왕산악? 그건 또 누구야?
2: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고를 만들었어. 검은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궤,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0: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2: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0: 여긴 또 어디지?
3: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1: 검은고잖아.
3: 검은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0: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3: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나 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룩에 대해 알려줄게. 우룩은 가야 왕실의 음악가였어. 그가 만든 가야금 곡은 가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쓰였지.
0: 그런데 가야 왕실의 음악가가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3: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룩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룩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룩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룩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고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1: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3: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소리를.

0: 진주다. 너는 어때, 애벌레야?
1: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가야금 연주자가 될래.
0: 그럼 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문구 연주자가 될래.

0: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0: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2: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3: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산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5: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5: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5: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팔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어?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 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2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 보세요. 전국 장애 학생 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회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희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 연구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디코드!
1: 새로운 곡

0: 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1: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

0: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2: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3: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3: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5: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6: 네!
5: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6: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희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1: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0: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되게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

그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러 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0: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1: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인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인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0: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유명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록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재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제거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

정당입니다. 빛날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이런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좋다. 아이. 아, 좋지.

셋!

달로 하면 4월이요 날로 하면 초 이틀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입은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 덕을 점지하사이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명도 주고 복도 주고 재수 열어 놓읍시고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시며 온갖 재난 액살은 다 기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맘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품이 찬물같이 맑고 깨끗하여 바르고 곧은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권현악단 소년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가 열립니다. 즐거움, 불안, 분노 등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7편의 국악권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입니다. 전통과 창작을 잇는 4편의 초연 무대를 스승과 제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해석과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한국무용의 밤, 연녹의 춤, 시간을 잇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연녹의 푸르름처럼 우리 삶과 자연이 이어주는 시간의 흐름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광주시립 국악관현악단 균형과 조화가 열립니다. 악기별 음색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지휘자의 시선으로 선보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통 계승 공연 소리의 맥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해설과 함께 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소리를 쉽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국악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재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미녀 살리기 프로젝트 청춘 할배 마스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산 꽃할배에 이어서 이제 2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은 초록산 정상에 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추울 날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아, 올라오네요. 어여와.
1: 맞죠?
0: 하이파이, 하이파이.
2: 오랜만이에요.
0: 하이파이, 하이파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산 정상이 왜 올라오는지 알아요?
1: 그러니까 또, 형, 혹시. 광고를 찍었죠? 광고를 찍었죠?
0: 여기 광고 찍은 거 없어.
1: 여기 뭐 감자 같은 거.
0: 아니, 맞죠. 아, 너 갑자기 그거 생각했구나. 서산 내가 쌀 CF
1: 찍었어요.
3: 아니, 뭐예요? 이거는 빼도박도 못 빼겠네요. 여기 떡하니 광고가. 아! 서산하면 쌀이구나.
0: 왜 식은땀이.
3: 이유였어요.
0: 미안해요. 나 식은땀이 확 나네. 평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중요한 건 말이지 오늘 2회에는 혜리가 너무 바빠서 새로운 멤버가 와.
1: 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0: 궁금하네. 새로운 멤버
1: 누구예요? 여자죠.
0: 미녀와 딱 어울리는 그분이 왔어.
1: 그쵸.
0: 궁금하죠? 저쪽을 보고 이리 오너라 크게 쳐봐요.
1: 이리 오너라.
3: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이리 올 줄 알았죠? 이리 오라
1: 역시. 역시 형님 역시. 친해가지고.
0: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미녀 소리에 맞춰서 말이죠.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는 걸그룹 스텔라로
0: 스텔라!
1: 스텔라!
0: 스텔라! 스텔라!
4: 스텔라!
0: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4: 아세요?
0: 스텔라! 어쩐지?
4: 네.
0: 스텔라, 근데 한번 어떤 거죠? 어떤 거죠?
4: 스텔라!
0: 예, 예. 잠깐, 잠깐.
4: 자,
0: 저 허리 아파요?
4: 네.
0: 허리 아파요?
4: 머리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혼자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국악 고등학교, 국악 중학교를 다니면서 네.
0: 국악 학교 나왔어요?
4: 네.
1: 국악 아니에요? 그 옛날 학교죠?
0: 그러니까 국악을 전문으로 네, 가르치는 학교에 다녔던 거예요? 학생이었던 거예요?
4: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한국무용 전공을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국악에 관심도 많고 민요에 관심도 많아서 민요 살리기 프로젝트
0: 살리기
4: 네, 살리기 네, 저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0: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2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1: 네. 근데 아직 그 이유를
0: 저도 몰라요. 솔직히
1: 왜 여기까지 왔는지
0: 저도 왜 하필 청옥산 정상으로 오라고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작진 진짜 이상하다. 얘들 왜 이럴까? 왜 산정상에? 왜 오라겠어요? 이곳에!
5: 이 장소가 평창 아라리에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서 이쪽으로 모셨어요.
0: 평창 아라리요?
5: 예.
0: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로비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 힘들어. 자, 그래도 가혁 씨는 또 국악을 공부했잖아요. 알아요?
4: 아니요.
0: 봐봐요. 아라리, 평창 아라리라는 노래를 잘 모릅니다.
5: 보통 아라리는 아리랑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0: 아, 그 네. 평창 아리랑이에요? 예.
5: 근데 이 지역에서는 아라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지역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평창 아라리의 발상지예요.

0: 그럼 옛날에 여기가 산이 여기가
1: 배추 맛이었다고요?
0: 배추? 아, 농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병창 아라리를 만들었다.
2: 오, 똑똑해요.
0: 예.
1: 원포인트. 농사를 지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평창 아리랑
0: 아라리.
1: 아까 뭐 아리랑 아라리. 아 로빈 이제 2회째인데 나 야단친다. 나 야단쳐. 아라리.
3: 이제 이번에도 예.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평창 아라리를 전수하시는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셔야 되는데요.
0: 그렇죠.
1: 여기 계세요?
3: 여기는 안 계시고
1: 일로 오실 겁니까?
3: 저희가 힌트를 드릴 겁니다.
1: 잠깐만요.
0: 아, 힌트. 아니, 여기를 안 계시면 우리 왜 이렇게 지금 하죠?
1: 우리가 다시 또 찾으러 내려가야 된다고요? 1230m요?
2: 다시 내려가야 되죠?
1: 귀가 빡빡해가지고.
0: 그러면 여기 오는 이유는 그냥 병창 아라리 그런 얘기를
1: 해주려고요?
4: 좋은데?
2: 좋죠.
4: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의미가 너무 좋은구나. 네. 초면에 네. 너무 높이 올라왔어요. 네. 네. 이제 내려가야 돼요.
2: 네, 아주 네. 좋았어요.
1: 예.
2: 네.
1: 네.
3: 어르신이 보낸 영상 메시지 먼저 한번.
1: 아, 일로 오세요, 일로.
2: 우와.
1: 이분들이에요?
5: 멀리서 오느라고 참 고생 많았네. 우리가 뭘 할 말 좀 있어가지고.
6: 옛날에 그 무풀이 꼬리라는데 광산이 한참 벌어지고 광산 꼬리가 수십 개인데 빼갖고 그 광산 벌어졌을 때 유치에 이제 그 산택이 아주 고리 꽉 차도록 인구가 많았었어요. 인구가 많은 밑한면 인구가 과반수가 그 유치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뭐 영화 촬영한다고 비행기도 갖다 놓고 초가집도 정해놓고.
5: 아 이렇게 많이 아재저 찾아올 수 있는가?
6: 찾아올 수 있네.
1: 뭐라고 하신 거예요?
3: 들어서 보셨을까요?
0: 알아들어야 그 힌트를 알아들어야.
1: 아니 뭐
2: 비행기 초가집?
3: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니까 다른 힌트 하나 드릴까요?
2: 네.
0: 네.
3: 다른 힌트 하나 드릴까요?
2: 네.
0: 네.
1: 진지하게 그분 다른 거 주셨죠?
3: 음악 힌트.
1: 음악 힌트?
0: 음악 힌트요.
1: 힘들게 하네.
0: 이 노래 뭐지?
2: 이거.
0: 네네.
4: 댄스하는
2: 거. 이거 알아요? 이 노래?
0: 아, 이 노래 아는데.
1: 라라랜드.
0: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한국 그, 거예요.
2: 그 웰컴 투 동막골?
1: 잘한다.
2: 아닌가? 맞죠?
1: 네. 그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영화라. 알아 영화?
4: 모르겠어요. 그거.
0: 근데 그 노래는 알아요.
2: 오,
1: 거기에 그랬어요. 명대사 있어요. 아까 가영이 했는데 다시 한번 해줘봐요. 둘한테.
2: 발이 빨라지면 이 다리도 빨라지고 이 다리가 빨라지면 발이 달라지고 이거 맞죠?
0: 이게 코미디 영화예요?
2: 아 코미디 아니에요. 되게 진지했어.
1: 자 이제 그러면은 동막골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약간 좀 걱정되는 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2: 소통이 되겠죠?
1: 예.
0: 우리랑 올리랑
4: 제가 할게요, 지금 영어로.
0: 너무 걱정돼요, 지금.
1: 아니, 강원도 사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도 약간 걱정이에요. 자, 일단 네.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 미녀 살리기!
1: 프로젝트! 청춘 할배! 버스킹! 출발! 자, 우리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2: 그럼 어디로 가요?

0: 동막골도 있고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도 있고.
1: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2: 아까 영화 찍을 거라고 그러면 그 세트장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0: 아, 그럴까? 그럼. 맞아, 로빈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 영화 얘기했었으니까 영화장으로 한번 가보자. 평창 와본 적 있어?
2: 아, 아니요.
0: 평창이 뭐가 유명한지 진짜 모르겠네.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하면 감자가 맛있더래요.
1: 감자.
0: 또 뭐 있지? 강원도?
2: 감자?
0: 감자?
1: 맞아, 강원도.
0: 감자 맛있어?
2: 감자.
1: 맛있더래요, 맛있더래요.
2: 이거 강원도 사투리예요?
1: 그래요.
0: 그래요. 뭐 그래요?
2: 그래요.
1: 맞나?
0: 맞나? 어, 잘하네. 어? 여기 있다!
1: 오! 웰컴 투 동막골.
0: 어! 여기 있다! 오! 와! 여기 동막골이야.
1: 동막골이야.
0: 이야, 나도 여기 처음 와보네.

0: 진짜.
1: 괜찮아요?
0: 다영이는 한복 입고 뭐 하는 거냐 이게.
1: 어? 와. 아니 어디까지? 아유.
2: 오늘은 계속 올라가는 날인가 봐요.
0: 뭐 지금
3: 일주 동안 하는 거. 아이고.
1: 허리 괜찮으세요?
0: 야, 아이고. 나 어르신 좀 챙겨라. 뭐야. 온통 더 산이야.
1: 어? 어? 어디 사람 계세요?
4: 있어, 사람 있어.
5: 사람 있네.
0: 어?
2: 영화 찍는 거?
3: 뭐 하는데?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예.
0: 뭐 따시는 거예요? 고추.
6: 예.
0: 아우. 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되게 바쁜데.
1: 어, 이게 뭐예요? 오.
2: 여기.
0: 어르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7: 사자 가는 거
0: 얘기예요.
2: 깻잎 냄새. 깻잎 냄새 나요.
0: 오, 진짜.
2: 그쵸?
0: 예. 아, 이렇게 타자 가는구나.
1: 어, 근데 여기 그냥.
2: 이렇게 하면 깨가 떨어지나?
0: 야,
3: 신기하다, 여기.
2: 맞아,
0: 여기 그때 그 촬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있네. 파란 옷, 여기는 하얀 옷이고, 여기 파란 옷 입으신 거 보니까 제일 높으신 분인 것 같다. 고맙고, 저는 영화 촬영장 덜렁하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그래도 다 어르신들이 계시네.
8: 아, 네, 할머니요.
0: 예. 우리 여기, 사실 어르신. 네. 굉장히 평창에, 평창 아라리 뭐 하시는 어르신들 계신다고. 네. 찾아왔거든요. 아, 네. 여기 오면 볼 수 있다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8: 아, 여기 다 있어요.
9: 여기 올려가지고.
0: 아, 저 위에요?
8: 네.
0: 아, 위에. 여기 위에 가면 있어요?
3: 네. 더 있네.
0: 아, 여기 지금. 아, 저 위에도 있어요?
8: 예.
3: 예. 아, 오, 와. 펜션 같은.
0: 그럼 가볼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0: 어르신.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서울서 오셨구만어. 아이, 이보게들.
12: 예.
11: 나보게. 손님 오셨네.
12: 어, 어디 손님 오셨다고?

0: 자, 일단 어르신들 저희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야,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야. 아이고.
1: 예. 반갑습니다.
0: 아니, 일단은 이런 아름다운 곳에 평창 아라리 오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라고 알아요?
2: 알죠.
0: 독수리 오형제 어떻게 알아요?
2: 우리가 많이 봤죠.
0: 많이 봤어요. 독수리 오형제는 지구를 지키잖아요.
2: 그렇죠. 올해도 그러니까 밑단을 지키잖아요. 아.
0: 밑단을 지켜요.
2: 그럼요. 지켜야죠.
0: 아유, 우리 오형제가.

0: 형 저거 찍혀야지. 누가 딴분 들어오면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찍혀야지 이제는.
1: 아이고. 평창 아라리 그거를 어떻게 이게 내가 이걸 저 끝까지 갖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0: 아주 한마디씩 부르는 거지요.
1: 그게 어. 그래서 불린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이게?
0: 나야 뭐 60년 한 30년까지 된 것 같아요.
1: 와 아니 우리 오면서 평창 아라리 노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우리가 일단 사과드릴게요. 평창 아라리를 잘 몰라요. 솔직히 너무 죄송합니다.
2: 여기 왜냐면 원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2: 야, 그래서 잘 모르죠. 모르고.
1: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죠.
2: 정선 아라리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정선 아라리가 나왔고
1: 네.
2: 우리 평창 아라리는 참 숨어 있어요.
1: 그죠? 야. 이제 그게 숨어 있지 말고 야.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2: 야, 나와야죠.
1: 그동안 왜 숨어 있었을까요?
2: 그 원래 알려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게.
1: 알려지지 못해서. 그래서.
2: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박수! 정답이에요.
2: 예.
1: 우리가 그래서 왔어요.
2: 예,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오면서 야 평창 아라리 그게 뭐지? 하면서 왔으니까 평창 아라리. 자 제대로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
2: 예예. 예.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한산 빛좋은 꾀꼬리 음성도 나좋아 세살 먹어 듣도 내 음성이 변치도 않네.
1: 네, 아, 여기까지. 일단 우리 한도 끝도 없어요 원래.
2: 야,
1: 쭉 가요.
3: 한이 없는 거.
1: 한이 없어요.
2: 한이 없어요. 저는
3: 안탄가. 이게
2: 뭐 몇 차례 돼도 돼요. 왜냐면 이 곡이 없어요. 우리가 저 지어가지고 하거든.
1: 그 뭐 한도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사가 전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3: 네.
1: 그 가사가 그냥 쭉 한도 없이 이어져요.
2: 예. 아.
1: 평창 아래를 이렇게 들어도 사실 좀 더 공부를 하긴 해야겠네.
4: 우리 특히 우리도 내용 되게 기뻐 들었는데 잘 못 따라드니까 더 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1: 거 봐요, 어르신. 외국인들인 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대요.
5: 잘 모르죠. 잘 모르죠.
1: 예. 여기 이 여기 예쁜 처자가 원래 국악을 좀 알아요.
2: 아, 예.
1: 한국 무용을 배웠대요.
2: 아.
6: 어르신 분들께서 되게 노래 선물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답하는 의미에서 부채춤을 보여드릴게요. 부채춤 아세요?
1: 네. 부채춤!
2: 부채... 많이 봤습니다.
6: 아, 네.
1: 많이 봤어요?
6: 네.
1: 예.
2: 아, 부채춤 그 멋있지.
1: 박수!
3: 노래할까?
1: 오, 필 느낌 있어.

0: 나왔습니다.
1: 박수!
2: 선정을 내놓으세요.
1: 야, 어르신이 기가 막힌다.
3: 잘하지요.
4: 잘해요. 잘해.
3: 예? 이만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또 아가씨예요.
4: 맞아요. 아, 춤 잘 추네.
3: 춤 잘 추죠?
5: 아, 감사합니다.
3: 아, 잘 춰요. 자, 어르신, 우리 우리 가영이가, 예? 우리 가영이가 부채 춤 예쁘게 췄잖아요. 예, 예. 어르신들도 좀 이렇게 신나게 좀 부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0: 예, 갑니다. 예?
3: 뭐,
0: 예.
3: 뭐 할까요?
6: 우리도 여금아라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3: 아, 여금아라리. 일어나서, 일어나서.
0: 일어나서.
3: 여금아라리. 자, 보겠습니다.
6: 우리 집에 낭군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얼거 메고 찌거 메고 장치 다리 곰배팔에 노가지 나무지게 우에 엽정 성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대관이여 구비 구비를 부디 잘려 보세요.
0: 좋다.
3: 좋다.
6: 영감은 할멈 치고 할머마나 치고 애는 개 치고 개는 꼬리 치고 꼬리는 마당 치고 마당 앞에 수경버들 나무는 바람을 맞받아 치는데 뒷집 영감은 앞집 갑한테다 아염 눈질만 안 치는구나.
0: 어허.
3: 야, 여기까지야. 아, 예. 야, 신나네. 예, 아, 신나게 신나네. 근데 이 엿그말이랑은요, 신나게 하면서도 슬프네. 아, 평창 아라리 묘한 매력이 있네요.
4: 야, 그래요.
3: 예.
7: 제가 그 랩핑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3: 랩핑.
7: 랩핑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3: 랩핑.
7: 그 쇼미더미뇨 좀.
3: 쇼미더미뇨.
7: 빠빠빠빠.
3: 어르신들 아까 랩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꼬리 치고 개 꼬리 치고 막 그런 거기 부분이 외국인이 들었을 때는 재밌었대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의 평창 아라리 이쪽에 이 민요를 들으러도 왔지만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왔는지 알아요?
2: 널리 알리기 위해서.
3: 맞아요. 아,
2: 전 세계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2: 야, 야.
3: 우리 대한민국이 알리고 전 세계 알려서 민요를 살리자 하고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 평창 아라리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서울에 올라가서 버스킹이라는 거 알아요? 버스킹? 대장님, 버스킹.
6: 모르겠는데 뭐 들어보지 않았어.
3: 자, 버스킹이 뭘 것 같아요? 어르신들 버스킹 하러 가야 돼요. 버스킹이 뭐냐면 설명 좀 해줘요.
8: 버스킹.
7: 버스킹 그 뭐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좀 보여주는 게요.

0: 이대로 가서 공연하면 안 되고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길거리에서 이제 공연하시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아 좋으면 이렇게 봐요. 근데 지나가다 안 좋으면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가요.
1: 맞아.
0: 이게 버스킹이에요.
2: 맞아요.
0: 냉정해요.
1: 맞아.
0: 어르신들. 근데 사람들 많이 듣고 보고 할 수 있게 해야잖아요. 그죠? 대장님.
3: 아 그러네.
0: 예. 그러려면

0: 우리 오형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자주 입을 맞춰야지.
0: 아, 정답. 평상시에도 입을 많이 맞추셨죠?
1: 아, 더리 맞춰봤죠.
0: 네. 네. 그런데
1: 더 열심히 해서 맞춰야죠.
0: 아우, 대장님.
2: 대장님.
0: 최고. 최고. 그러면 조금 연습해서 우리 서울로 공연 한번 하러 갈까요? 버스킹 하러.
3: 예, 예.
4: 예, 예.
0: 좋으세요?
3: 예, 좋죠.
0: 다른 분들은?
5: 아, 좋죠. 뭐.
0: 좋아요.
6: 예.
0: 좋아요.
6: 예, 좋습니다.
0: 좋아요.
7: 예.
0: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뭔가 그 생각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공연하는 거 옆에 도와드릴 수 있도록 뭔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아셨죠?
3: 예, 고맙습니다.
0: 자, 어르신, 공연 연습하러 가야지.
1: 예. 저 우리 배추밭으로 갑시다.
3: 갑시다.
0: 배추밭이요?
1: 예, 배추밭에.
0: 배추밭에 가서 연습하려고?
1: 아, 배추밭에 일하다 좀 못한 게 있으니까 그 연습도 하고 일도 하고 이래 좀 도와줘야죠. 들어오셨으니까.
0: 네. 일이 뿐뿐하게 있기. 일이 뿐뿐하게.
1: 우리도 막 이렇게 보여줘서 좀 뭐라고 보여주고 가서 이제 그 안에 오셨으면
0: 알았대요.
7: 배추밭 다 해주고 가야 돼요.
0: 다 해주고 가야 돼요?
1: 아, 해주고 가야 돼요 꼭. 얼른 갑시다.
7: 배추밭 가드래요.
0: 알았대요.
8: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7: 네,
0: 예, 일단 배추밭 가서 우리 뭐 할지 생각해보자고.
7: 네.
0: 배추밭 갈 줄 몰랐네.
9: 매신이 아니 꽂고 놓으실 거예요?
0: 간다.
3: 해야 되죠.
0: 자, 우리가 뭔가를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
8: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0: 우리 서산 때는 그지 이거 전단지 했잖아.
8: 당일날 무슨 포스터 같은 걸 줬잖아요.
0: 그렇죠.
8: 홍보 같은. 근데 거.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7: 맞아요.
8: 그 당일날 말고 얘가 미리 뭐 이런 사람들한테.
0: 그렇지.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미리 알려주는 거.
8: 네.
7: 근데 뭔가 좀 특별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0: 어떻게?
10: 로빈이 인스타그램에서 좀 올려봐.
0: 아, SNS를 이용해.
8: SNS.
7: 요즘은 SNS가 진짜 다 하고 있고 홍보가 제일 빠르니까.
0: 야, 이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이게 곧바로 나온 SNS는 되게 좋은 것 같아.
8: SNS 좋죠.
0: 어.
8: 그러면 할아버지들 연습하는 거나 아니면 좀 이쁘게 찍어서 작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 올리면
0: 아니야, 근데 주인공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언제 여덟 며칠 날 우리 청춘 할배 버스킹 합니다. 보러 오세요. 아, 이거 좀 너무
7: 단순해.
0: 파이어웍스 너무
7: 단순. 그러면 뮤직비디오처럼 찍는 거 어때요?
8: 뮤직비디오.
7: 역금 아라리나 평창 아라리.
0: 야, 가영이가 큰 거 하나 한다.
8: 뮤직비디오.
0: 얘가 큰 거 하나 했다. 뮤직비디오 하자. 뮤직비디오.
8: 좋죠. 우리만 찍고
0: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만 나오고 그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야.
7: 네, 그렇게 해서
8: 괜찮은데요?
0: 괜찮다.
7: 영상을 올리면 그걸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걸 뮤직비디오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 언제 공연합니다 보러 오세요 이렇게.
7: 네.
8: 오케이, 좋아요.
0: 좋아.
8: 콜 그렇게 합시다.
0: 콜 일단 그 올리가 가영이 남편 역할 마당쇠 역할인데 일 시키는데 잘 안 해. 원샷 잡아주고 마지막에 풀샷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눈빛 나누는 거 거기까지. 우리 카메라님 괜찮나요? 괜찮나요? 알아서 찍어주라고. 레디 액션. 좋아해. 아, 좋아. 카트 여기까지.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았어요. 다음 일어나서 올리가 여기서 이거를 흔드는 신발에 그냥 CG로 솔방울 우르르 떨어지는 거 CG 또 넣어주세요.
10: 네,
0: CG로 괜찮죠? CG
10: 알겠습니다.
0: 예예 고고입니다. 카트 이동.
10: 많아.
7: 이거를 다 해야 돼요?
3: 배추 따는 거 좀 배워야지.
0: 아, 배워야 돼요?
11: 배워야겠다.
0: 예? 평창 아라리 뭐 배추밭에서 났다더니
3: 배워야 돼.

0: 배추 다는 거 배우고 안 했는데 배우고.
1: 옷부터 갈아입을까요?
2: 자, 떨어져 있어. 배급할게. 받아. 자, 받아.
3: 옷도 준비해 주셨어.
4: 그래, 먼저 보고서.
2: 네.
4: 아니, 꽉 찬 거.
2: 아니, 꽉 찬 거.
4: 그래, 또 놔두고. 아이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요. 자, 배차 좋지. 가로등을 서로 손 닿는지 다치지 말고. 자, 한번
2: 만져봐서 알이 꽉 찬 것만 사야 돼.
4: 알이 꽉
5: 차. 올려서
4: 알지.
5: 올려서.
4: 야, 이렇게 따가지고요. 자, 오, 배추를 따가지고 김치를 담가지고.
6: 아주 좋지요. 이 배차 다 났나?
4: 그래. 쏙쏙 들어.
0: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따다가 김치를 한번 가지고
1: 아무거나 버리는 거 들고 가지고 갈게요.
0: 물반찬 담아 놓고서 겨울 기합시다.
4: 잘하고 육백마지기 돼지야 감자를 처짐 들여놓고선 곤돌에 쌈에 된장을 발라서 예. 많이
1: 오, 무겁다 근데
4: 가세요. 오,
2: 보니까 아,
7: 아까처럼
2: 일하시는 분 따로 있고 노래 부르시는 분 따로 있네. 어? 일하시는 분은 저기 묵묵히 일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럼, 예? 노래 부르시는 분 따로 있고
7: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노래해 주니까 우리가 힘이 나긴 하네.
4: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지. 부지런히 해야 돼. 소리 한 사람 소리하고.
2: 예.

0: 우리 저기 음식 해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진짜 이제 좀 저녁이 되니까 좀 쌀쌀한 것 같아요.
0: 좀 쌀쌀해요.
3: 추워요?
0: 이럴 때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이럴 때는 남자는 이런 걸 해야 돼.
0: 뭐야? 로빈.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들이라고? 아니 어떤 어르신들이라고? 가영이를.
1: 감사합니다.
0: 야.
4: 에이.
5: 이런 거 해야죠 남자는.
0: 어르신 저런 모습 보면 어때요?
4: 좋아요.
0: 젊은 처녀가 춥다 하니까 이렇게 벗어주는 거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
4: 미남.
6: 그 평장 아라리 진짜 미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매력이라고 쉽게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7: 이 평장 아라리를 뭐 그 매력을 모르는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8: 이게 뭔 소린가?
7: 젊은 분들은 유행가를 해야지. 아라리는 뭐 설명해도 해줘도 쉽게 이해가 안 가요.
6: 근데 어르신도 어렸을 때부터 부르셨잖아요.
7: 네, 어렸을부터 부르셨죠.
6: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부르셨는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이랑 부를 때?
7: 그래요. 어려서부터 부를 때는 제가 뭐 저 참 어른들 따라다니면 일하러 따라다니고 어른들 이제 소리 하는 거 그에 대해 이제 따라다니면 듣고 배운 거예요.
0: 따라다니면서?
7: 네. 우리 그 때는 어른들 참 뭐 산에 지게 지고 남하라 올라가면 지게 목발이래 두드리면 소리하고 아라리하고 올라가고.
0: 아 지게 지고 올라가기 전에?
7: 지게 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그 아라리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0: 근데 아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평창 아라리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했는데 두 분은 평창 아라리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9: 애환이죠.
0: 아 삶의 애환이죠.
9: 요즘은 대중가요로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할 때 나의 한을 읊조리는 거니까 나의 힘든 삶을 읊조리는 거.
0: 저 지금 약간 울컥했어요.
9: 왜요?
0: 아 그냥 감동이에요.
9: 아라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라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여기는 농민가요예요. 쉽게 말하면 농민요잖아요.
0: 네.
9: 근데 시내는 놀이문화란 말이에요. 경기민요나 이런 쪽은 양반님네들이 뱃놀이 하면서 부르니까 경쾌하고 재미있잖아요.
0: 네.
9: 근데 여기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가요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시골이랑 농촌이랑 시내의 차이점은 제가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아니 진짜 저는요 말씀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니까
6: 저도 이제 알아듣어요.
0: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9: 저는 여자니까 엄마들의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노래 가사를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노랑저거리 연분홍 치마 받고 싶어 받았나 부모님이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입살이가 시작이 된 거야.
0: 아까 시집 가기 싫은데 그 노랑저거리 받고 빨리 시집 가라.
9: 그러니까 어때?
0: 갔더니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니까 속상하다 이거지. 아유, 이거 완전 감동인데. 저기 어르신, 죄송합니다. 지금 그 노랑저거리 받고 빨리 씩 가라. 그 부분만 조금 어떤 분이 좀 하나 불러주세요.
10: 노랑저거리 짐부령 좀 알아 받고 싶어 받았나 우리 부모 말 한마디에 울며 받았지.
0: 이거 알고 들으니까 확 오네.
11: 알고 들으면 진.
0: 알고 들으면.
11: 아, 진.
12: 그럼요. 저거 알고 이렇게 가사를 어느 정도 알면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9: 재밌는 노래.
0: 야, 누님. 오늘 누님이 진행자야.
9: 재밌는 노래.
0: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요.
9: 너무 재밌는 노래. 이 노래는 진짜 들으시면 더 재밌는 게 네. 아버님들이 이거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일 거예요. 청옥산에 올라갈 때니 오빠 동생 하더니 네. 내려올 때는 여보 당신 하더라라. 가사 한번 불러봐 달라고.
0: 청옥산에 올라갈 때는 뭐 오빠 동생 하더니
9: 내려올 때는 여보 당신 하더라.
0: 내려올 땐 여보 당신 왜 그럴까요?
9: 아버님이 아버님 좋아하지 않을까요?
0: 왜 그럴까요?
10: 육백 마지기 올라야 갈 때는 오라버이 오라버이 하더니 이 청옥산을 내려야 올 때는 여보 당신 나네.
0: 저 여기서 하나 깨우친 바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요는요, 그 뜻을 알고 들어야 되네.
12: 그러니까 뭔가 다 알고.
0: 맞아. 그 뜻을 그렇구나. 모르고 들으면 그냥
2: 뭔가 그러지.
0: 네. 이게 뭔가. 그게 뭔가 그러죠.
12: 그 뜻을, 잘, 아, 뜻을 알고 그러면, 들어야지 재미가 있고 정보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알 수가 있죠.
0: 야, 지금 우리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여기 세 명은. 세 명은 귀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되고 인생을 알아갈 때 그때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요. 네. 그죠?
1: 네.
0: 이 노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2: 마음이 열려요. 네. 맞아. 그,
0: 저 얘기 잘했죠?
2: 예. 마음이 열려야 돼.
0: 아, 멋있어.
9: 이 민요라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삶이 좀 나한테 들어졌을 때 좀 네.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가락들이 아닌가 싶어요.

0: 아 이거 뭐 버섯탱이고 뭐 아라리를 한다 그랬는데 평생 아라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겠나 이거?
1: 내가 생각에는 지금 소리를 변동할 수도 없고 뭘 해야 신난다는 게 지금 소리에서는 없고
2: 이나 칭칭 나리 해이나 칭칭 나리
3: 강남산천
4: 이나중모 영감은 할멈치고 할
5: 할멈치고 할멈은
2: 엄사이파
6: 맛있다
7: 매우 맛있다
8: 매우 맛있다
9: D-Day 이게 D타임이 D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
10: 와
9: 어 일단 일단은 뭐 고생 많이 했어 일단은
10: 너무 떨려
9: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이제 우리가 D-Day 이거 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전단지도 일단 만들어놨어.
10: 우와, 진짜 우와.
9: 아, 물론 A4용 재료 활용했지. 이면지 활용하는데. 일단 그림 자체가
11: 머스큐.
10: 진짜 잘 만들었다.
12: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9: 영화 포스터 같지?
10: 완전.
11: 영화.
10: 우와.
9: 이걸 우리가 가서 좀... 이제 하면 돼. 그래서 저번에 서산 때 그 우리가 전단지 돌린 게 큰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13: 맞아요, 맞아요.
9: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게 있지 않아? 그 뮤직비디오 다 됐죠?
13: 아. 나쁜 사람 되는 거야.
9: 우리가
11: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나?
9: 우리가 그때 아이디어 했던 거니까 한번 클릭해봐.

또 못 가나 고객이와 주서방님은 연차마차도 끌렀네.

0: 라디오 액션. 벌써 눈빛 다시 한번 나누고 아이 좋아 하트 카트
1: 로맨 좌절하고
2: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3: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일단 SNS는 오늘 요번에 올리는 거야.
4: 오케이.
3: 네. SNS는 그러면 세 명이 전담으로 올려줘.
4: 네.
3: 나는 아예 뭐 그런 게 없어.
5: 해시태그 어떻게 할 거야?
6: 다 같이 놀자.
7: 한순하게 놀자.
5: 다 같이 놀자? 이거 좋은 해시태그.

0: 살리고
1: 민요 살리기
0: 프로젝트
2: 청춘하는 버스킹.
0: 예, 일단 이곳에 저희가 또 왔습니다. 청춘하는 버스킹 평창 오용재 어르신들, 중요한 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 살짝 걱정되는 건 감기 기운이 한 분이 지금 있어서 공연하는데 어떤 도움 아니면 또 방해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3: 저번에도 예. 서산 할아버지들은 되게 막 되게 멋있게 그냥 긴장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0: 맞아 맞아
3: 여기를 와서 엄청 긴장을 한 거예요.
0: 맞습니다. 변함없이 오늘 저희는 평창 아라리를 울려 퍼지기 위해서 또 각자 맡은 바 임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출발하자. 자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출발. Let's go. 미녀 버스킹도 해요. 사실 평창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아,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호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안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향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향정에 올랐던 송광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향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로,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미량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0: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린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씨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

0: 발 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1: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은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임억령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임억련,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

것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 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상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봅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일해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은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 봅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럭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럭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 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당뇨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국악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재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2: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3: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야, 선생님 존경합니다.
5: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곳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혁입니다. 최근 전통음악을 현대화한 창작 국악이나 퓨전 국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튼튼한 뿌리인 정통성을 갖춘 전통예술의 원형을 계승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승자 시리즈 화음인데요. 화음은 청년 전승자들을 위한 전통예술의 장으로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소리꾼 김준수, 유태평양을 배출한 무대이기도 하죠. 성악, 기악, 무용을 한자리에서 즐기도록 전통 기악 분야 율객, 전통 성악 분야 가객, 전통 무용 분야 무객으로 나눠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문화인 공감에서는 그중 첫 번째 공연인 기악 공연 율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화음의 무대, 전통의 고유한 울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1: 20대 젊은 전승자들이 펼쳐내는 기악, 소리,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 전통의 본류를 잇는 무대, 살아있는 진짜 전통을